현악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양금과 단소, 양소병주로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덕무가 쓴 시 중에 이 가을의 꽃 노란 국화가 있고 또 이 가을에 어울리는 악기 단소가 잘 어울리는 풍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덕무의 절친한 벗 하나가 국화 몇 송이를 보내오자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 화병의 국화 무더니도 쓸쓸한데 입지는 추운 소리 단소가락과 어울려라. 노란 국화와 단소 소리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이덕무는 친구가 보내온 국화꽃을 보면서 그리고 청아한 단소 소리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록 그리운 벗이 곁에 없긴 하지만 국화꽃과 거기에 어울리는 단소 소리는 그 그리움을 달리기에 제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야흐로 그리움이 짙어지는 가을입니다. 이덕무는 그 그리운 마음을 꽃과 단소 소리로 달랬지만 이 가을의 공허함을 달래기에 좋은 여러 선물이 있죠. 독서와 음악회, 여행, 전시회, 산책, 또 마음 맞는 벗과의 대화, 그리고 또 있죠. 송지원의 국악산책과 함께하기, 그 모두가 다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릴 도구들입니다. 오늘 이덕무의 벗이 보내온 국화꽃의

그의 단소가락 이야기까지 하다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갔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강상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덕무의 싯구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그 시와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하나 생각납니다. 생황과 단소, 그리고 거기에 아쟁이 저음력을 보강해주면서 연주하는 음악, 수룡음 골랐습니다. 이 가을의 정취, 수룡음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이 연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과 단소의 어울림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여기에 저음으로 지소금을 낼 수 있는 아쟁이 곁들여지니 또 다른 운치가 느껴지네요.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장례식장에 나설 채비를 하며 이동무 선생의 국화와 단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단소 생황 소리에 취해봅니다. 인생도 자연의 사계절처럼 진행될런지 혹 다시 순환을 할지 해답 없는 상념에 잠겨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참 이런저런 생각 많아지죠. 우리가 태어나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순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휴가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사진, 멋진 산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수달이 살고 원앙이 헤엄치네요. 천혜의 제 고향 보림사 계곡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보림사 계곡에 가을이 짙어가는 그런 풍경 사진, 아슬한 구름 사진도 보이고요. 물도 아름답고 자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임의 소식을 받은 이의 기쁜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랫말로 쓰이는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볼게요. 초장 청조야 오도고야, 2장 반갑다 님의 소식, 3장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4장 우리님, 5장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노랫말 속의 청조는 파랑새를 말하지만 하나의 상징이죠. 반가운 소식 혹은 반가운 편지란 뜻으로 쓰입니다. 약수 삼천리도 나오는데요. 약수는 말 그대로 약한 물입니다. 아주 가벼운 것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약한 물인데요. 그와 같은 물 건너에 있는 임은 올 수가 없겠죠. 바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만, 청조라면 날아서 그 물을 건너올 수 있겠죠. 청조가 찾아와 임의 소식을 전하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곡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김월하의 노래입니다.

청조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더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다 알까 하노라. 몇 글자 안 되는 시조시를 이처럼 유려한 선율의 노래로 부르네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용유산 가곡 예능보유사셨던 분이죠. 이분을 우리가 선가라는 호칭으로도 부르는데요. 선가다운 그런 노래 들려주시네요.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0408님께서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제 강변 코스모스길을 걸으며 가을을 즐겼습니다. 같이 간 인생 선배들의 힘겨웠던 고갯길 이야기로 눈물 나게 웃기도 하면서 놀다가 다음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손 위 아래 동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거길 다녀오셨군요. 제가 가을이 되면 꼭 걷고 싶은 길이 그 강변 코스모스 길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꽃이? 여전히 꽃이 좋겠죠? 저도 좀 서둘러서 코스모스가 지기 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멋진 또 다른 사진 같이 올려주셨어요. 영암 김창조의 고향 전주 최씨 종가 기와에 와송 꽃이 피웠네요. 한국판 다육이 인샘이죠. 한냉 폭염을 겪고 꽃피웁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뚫고 학문에 이르는 인생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와송이 참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인데요. 귀한 사진과 사연 고맙고요. 또 앞서서 올려주신 사진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델리아 오언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란 책인데요. 그 책 생각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참 귀한 사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드리 준비했습니다. 웃도드리는 밑도드리가 생겨난 뒤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웃자가 붙여졌고요. 웃도드리가 생기자 원래 도드리는 밑도드리란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웃도드리 한자로 새환입 또 다른 우리말로 잔도드리 그리고 암명으로 송구여지곡입니다. 이름이 많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10월도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붙들고 싶습니다. 바빠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봄봄님께서 시간을 붙들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듯 합니다. 이 10월의 속도 참 좋은 계절이라서 더 빠른 것 같죠. 이 좋은 시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설 시조 한 곡 듣겠는데요. 1년 360일은 준비했습니다. 1년 사계절의 서정을 긴 사설 시조시로 노래합니다.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이 애달프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노랫말을 장별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초장, 1년 360일은 추나 추동 사시절이라 꽃 피고 버들리 푸르면 화조 월석 춘절이오. 4월 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중장, 금풍이 소슬하여 동방에 벌레 울면 황국 단풍 추절이오.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멸하면 창송 녹죽 동절이라. 종장, 인생 70 고래희라. 사시 가경과 무정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니 그 안이 애달픈가.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사설시조 1년 360일은 고상미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설시조 1년 360일은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경제시조 이수자이면서 오랫동안 정가단 아리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고상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상미 이수자가 이번에 경제시조 강습을 하는데요. 시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강습을 진행하는데요. 강남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습에서 배운 노래는 발표회 무대도 갔는데요. 11월 17일 오후 1시에 강남문화원에서 그간 배웠던 노래로 강습 발표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무료 강습인데요. 시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정 다시 알려드릴게요. 10월 20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2시간 총 4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배우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원 강의 시간과 겹쳐서 좀 어렵겠네요. 서울시 무형문화경제시조 이수자 고상미의 시조 강습. 많은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인 강상구.

작곡가 강상구, 그는 올해 6월에 광주시립창극단의 창극 희경루 방회도 음악을 작곡하여 무대에 올렸다. 희경루는 조선 전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누각으로 전라남도 광주가 광주목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여 지어졌으나 19세기 전반기에 사라졌다가 중건됐다. 희경루에서 있었던 연회 장면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오늘날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니 광주시립창극단은 올 6월에 그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창극을 만들었고 강상구에게 작곡을 의뢰한 것이다.

악기와 음악, 춤이 어우러진 창극, 희경루 방회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었고 이 작품은 9월에 서울의 국립극장과 부산 국립국악원의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강상구는 작곡을 했고 이 모든 작품의 지휘도 담당했다. 올해 4월 1일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공연을 하나 기획해서 올렸다. 서울역에서 있었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기념 공연이다. 소리꾼 박예리와 최재명이 나와 아리랑을 노래했고 정해진 무용단 단원들이 서울역 1층 로비를 누렸다. 키보드와 기타, 장구, 타악기, 해금, 태평소 연주자와 합창단이 무대에 합류했다. 여기에 문체부 장관 최희영이 깜짝 등장해서 기타리스트로도 참여했다. 작곡가 강상구의 곡 해피니스를 첫 곡으로 연주하자 서울역 KTX 1층 로비는 순식간에 음악회장이 됐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아리랑과 춤 공연이 이어지면서 계속 인파가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우리 음악에 슬며시 마음을 얹었다. 여행을 떠나려고 서울역 1층 로비로 온 이들은 뜻하지 않은 보너스 음악회를 선물로 받아갔다. 작곡가 강상구가 바로 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함께 피아노도 연주한 것이다. 강상구는 최근에 음악극 혹은 창극 음악을 작곡을 많이 한다. 지난해에는 정읍시립예술단의 창극 정순왕후의 작곡을 맡았다. 정순왕후는 단종비 김씨인데 정읍 지역에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읍씨와 정순왕후 후손들의 지원으로 정순왕후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만든 것이다. 비운의 왕이었던 단종 그리고 곁에서 그 모든 아픔을 지켜본 단종비 정순왕후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일이 부담은 있지만 역사 속의 이야기를 음악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그 즈음에 개봉되어 창극 정순왕후는 한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읍시립예술단은 올해 12월에도 창극 정순왕후 공연을 할 예정이라 하니 정읍에서 강상구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됐다. 작곡가 강상구,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쓰는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걸 증명하듯 지난해 10월 초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있었던 제40회 월화문화재단 정기연주회, 선가 김월화 선생 30주기 추모음악회, 학이 머물던 자리라는 공연에서 그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을 만들었다. 한명희의 시에 강상구가 작곡한 창작각, 학 떠난 빈터에는 이란 작품이다. 정가를 하는 분들 20여 명과 국립합창단 10여 명이 함께 합창을 하고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작곡가 강상구는 지휘와 작곡을 맡았다. 만약 월화 선생이 살아계시다면 이 음악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상을 하면서 혹은 하늘에서 이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하는 마음, 선생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다. 자진몰이와 휘몰이장단을 주로 썼는데 이승과 저승을 담은 것이다. 이승, 현실 세계를 사는 이들은 빠르게 휘몰이로 노래하고 월화 선생이 계신 이승의 모습은 자진몰이로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에 있는 후학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월화 선생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도록 쓴 이 작품은 솔로와 합창 그리고 연주자의 삼자가 어울려 이날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작곡가 강상구는 올해 후반에 광주 시립창극단이 공연할 창극 장기전의 곡을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곡은 현대화성보다는 전통적인 음악어법을 중심으로 썼다. 장기와 까투리 부부를 의인화해서 사회를 풍자한 우화소설 장기타령을 장기전을 음악으로 풀어내느라 이번 곡을 쓸 때는 좀 특별한 마음으로 작곡에 임했다. 의인화된 동물이지만 동물 이야기라서 해학과 익살도 있어야 하고 한편 구슬프고 애잔한 정서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상구는 이렇게 최근에는 음악극, 창곡 작품을 많이 썼다. 그간 30여 곡의 관현악곡, 23곡의 뮤지컬, 50여 곡의 무용음악, 연극음악도 20여 작품을 썼고 세계 군인올림픽 개막 폐막식의 음악감독과 패럴림픽의 음악감독 등 분산된 역할을 하다 보니 자신이 작업한 곡들을 알뜰하게 모으지 못했다. 이제는 차분하게 이 곡들을 모아서 음원화하는 작업도 그가 해야 할 일의 하나가 될 듯하다. 그의 음악이 음원화돼서 하나하나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봐야겠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음악 수재천 1사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강상구, 그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 체르니를 배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가 지루해졌고 흥미를 잃었다. 보다 더 자유로운 음악에 마음을 내놓고 싶었다. 한편 그의 마음에는 늘 노래가 흘렀다. 머릿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적으며 선율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자유롭게 피아노 치기는 계속됐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책을 많이 읽었고 과천중학교를 다닐 땐 전교 1등을 했다. 당시만 해도 과천에는 고등학교를 입시를 치르고 진학하던 무렵이라 시험을 보고 과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으니 어머니는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셨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이과 공부보다는 작곡을 하고 싶어졌다. 고1 무렵 어느 날이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좋은 선율이 떠올랐다. 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떠오른 악상은 바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란 음악의 선율이었다. 음악 스케치를 했고 피아노로 곡을 완성했다.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는 일은 중단했지만 늘 그의 곁에 있는 피아노는 수시로 떠오르는 음악을 연주하는 친구로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작곡가의 마음이 조금씩 싹 터올랐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상구에게 균열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고3

때 폐에 바람이 차는 폐 기흉까지 생겼다. 무려 7시간에 달하는 어려운 수술을 했고 병원에 3개월간 입원을 했다. 입시생에게 가장 중요한 고3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니 대입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재수를 했다. 문과로 바꾸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작곡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픔의 시간이 마침내는 강상구에게 작곡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국 국악 작곡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KBS에서 대학 국악제를 열었다. 1996년의 일이다. 강상구는 젊음에 바치는 풍경이란 곡으로 출전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해 만든 곡이었다. 당시만 해도 재즈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작정 서울예대를 찾아가 재즈밴드 팀을 찾았다. 그 팀은 흔쾌히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국악과 재즈가 함께 연주하는 젊음에 바치는 풍경이란 곡을 연주했고 대학 국악제에서 1등 우수 작곡상을 수상했다. 당시만 해도 음악계가 보수적이라서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곡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국악을 망치려 하느냐는 시선, 신선하다는 시선이 공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슬기둥의 매니저가 연락을 해왔다. 해금 연주자 정수년의 음반을 만드는데 해금을 위한 음악을 하나 달라는 것이다. 강상구는 고등학교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해금과 노래 선율을 곁들여 새롭게 완성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2000년에 세상에 빛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인기곡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인기곡이 만들어지자 강상구의 음악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처음에 작곡가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써보리라 하는 꿈을 꾸었다. 강상구는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 생각했다. 30살부터는 뮤지컬 곡을 많이 썼다. 34살 때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음악을 썼고 그 작품의 넘버 중에 히트곡도 많이 나왔다. 그 작품으로 뮤지컬 대상 음악상도 받았다. 연극음악도 썼다. 35살 때부터는 제법 오랜 기간 무용과 국수호의 무용음악을 전담해서 썼다. 40살 때부터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음악도 썼다. 메밀꽃, 봄봄, 무녀도 등의 작품 음악을 썼다. 50이 넘은 지금 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 위촉을 받아 많은 곡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시간은 쫓기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늘 꿈꾸어왔던 작곡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 만족한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써보겠다는 그 꿈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작곡가 강상구. 그의 길은 여전히 빛이 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된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 음악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롱학회의 연주입니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로서 현재 서울예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상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강상구는 현재 작곡가로, 대학 교수로, 음악감독으로, 예술감독으로, 지휘자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작곡가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님에게 자신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작곡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동생의 그 생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다 하고요. 또 실제 작곡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는데요. 전천후 작곡가라 해도 어색하지 않으리만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상대적으로 영화음악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그 길 또한 열려 있겠죠. 얼마든지 좋은 영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작곡가이니 앞으로 강상구가 음악을 맡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또 그걸 우리도 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될 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원 작업도 할 계획이 있다 하니 그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차곡차곡 들어볼 수 있는 날 또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곡가 강상구의 행보에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음시나위 들려드립니다. 김대래,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다 보고 내고

doing this anymore.

0: 해줄 내줄을 어디다 쟀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은 아주 일쩌라 도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한다 꽃이 피어 긋긋 한쌍 긋긋아 완전히 황에다 걸어놓고 아무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난다
1: 왕거무야 왕거무야 조리동동 왕거무야 네 아주를 들라거든 아말랑 자말랑 말랑 마치랑 아징에 자징에 도매도매

누라도 잠깐 전원리지 마고 그때 큰 서울 왕대 대고 왕대옥에 권세 펴고

구음 시나위 좀 길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축복받은 성음을 지닌 두 분이죠. 김대래 조공예의 소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길게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청춘가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9073님께서 명인들의 구음 시나위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자주 들려드릴게요. 어느새 10월의 절반까지 달려왔네요. 9월까지는 좀 더웠고요. 10월이 되니 행사가 많아서 좀 바쁘긴 해도 이 무렵이 참 운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인지 무언가 좀 멋지게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유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란 사실 잘 아시죠? 가끔 여유를 내서 이 운치 있는 가을을 제대로 멋지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 그리고 우리 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운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노년에 저는 유연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요. 백원유 작가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박영은 어린이와 안정아가 함께 부른 나도 어른이 되겠지 듣고 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많은 것들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오프닝에서 백은우 작가는 노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듯이 저도 이제 이후에 맞게 될 노년에는 좀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떤 다짐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오래전 꿈꿨던 첫 마음, 첫 다짐을 가끔씩 떠올리면서 그때의 순수함을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근 명예교수님과 함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또 군주론을 비판했던 군주 프리드리히 2세의 안티 마키아벨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아상블라주의 닷.

0: 아상블라주의 노래 닷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의 저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근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느새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났는데
1: 그렇네요.
0: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바빴습니다. 다음 달에 네. 그 세계 국제 정치학회가 있어요.
0: 예. 네,
1: 거기 주제가 경계 국가, border country의 역할에 대한 학술 대회가 있는데,
0: 네네.
1: 저한테 이제 그 피렌체의 그 경계 국가성을 이용을 해서
0: 네.
1: 한국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국가 경쟁 구도의 중간쯤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경계 국가죠.
1: 경계 국가죠.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한국은 피렌체로부터 무엇을 배웠을 것인가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을 부탁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꽤 바빴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와.
1: 다 준비 끝났습니다.
0: 지금 정말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응원을 드리겠고요.
1: 네.
0: 또 저희 문화시대에서는 또
1: 네.
0: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니까 지난 예.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마키아벨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1: 예.
0: 어떤 배경으로 군주론을 썼으며 또 이후에 프로이센의 이 프리드리 2세가 안티 마키아벨까지 쓰게 됐는지
1: 예.
0: 살펴봤잖아요.
1: 예.
0: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안티 마키아벨 읽어보려고 합니다.
1: 예.
0: 자, 안티 마키아벨은 어떤 책인가요?
1: 방금 제가 그 학회 준비 때문에 경계국가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고민도 바로 같은 지점에 놓여 있었는데요.
0: 네네.
1: 피렌체가 아직 경계국가였거든요.
0: 네.
1: 강대국들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0: 네.
1: 아주 약체국가였죠. 마치 대한민국처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아주 불세출의 정치학자가 등장했으며 근대 시작을 알렸지 않습니까?
0: 네. 예,
1: 바로 그 지점에서 사실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상당한 교훈을 준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와 이어서 안티 마키아벨리라는 책 역시 아주 비슷한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프로이센의 왕자였던 프리드리 2세가 쓴 책인데요. 1740년에 출간되었죠.
0: 네.
1: 마키아벨리 군주론보다 약 227년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0: 예.
1: 하지만 책 제목부터 나는 마키아벨리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이센이 경계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당시만 해도 독일의 전신이죠. 독일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프로세인이 약체 국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거대한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죠. 가 버티고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옆쪽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0: 네.
1: 지금의 독일 북쪽 베를린 위쪽에 있던 프로세인은 약체 국가였죠. 그때 이제 이 약체 국가의 왕자가 앞으로 내가 집권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를 관점을 쓴 책이 바로
0: 네.
1: 안티 마키아벨입니다.
0: 네.
1: 놀랍게도 그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죠. 왜냐하면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그 안목이 상당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0: 조목조목.
1: 예, 조목조목 네. 26장 전체를 한 장 한 장씩 읽고 논평하고 반대하고 증거.

0: 를 대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었겠죠. 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완전히 뒤집는 예. 안티 마키아벨리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1740년의 일이었습니다.
1: 네. 이 엄청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왕세자 시절이었습니다. 왕자 시절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프리드리히 2세가 이 안티 마키아벨의 서론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인류를 위협하는 이 괴물에게서 인간성을 방어하고자 이 책을 쓴다.
0: 그렇습니다.
1: 마키아벨리를 괴물이라고 칭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정말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책이다.
1: 네.
0: 왜냐하면 권력투쟁의 이면을 들여다본 책이거든요. 잔인해져야 된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1: 네.
0: 저항하는 기미가 보이면 완전히 싹스를 잘라야 한다 등등 네네.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썼던 프리드리히 2세 왕세자가
1: 예.
0: 정작 왕이 된 다음에 그것도 하필이면 1740년이었습니다. 같은 해였어요.
1: 네.
0: 1월 달에 책이 나오고 5월 달, 6월 달에 집권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예. 돌아가셨어요.
1: 네.
0: 예, 바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1: 이 아이러니.
0: 예, 정말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독일 역사를 보는 시각인데요. 왜 히틀러가 탄생했을까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히틀러는 20세기에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끼쳤죠.
1: 네.
0: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희생시킨 홀로코스트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탄생했을까를 독일 역사가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1: 그렇죠. 예. 예.
0: 우리가 성공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이제 반대로 왜 이런 악당이 탄생했을까를 추적하는 역사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찾아가다가 이제 발견한 태제가 정말 독일 역사계를 뒤흔들었는데요. 예. 존 더 베크 태제라고 그럽니다. 존 더 베크 그러면 특별한 길이라는 거죠. 그 출발점은 프리드리 2세에게 왔다라는
1: 네.
0: 겁니다.
1: 예.
0: 이 프리드리 2세가 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드리 2세의 정신이 비스마크로 이어지고 비스마르크가 이어져서 아돌프 히틀러가 탄생하고
1: 예.
0: 그래서 우리 독일인들이 인류에게 이런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반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프리드리 2세가 괴물이라고 평가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따라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예,
0: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1: 그렇게 그러니까 된 겁니다.
0: 아이러니한 일이죠.
1: 너무 아이러니한 역사인데 그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괴물을 방어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 하면서
0: 예.
1: 자신의 책 안티 마키아벨은 인류를 치유하는 해독제가 될 거라는 아주 패기 넘치고 자신감 넘치게
0: 그렇습니다.
1: 시작을 했단 말이죠.
0: 네,
1: 그런데
0: 네.
1: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네, 있습니다만.
0: 세월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1: 예.
0: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1: 그러니까요.
0: 왜 이런 글을 썼을까에 대해서
1: 네.
0: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1: 자, 그래서 이제 그 총 26장이 됩니다만 이제 1장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키아벨리와 이 프리드리히 2세는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애초에 크게 달랐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예. 사실 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나라의 존재 양식에 대한 비교적 성찰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군주국, 예를 들어 공화국,
1: 예.
0: 네, 뭐 왕정,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다. 예. What이란 질문을 던진 거고요.
1: 네.
0: 그 이후부터는 이제 How죠.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1: 그렇죠.
0: 이제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이
1: 네.
0: 전혀 달랐다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로서는 이 군주론을 쓸 때 메디치 가문에게 헌정하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새로 군주가 된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왕자 신분이죠.
1: 예.
0: 예, 세습받는 사람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기는 새로 권력을 잡는 게 아니고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던 권력을 세습하는 사람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예, 특별히 예를 들어 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다든가 전쟁을 통해서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자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것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칩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적법한 세습 왕조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0: 그렇죠.
1: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네. 그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0: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1: 예, 없었겠습니다. 예.
0: 그래서 약간 그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브리드리 이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은
1: 예.
0: 자기는 예, 그런 사람이 제일 경계 대상이겠죠.
1: 그건 반란이나 다름없죠.
0: 반란이나 다름없죠. 예, 예. 그래서 이 독일 왕조에서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1: 그 군주국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사실 왕은 이제 국민을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0: 아니죠.
1: 여겨지던
0: 예.
1: 시대는 아니었을
0: 전혀
1: 거잖아요.
0: 아니죠. 예.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프랑스의 태양왕 예. 루이 14세
1: 네네.
0: 같은 경우에는 짐은 곧 국가다
1: 그랬죠.
0: 라고 예.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약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왕은 국민을 섬기는 충복이다. 종이다.
1: 네.
0: 이런 과감한 표현을 썼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말 근대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발견이죠.
1: 그렇죠.
0: 예. 하지만 예. 그게 진심이었을까? 예. 그것은 양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권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 예. 예.
0: 하지만 이제 국민을 섬기는 행동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컨대 그의 별명은 감자왕이거든요.
1: 왜 그러면은 예.
0: 그 사실 감자가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 처음 이제 수확이 된 들어온
1: 예. 예.
0: 작물이거든요. 근데 그 고황 식물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예. 베를린 북쪽 그쪽이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감자를 이제 심도록 하고 근데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맛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뭐 약간 그 뭐 남미에서 오다 보니까 이 감자를 먹으면 뭐 독이 있다는 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왕실에서 감자를 재배하고요. 그리고 경비병을 세웠어요. 마치 아주 귀한 작물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왕실에서 특별히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1: 감자를
0: 이제 왕이 이제 먹으면은 사람들이 따라할 거 아닙니까?
1: 테니까요.
0: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쌍수시라는 포츠담 옆에 있는 그의 무덤에 가면은요. 재밌는 게 감자가 놓여 있어요.
1: 아.
0: 다른 데는 꽃을 이렇게 쏘잖아요.
1: 네, 네, 네.
0: 예, 왕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꽃을 놓는데 거기는 감자가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별명이 감자왕이기 때문에.
1: 아, 예.
0: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정말 충복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하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가차없었죠.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선전포고자 하지 않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1: 그러면 뭐 왕이 국민을 섬기는 존재다, 봉사자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국민들을 잘 섬긴다,
0: 네.
1: 챙긴다,
0: 네.
1: 돌본다
0: 네.
1: 이런 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가차없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단호한
0: 예.
1: 그런 면도 있었다는
0: 맞죠.
1: 점을 보면
0: 네.
1: 지혜로운 군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0: 사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요. 독일이 바이마르 협정 때문에 굉장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쟁 책임을 연합군들이
1: 예.
0: 독일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히틀러가 굉장히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의 롤 모델이 그 아돌프 히틀러의 롤모델이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1: 네.
0: 그 다운폴이라고요. 예, 몰락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히틀러의 마지막 그 생애를 다룬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1: 네,
0: 거기 보면은
1: 네, 네.
0: 히틀러가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요. 베를린 지하 그 벙커에서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뭐냐? 바로 프리드리히 2세의 전기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바라봤던 조상화가 있는데 프리드리히 2세의 조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이었다라는
1: 예.
0: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보는데 단호한 전쟁을 일으켰던 그 프리드리히 2세를 담고자 한 것이죠.
1: 네네.
0: 그래서 역사 독일의 역사가들이 비판적인 역사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이제 추적하면서 이 존드 베크 이론 그러니까 특별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독일은 정말 재밌는 게 당시

0: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네. 예,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자유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독일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농업국가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공업국가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오래된 왕정이 유지되었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네, 네. 연구를 한 이론을 찾다가 나온 게 이제 존 더 베크 이론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히틀러와 프리드리히가 연결되는 지점이죠.
1: 아, 그렇군요. 아, 이것을 이제 현재의 역사와 이 과거를 연결해서 살펴보니까 훨씬 더 네. 재미있고 이해가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권력을 쥐어준 사람은 스스로 몰락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절대 나눠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0: 그렇습니다.
1: 안티 마키아벨에서 프리드리히 2세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0: 이 마키아벨리의 이론을 예. 그 안티 마키아벨이라는 책에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행동은 현명하지 못한 군주이다. 왜냐하면 백성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군주이다 네. 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게 자세히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제가 한 서너 번 이렇게 그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읽으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1: 네.
0: 이게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3장까지는 굉장히 그 약간 마키아벨리를 반대하는 이론이에요.
1: 예.
0: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24장부터 서서히
1: 예.
0: 이거 되게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1: 예.
0: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점점 가요. 그러다 마지막 26장에 가면은 나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1: 예.
0: 내요. 그러니까 이
1: 뭔가 왕세... 동화되어 가는 건가요?
0: 글쎄요. 이게 예. 참 그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그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개입을 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근데 틀림없이 첨삭을 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넣었고 어떤 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제 책에서 이게 비교를 해놓았는데 아마 이 볼테르가 앞부분은 좀 고친 것 같은데요. 뒷부분은 안 고친 것 같아요.
1: 네.
0: 제 느낌에.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는 앞부분하고 내용이 달라져요.
1: 예.
0: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권력을 나눠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키아벨리에서 반대했어요.
1: 네.
0: 그런데 점점 뒤로 가다가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1: 수도.
0: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1: 예.
0: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기는 개군데 초부한 부분에서는 이 볼테르가 약간 계몽군주식으로 마키아벨리를 반대하는 걸로 약간의 첨삭을 한 게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의 본심은 뒷부분에서
1: 아.
0: 예,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원래 책이 길다 보면은요.
1: 뒤끝까지 못 보거든요.
0: 못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가끔도 제 책에서 그런 결점이 나타나는데 좀 아니. 시간이 쫓기면은 앞부분은 좋은데 뒷부분이 와. 엉망이 될 경우가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 심리를. 아니 그래서
0: 예.
1: 진짜 그렇게 깊게 만약에 이 안티 마키아벨을 읽었다면 예. 이미
0: 예.
1: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가 탄생하기까지 이 프리드리히 네. 2세가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미리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0: 그렇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예. 진짜 이제까지 아까 23장까지는
0: 예.
1: 아 정말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론과는 전혀 다른
0: 네.
1: 군주가 이제 탄생하겠구나라고 기대합니다만 말씀 주셨던 책이 출간된 바로 그 해에
0: 예.
1: 불과 몇 달 이후에
0: 예.
1: 왕이 되면서 바로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게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왕세자일 때 책을 냈는데
1: 예.
0: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 네네.
0: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 마키아벨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장부터 좀 이상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 예.
0: 24장, 25장부터 마키아벨리도 바뀝니다. 그동안 예, 자기의 주장을 약간 더 이렇게 중립화시키면서
1: 네.
0: 이 단어를 씁니다. 퀄리타 데이 템피라는

0: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의 특징을 보는 것이다.
1: 네.
0: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마키아벨리도 이야기했는데
1: 예.
0: 이 프리드리 2세도 뒷부분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1: 예.
0: 야,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 그런데
0: 그 시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경계국가에 있던 프로이센을 에워싸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변동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독일어권으로 같이 묶입니다만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다른 나라죠. 그런데 원래는 한 제국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의 역시 왕위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죽고요. 카를 6세가 죽고 황제죠. 황제가 죽고 그의 딸 그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유명한 여제죠. 여제.
1: 예.
0: 이분한테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경쟁 국가 뭐 물론 프로세스는 약체입니다만 두 경쟁 국가의 군주가 바뀌면서
1: 네.
0: 프리드리히 2세는 프로이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밑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1: 예.
0: 마리아 테레지로 바뀐 거예요.
1: 네네.
0: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살리카법이라고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여성은 황제에 취임하지 못한다는 법입니다.
1: 네.
0: 그게 중세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가 딸이니까 이게 권력을 넘겨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 이 그거를
1: 받아들이지
0: 않겠죠.
1: 예.
0: 그때 이제 달려든 게 뭐냐면 작센이라는 나라입니다. 작센은 베를린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작센이 하필이면 폴란드하고 통합을 해서 통치하고 있어서 폴란드 지금 약간 오른쪽이죠. 그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작센 폴란드의 왕이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1: 네.
0: 근데 프리드리 2세가 볼 때는 만약에 작센 왕이 황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나라는 이 작센 폴란드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자기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이게 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그 슐레지엔이 상당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지만 프로세는 인구가 부족했어요. 사실 인구가 많아야 세금도 거치고 산업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시대의 특징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1: 네.
0: 사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대권을 이어받았는데 지금 뭐 갑자기 다른 나라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해? 그럼
1: 예.
0: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방식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1: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0: 아이러니하죠.
1: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티 마키아벨을 한참 쓰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던 프리드리히 2세가 종국에는 결국은 마키아벨리 시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아까 그 원인은 그 시대의 특징. 지금 시대가 나를 원하고 불가피하게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심정을 또 편지로 남기기까지도 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뭐 정확하게 편지를 남겨갔는데 볼테르에게 쓴 편지입니다.
1: 예.
0: 볼테르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볼테르가 처음에 이제 서신을 교환할 때 초기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쓴 시를 교정봐주는 그런 존재로서 볼테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사람 굉장히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음악도 잘했지만
1: 예.
0: 자기 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볼테르로서는 프랑스 사람인데
1: 예.
0: 굉장히 이 기대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계몽군주가 탄생한 것이다. 완전히 계몽주의 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문학을 사랑하고 음악을 하는 왕이 탄생하겠구나라고
1: 네.
0: 했는데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1: 예.
0: 아니 그 안티 마키아벨리에서 내가 그걸 도와줘서 출간하게 헤이그에서 출간하도록 해줬는데. 최근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1: 예.
0: 이제 이거는 좌절했겠죠. 그때 이제 볼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 네.
0: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정겨운 인사로 시작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황제께서 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동안 내가 품고 있던 평화적인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황제께서 승하하신 6월 이후로 이제 귀부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0: 무대를 꾸미는 일을 중단하며 대포와 군대 소집, 참호를 파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은 모두 수정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1: 자, 지금 프리드리히 2세 뭐랄까

0: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의 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1: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블랙스트링의 연주, 빛의 고도.

0: 블랙스트링의 연주 빛의 고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월에는 연세대 김상근 명예교수님과 함께 군주론과 안티 마키아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프리드리히 2세의 안티 마키아벨 지금 비교해보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군주론에서는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행운의 힘을 또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고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세상살이의 이치, 권력을 잡고 군력을 잃어버리는 그

0: 세상살이 이치를 자세히 관찰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네. 포르투나라는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포르투나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1: 네.
0: 제가 참 좋아하는 조각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세관 건물 위에 청동으로 된 포르투나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여성인데요. 돛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항구 도시고 그곳이 세관 건물이기 때문에 돛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틀라스 이제 지구본을 들고 있는 그 인 있죠. 그 위에 서 있어요. 지구본 위에.
1: 네.
0: 그런데 이 포르투나가 그 돛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바람이 따라 다르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베네치아의 포르투나라는 조각인데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포르투나는 인간 사이에 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인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1: 그렇죠.
0: 것입니다.
1: 예.
0: 바람이 어디로 불지
1: 네.
0: 정말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했는데 이게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어떻게 나중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그 포르투나의 힘을 50% 정도 주었습니다. 50%. 우리 박사님은 얼마 정도 주십니까? 지금 행운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망으로는 80 주고 싶습니다.
0: 80 정도. 예. 예.
1: 소망으로는요.
0: 예.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한 80%는 예. 사실 행운의 힘이 아닐까.
1: 예.
0: 제가요. 연세대 교수가 됐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실력이 있어서 교수가 됐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낚시 갔다가
1: 예.
0: 교수가 되었어요.
1: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니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PhD 할 때
1: 예.
0: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네.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1: 예.
0: 낚시를 갔어요. 그 뉴저지에. 갔는데 옆에서 한국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안식년 교수인 거예요.
1: 네.
0: 미국에 와 계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공부하고 뭐 하고 있냐고 묻더니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 자리가 났다고
1: 예.
0: 빨리 어플라이 하라고.
1: 예.
0: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이제 그분 따라서 낚시 갔다가 어플라 했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1: 아, 그렇게 된 사연이
0: 그러니까
1: 있습니까?
0: 제가 그때 낚시를 안 갔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연세대 교수가 됐냐? 낚시 갔다가 됐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1: 포르투나.
0: 네, 포르투나.
1: 포르투나의 포르투나. 힘이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볼 때 한 80%는 행운의 힘이 아닐까? 그랬는데 마키아벨리는 50% 봤습니다. 그런데
1: 네.
0: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1: 예.
0: 비르투스입니다. 비르투스. 비르투스는 뭐냐면 탁월함. 이 사실 약간 남성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비르가 남자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남성다움입니다. 뭘까요? 포르투나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여성 포르투나를 남성성으로 제압하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1: 네.
0: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1: 네.
0: 그것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분석이었습니다.
1: 아니 이건 뭐 일견 굉장히 납득 가능하고
0: 네.
1: 예, 행운과 탁월함이 인간의
0: 네.
1: 운명을 반반씩 결정한다.
0: 네.
1: 너무나 이거는 이 부분까지 설마 프리드리히세가 반박을 할까 싶은데.
0: 반박했습니다.
1: 예.
0: 예, 어떻게 반박했냐면은 그래 그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군주가 된 사람들이
1: 예.
0: 뭐 탁월함을 발휘해서 포르투나를 통제해가지고 훌륭한 군주가 되었다고 치자
1: 네.
0: 그러면서 네 명의 사례를 듭니다. 누구냐면은 모세, 로물루스, 테세우스, 키루스 대왕이에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1: 그렇죠. 예,
0: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고요.
1: 네.
0: 로무누스는 로마의 장군자고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장군자고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장군자입니다. 이 네 명이 위대한 군주, 그야말로 포르투나의 불확실성을 통제했던 비르투스의 화신들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군주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1: 네.
0: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그걸 비판합니다. 좋다.
1: 예.
0: 그렇게 훌륭한 군주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밑에서 그 권력의 야망 밑에서 신음했던 백성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또 반박이죠.
1: 그러네요. 예. 예.
0: 권력을 잡는 거 좋다 이거예요.
1: 예.
0: 그 포르투나를 발휘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희생은 오롯이 백성들

0: 짊어지할 몫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1: 비판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0: 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1: 정작 네. 프리드리 2세가 사실 살펴보면 행운 덕분에 세습이니까 왕위에 아주 자연스럽고 네. 편안하게 왕위에 올라서 탁월함으로 왕위를 유지한 장본인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그 예. 아버지 덕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사치했다는 반발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네네. 보니까 군국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의 뭐 3분의 1을 군인으로 만든다거나 국가 예산의 뭐 상당 부분을 전쟁에 혹은 군대 양성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키다리 부대라고요. 뭐냐면은 키가 19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1: 네.
0: 사실 그 독일 사람들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190 이상만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부대를 만들었어요.
1: 예.
0: 그리고 그 부대의 통수권을 지휘권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훈련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프로이센이 굉장히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칠 수 있었던 거죠.
1: 네네.
0: 만약에 없었으면 뭐 아무리 뭐 그러니까 굉장히 행운인 거죠.
1: 예. 예.
0: 하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 포르투나를 이제 발휘했는데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퀄리타 데 템피죠.
1: 네.
0: 시대의 특징이다.
1: 특징이다.
0: 예.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보자 하는 예.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특징을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꼭 보았으면 합니다.
1: 네. 예. 그 어쨌든 아까 볼테르가 처음에 24장 전까지 읽었을 때 그 느낌처럼 안티마키아벨을 읽었던 누군가라면 프리드리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 이제 계몽주의 왕위에 탄생하는구나 라고 환호를 보냈을 텐데 그 이후에 프리드리 2세 왕의 행보를 보고 이제 수없이 의문을 표시했을 거란 말이죠. 너무나 역설적이게 마키아벨리가 네. 말한 그 군주론 그대로 하고 있으니
0: 네.
1: 그래서 그 관련된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제가 놀라는 것은요. 이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게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 기록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 번역해 두었고 뭐 서치 기능까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왕실 기록은 너무너무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단위별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왕의 비서였던 사람 샤를 에땐 조르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네.
0: 폐하는 지금 슐레지안에 거주하는 개신교도를 해방하고 카톨릭 신도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전쟁 국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지엄 폐하께서 자신이 쓰신 안티마키아벨의 마지막 주장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완전히 직언인데요. 이게 네. 다설지 모르겠습니다.
0: 사실 이것도요. 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비서가 안티마케벨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25장, 26장을 읽었다면은
1: 그러네요.
0: 뭔가
1: 이미 알았을 텐데.
0: 예, 알았습니다. 이게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
1: 네.
0: 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 비서 역시 볼테르처럼 앞부분만 본 게 아닐까. 너무 책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바빠서인지
1: 예.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도 그러면 이 군주론의 내용을 좀 오해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드리 2세 경우는 어땠을까? 오독으로 혹시 잘못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까?
0: 받았습니다. 특별히 볼테르에게 받았습니다.
1: 아.
0: 이 볼테르가 사실 계몽구제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아주 크게 환호했거든요.
1: 예.
0: 사실 그래서 열심히 이 책을 이제 헤이그에서 출간도 하고 나중에는 직접 찾아갑니다.
1: 네.
0: 찾아가서 같이 살게 돼요.
1: 예.
0: 예. 예, 그래서 상수시라는 그 근심이 없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기가 그 프리드리 2세가 지은 왕궁에서 여름 별장에서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전쟁 1740년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크게 실망했죠.
1: 네.
0: 그러면서 그렇다고 왕인데 함부로 이렇게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 찬사와 비판을 섞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또 갈등이 일어나곤 했었죠.
1: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들에게 이제 군주론 중에서 딱 한 장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9장 소개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0: 사실 구장도

0: 좋지만
1: 예.
0: 제가 요즘 정치, 특별히 2026년의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1: 네.
0: 수정을 하겠습니다. 9장보다 24장을 추천,
1: 24장이요? 예.
0: 25장을 추천해야 될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퀄리타티 템피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최신 다큐멘터리예요. 최근에 인공지능 회사에 있는 인공지능 자체가요,
1: 예.
0: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아니, 그 회사의 내용을 해킹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어느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1: 네네.
0: 그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참.
1: 그렇죠.
0: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스스로 모의를 했고요. 그 모의를 하고 불법적인 것도 감행한다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어제도
1: 네.
0: 봤는데,
1: 인간의 프롬프트 없이
0: 없이,
1: 자체적으로 다른 그 AI를 해킹하는
0: 자기들끼리,
1: 거죠. 예.
0: 자기들끼리 인공지능이 이제
1: 그렇죠.
0: 그렇게 해킹해 나가는 상태가 있는데, 제가 그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인공지능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맡기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예를 들어 지금 공해가 심하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달라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그냥 도시의 전력만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예.
0: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대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예, 그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1: 네.
0: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번 분기죠. 삼성전자가 100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1: 네.
0: 매출이 아닙니다. 예, 100조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칩이죠, 그죠? 예, 근데 그 칩이 지금 100조씩 팔려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100조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기계,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1: 네.
0: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은 10%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해킹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10%밖에 안 되는데 100%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 너무 두렵고 무섭죠.
0: 예. 그런데
1: 예.
0: 한국 정치는 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느냐라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를 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촉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1: 네.
0: 국악 방송에서 너무 심각한 정치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군주론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적 특징을 아주 잘 파악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다음 주 어떤 거 살펴볼까요?
0: 다음 주는 군주론의 뒷부분하고
1: 예.
0: 안티마키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 좋습니다.
0: 제 느낌으로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1: 예.
0: 독일의 정치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이 프리드리 2세의 증언 가능성을 우리 한국의 경우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김상근 명예교수님과 함께 군주론과 안티마키아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인류를 위협하는 이 괴물에게서 인간성을 방어하고자 이 책을 쓴다. 프리드리히 2세의 저서 안티마키아벨 서문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호나의 연주 반추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림자 끌고 가니 노런 꽃, 붉은 잎은 정을 담뿍 머금었네. 구름 모래 아득히 물어볼 사람 없어 나루 누가 기둥 돌며 여덟 아홉 번 기대었어. 조선시대 학자 노수신의 기다림이라는 시조예요. 벽정에서 사람을 기다리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벽정은 진도의 벽파정을 가리키죠. 노수신이 진도에 유배가 있을 때 못해서 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지은 시라고 해요. 가족인지 벗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먼 유배지까지 험한 물길을 건너 찾아오는 거라면 분명 마음 깊이 기대고 곁을 내어주는 가까운 이였을 겁니다. 국화꽃 단풍잎에 이슬 맺힌 밤, 그리고 새벽 달과 그림자. 간절하고 애틋한 기다림 하나쯤 마음에 품어봐도 좋을 법한 그런 계절이에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수줍은 기다림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배가 언제 닿을지 몰라서 나루터 누가 기둥을 몇 번이고 맴돌았을 옛 학자의 굽은 등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도 같죠. 제가 오늘 여는 말에서 조선시대 학자 노수신의 기다림이라는 시조 전해드렸잖아요. 손 안에 작은 기계 하나만 켜면 뭐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닿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애틋함을 느껴보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요, 이 가을만큼은 작은 기다림 하나쯤 마음 한편에 내어두면 어떨까 싶어요. 오후에 만나서 차 한 잔 나눌 반가운 얼굴일 수도 있고요. 퇴근길에 마주할 붉은 저녁 노을일 수도 있고요. 주말에 떠날 고즈넉한 단풍 구경일 수도 있겠죠. 이 팍팍한 일상을 묵묵히 걷게 하는 힘은요. 어쩌면 그 작고 다정한 기다림들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설레는 기다림으로 마음의 품을 넉넉하게 채워가는 기분 좋은 시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리랑 왈츠 전해드릴게요. 왈츠 리듬의 두 남녀의 마음을 그린 곡인데요. 달빛 아래에서 서방님이 언제 오실까 문 밖을 서성이며 기다리는 여인, 또 어여쁜 각시에게 꽃신을 신겨주려고 꽃신을 사들고 오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있는 곡이에요. 정령의 노래, 김영은의 생황, 홍모윤의 검은고 연주로 아리랑 왈츠 전해드립니다.

아리랑 왈츠 전해드렸어요. 정령의 노래, 김영은의 생황, 홍모윤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6642님께서 한 편의 시와 같은 글을 보내주셨네요. 이별 서러운 나뭇잎들이 마지막 짙은 화장을 하는 듯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하루하루 어쩜 이렇게 진해지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매일 이제 그 출퇴근하면 같은 길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색깔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아 진짜 짙어지고 있구나. 깊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려나? 아 그러면 또 나무 그 외로운 그 모습만 남을 텐데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눈여겨보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님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설님도 12시 항상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서울은 바람 불고 춥네요. 오늘도 일하면서 응원합니다. 새벽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저는 체감상으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낫다 쉽게 느꼈거든요. 어제가 사실은 더 춥게 느껴졌고 오늘은 기온이 어제 실제로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르네요. 그래서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중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어서 중부지방으로는 또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쌀쌀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진짜 춥고요. 아침 저녁도 춥고요. 갑자기 차가운 바람 훅 이렇게 들어오니까 꼭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셔야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일부에서 좋은 글 만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백가희의 여름 안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콘텐츠 기획자이기도 한 작가가 들려주는 여름만큼 뜨겁고 치열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공감 가는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넉살의 유래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이 번호로 해주시면 돼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성현영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국화야 만나보시죠.

성현영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국화야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국화 많이 피어있죠. 여기저기서 본 것 같은데 국화 축제도 펼쳐지기도 하고요. 역시 가을하면 또 국화 빼놓을 수 없죠.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다양한 방법 청취 가능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을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7740님께서 캠프하우즈에서 청국 체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음식 지금 식재료 딱 사진 보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오소리 감투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소리 감투 이름이 유래가 참 재밌네요. 오소리 감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향의 봄을 소재로 한 연주곡 감상해볼게요. 낮에 나온 반달인데요. 김계희의 생황, 어떤 사람 A의 피아노 연주예요.

침, 그리고 한옥 찻집. 무엇을 오래도록 싫어하다 보면 싫은 이유조차 까먹게 된다. 내가 그것을 왜 싫어했더라? 내게 여름은 그랬다. 싫어했는데 싫어한 이유를 까먹었다가도 여름이 오면 알게 됐다. 이 더위 때문에 싫어했지. 이토록 미워했었지. 그러나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계절을,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잊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마음이 현재 없으니까. 현재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뒤로하고 자꾸만 미워하는 데 쏟아버리니까. 나는 K와의 여름을 기억하고 있다. 모두가 싫어한다는 여름의 앞에서 여름을 사랑한다고 넌지시 쏟아내던 심지 고든 얼굴에 송골송골 돋은 땀방울을 닦으면서도 여름이 안기는 풍경 앞으로 나아가던 뒷모습을, 무더위에 지칠 무렵에도 그를 떠올리면 아, 어쩐지 영원히 여름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불현듯 여름이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뙤약볕에 곧장 그늘로 실내로 도망치게 만드는 여름. 선뜻 완주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다. 또 하나의 완주는 또 얼마만큼의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여름이 지난 후 나는 어디쯤 도착해 있을지 하나둘 계획을 세운다.

사랑은 나의 영역으로 들어온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애를 잠시나마 매만져보는 것입니다. 당신 어깨의 짐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당신 굽은 등에 세상의 차별이 엎여있지는 않은지, 당신 발에 박힌 굳은 살에 사회의 시린 눈초리가 서려있지는 않은지, 당분간 우리는 치열해야 할 겁니다. 우리 사랑이 누구를 더 끌어안을 수 있을지, 어떤 당신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매만지느라 바쁜 세월을 보내겠죠. 아주 먼 훗날에는 덜 치열해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적 시선과 언어는 사라져 있겠죠. 지금은 예민하고 귀찮고 등한시되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우리 대충 사랑합시다. 이래서 결국 여름을 좋아하나 봅니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힘껏 일어나는 사랑을 볼 수 있어서요. 한때는 여름의 사랑이 점성이 높다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사랑의 결을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조금 더 쉽게 다음 계절로 흘러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의 틈에서 여름의 곁에서 잘 머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여름과 사랑을 택한 당신을

사물놀이 땀띠의 연주로 여름 풀소리 전해드렸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백가희의 여름 안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사랑과 삶을 섬세한 언어로 기록해온 백가희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덥고 지쳐서 참 미워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마는 이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냈죠. 무더위에 짜증이 앞서다가도 누군가의 굽은 등과 굳은 살을 살피면서 그 생애를 다정하게 매만지는 그 치열한 사랑을 볼 때면 어쩐지 영원히 여름이어도 좋겠다라는 그 작가의 말이 깊게 다가오네요. 먼 훗날에는 우리 대충 사랑합시다. 지금은 세상의 모진 시선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안아주어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받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팍팍한 날들을 건너고 있더라도 그래도 미움보다는 기꺼이 사랑을 택하면서 이 계절을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오늘은 백가희의 글, 여름 안부와 함께 해봤고요. 송소희의 노래로 사랑 계절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였어요. 사랑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어느 계절에도 다 아름다우니까요. 어떤 사랑이든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청춘들의 사랑을 연주한 곡인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청춘연가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청춘연가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사랑에는 계절이 없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랑은 갑자기 그 큐피드 화살 한 방 딱 맞으면은 갑자기 팡 하트가 뿅뿅뿅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계절이든 정말 상관없는. 그리고 이제 뭐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사랑, 뭐 친구와의 사랑, 뭐 우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계절이 없습니다. 자, 음악 열리는 바로 1부 끝곡은 김보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사랑 무엇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블랙스트링의 연주로 마스크 댄스,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목요일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순서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함께 하고 있죠. 오늘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넉살, 이 넉살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마스크 댄스, 이 곡이 처용신에 대한 처용모를 소재로 한 곡이죠. 건강에 대한 어떤 기원? 여러분도 좋은 기운 좀 많이 받으셔서 지금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7740님께서 이 곡 상당히 웅장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말씀드렸어요. 7208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664님께서 이별하면서 떨어지는 나뭇잎 위로 음악 소리가 어둑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가을의 느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잔소리꾼님께서 이름 첫 글자로 하는 삼행시는 많이들 하니까 이름이 끝에 들어가는 삼행시 하나 해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끝에 들어가는 걸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선선함이 깊어지는 이 가을이 따뜻한 온기와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더해진 여유롭고 편안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며 오신 분들 모두 여유롭고 편안한 마루가 되길 기원하며 오신 분들 모두 격하게 환영. 이렇게 해서 끝으로 들어가는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삼행시도 지어주시고 하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잔소리꾼으로 해서 제가 사행시 한번 또 급하게 지어봤어요. 자, 저는 처음에 들어가는 걸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잔별처럼 빛나는 여러분께 소소한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끈끈한 사이 오래 함께해요. 꾼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막 이렇게 적어봤는데 잔소리 꾼으로 해서 꾼은 살짝 이제 그 편법으로 끈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삼행시 지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김인설

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기운 받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하고, 이런 기운이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운이 돌고 돌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기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 자주 해보기로 해요. 2346님께서 오래간만이네요. 일안할 때는 항상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 신검 받으러 왔거든요. 차 속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낙엽은 후두둑 떨어지고 날씨는 수산하고, 이럴 때 대금 소리 들으면 좀 나아질까요? 하셨는데, 오, 아들 이제 입대하기 전에 신검 받으러 가셨군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실 만한 게, 하필 또 가을이 계절이래. 계절이 가을이라. 안 그래도 좀 쓸쓸한 느낌이 드는 때에 아들을 보내려 하시니 얼마나 더 마음이 또 허전하시겠어요. 대금 소리 들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대금 연주곡 이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분위기 전환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전지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내 마음의 따스한 봄바람 함께 감상하시죠.

2346님, 기분 전환 좀 되셨나요? 전지현 후의 여러분의 연주로 내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으로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깨는 어느새 굳어지고요. 깊은 숨 한번 쉬어가는 여유마저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죠. 몸을 막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스스로의 체력을 다독이는 일은 단순히 몸을 가꾸는 걸 넘어서 맑은 정신으로 일상을 가꿔가는 소중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오늘. 마침 가을 기운이 완연한 체육의 날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요. 1960년대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로 오늘 하루만큼은 전국 각지에서 체육 행사가 열리고요. 막 활기찬 움직임이 이어지곤 해요. 체육, 스포츠 하니까 요란할 것 같지만 실은 취미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뭐 다 포함이 되죠.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또 반려동물과 발맞춰서 걷거나 잠시 짬을 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건 역시도 다 체육활동이 될 텐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에게 꼭 맞는 움직임을 찾아가는 것만큼 스스로를 잘 돌보는 일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뭐든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뛰는 것도 참 좋은데요. 최재구의 노래로 일단 뛰어 전해드립니다.

독일한 짐승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길을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바스락 좀 만나도 우다닥 뛰어달아나니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눈알이 빨간다.

최재구의 노래로 일단 뛰어 듣고 오셨어요. 일단 뛸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토끼처럼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끼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다음으로 토끼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린다 샤록의 노래 안숙선의 소리 김덕수 왜 여러분의 연주예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팀장님, 말씀하신 기획안입니다. 아, 제가 밤새워 고치긴 했는데 솔직히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머리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인가 봐요.
0: 아니, 마루 씨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네.
2: 아, 그게 완벽하게 하려다가 병나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팀장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게 상생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팀장님께 실력 발휘할 기회를 드릴게요.
0: 아유, 못 말려 정말. 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넉살이 좋아? 이리 줘봐요.
2: 아, 역시 우리 팀장님. 점심 뭘로 시킬까요?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0: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능청스럽고 비위 좋게 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넉살 좋다라고 말하죠.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넉살이라는 말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 높이 띄우는 연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전국 각지의 고수들이 모여서 연날리기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의 뼈대가 되는 연사를 다섯 개로 만들어서 날렸는데요. 유독 강화도에서 온 한 사람은 네 개의 연살로 만든 연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주위에서는 연살이 고작 네 개라면서 비웃고 수군거렸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 연은 남다른 기세로 높이 날아올라서 결국 우승을 차지하고 말았죠.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사람들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저 강화연 넉살 참 좋다. 여기서 강화연은 날리는 연을 뜻하기도 하고 당시 부침성 좋고 성격이 시원스러운 강화도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뜻이 자연스럽게 넓어져 비위 좋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침성 있게 구는 성미를 가리켜 넉살 좋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철이 없거나 뻔뻔한 것과는 좀 다르죠. 생각해보면 세상을 팍팍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론 진지하고 무거울 때보다 능청스럽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 넉살 하나가 막힌 관계를 스르륵 풀어주는 기분 좋은 윤활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긴장되고 딱딱했던 마음 속에 가벼운 농담과 넉살 한 스푼 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라연의 연주로 연 전해드렸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연의 움직임을 그린 곡이었습니다. 네 개의 연쌀에서 시작이 돼서 사람 사이에 다정한 부침성까지 품게 된 말, 넉살 좋다. 자, 오늘은 이 넉살 좋다에 얽힌 재미있는 유래를 알아봤어요. 이게 날리는 연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가끔 넉살 있는 사람이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넉살 있는 사람이 참 그 미워할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회의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색하게 있을 때 어색하고 좋은데 인사나 할까요? 막 이렇게 먼저 웃으면서 말 건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익살맞게 농담을 건네는 그 동료의 모습에 그 팽팽하던 그리고 살벌하던 그 회의실 분위기가 스르륵 풀리기도 하잖아요. 모난 곳을 좀

둥글게 감싸안고 어색한 벽을 허물어주는 이 넉살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 아 이것도 성격인가 봐요.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있나 봐요. 이게 넉살 없는 사람은 이게 순간 탁 그런 넉살 있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매일 팽팽하게 곤두서기 쉬운 일상이지만 좀 툭툭 털고 웃을 수 있는 넉살로 채워가는 것도 참 좋겠다 싶네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넉살 좋다에 담긴 이야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예결의 노래인데요. 너영, 나영 전해드릴게요.

예결의 노래로 너영 나영 전해드렸습니다. 2346님께서 대금 연주곡 신청해 주셨는데 들으시고 여운이 남는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들 신검 받으러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잔소리꾼님께서 가벼운 농담이나 넉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넉살 있는 사람은 그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끝곡은 신의 연주 준비했어요. 능계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주변에 보니까 이번 주에 단풍보로 설악산 가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차에 히터를 켰다, 새벽녘에 처음으로 난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요.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풍지도 소식에 귀가 쫑긋해지기도 하죠. 철 따라 계절 따라 기온이 변하면 우리 삶의 풍경도 자연스레 발을 맞추게 됩니다. 추워지면 따뜻한 온기를 곁에 두게 되고요. 잎이 물들면 그 고운 빛을 마음에 담으려고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하고요.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그걸 거스르지 않고 마음이 조작하게 되는,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계절의 변화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예술을 조금 더 재미있고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먼저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선 어린이 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작말록이 공연됩니다. 예, 졸작말록은요, 조선 후기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야금 악보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이 악보를 아이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 23일과 24일 서울 동대문구 동네극장에선 인터랙티브 덜미쇼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가 관객을 만납니다. 우리 전통 인형극의 덜미에 라이브 카메라와 미디어 아트를 더한 공연인데요. 객석에 앉는 순간 관객도 공연의 출연진이 됩니다. 카메라가 관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무대에 보여주고 관객이 던지는 말과 박수, 선택에 따라 다음 장면이 달라지는데요. 전통 덜미 인형극에서 관객과 소통했던 삼바지의 역할을 관객이 직접 맡는 셈입니다. 특히 관객의 참여에 따라 매번 다른 공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차가 없는 60분의 라이브 쇼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깊어가는 가을, 계절의 정취를 우리 음악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공연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선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국악무대 가을의 풍류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정취를 국악으로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먼저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피리독주 상령산, 이어 한국무용 가인여옥과 가야금 사중주로 연주하는 비틀즈 모음곡 등 가을밤 우리 음악의 깊은

0: 맛과 함께 색다른 음악적 즐거움까지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22일 오전 11시엔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음악회 여음 네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의 제목은 세종, 나란 말씀이 음악이 되다인데요.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글운동가 정재환 박사가 세종과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곡에 담긴 의미를 짚어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각 공연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국립국장에서 우리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16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자, 먼저 23일엔 국립무용단을 비롯해 구미시립무용단과 청주시립무용단, 그리고 국가무용유산 태평무전승회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의 보듬고는 살풀이의 진도북춤과 승무의 북가락으로 삶을 위로하고, 고무악은 역동적인 북장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려냅니다. 이어 구미시립무용단의 숨, 벽사와 해원에선 처용무와 선살풀이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청주시립무용단의 청풍풍류에선 부채춤과 장고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평무전승회는 한성준 명무에서 한영숙, 박재희로 이어져온 태평무의 전통을 전합니다. 24일엔 국립무용단 귀향중 젊은 날의 초상을 시작으로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은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꽃을 위한 산조춤과 대풍류, 승무, 건무 합서를 선보이고요. 강원 특별자치도림무용단은 김덕수째 설장구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고동, 맥을 깨우다를, 서울시 무용단은 교방무와 한량무, 소고춤으로 구성한 미메시스를 선보입니다. 마지막 25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지맥동천, 국립국악고등학교의 무당춤, 목포시립무용단의 사막학춤, 국립무용단의 사자의 서가 이어집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새로움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을이 더 깊어졌어요.
0: 잘 다녀오셨어요?
1: 네.
0: 어제 고창 다녀오셨죠?
1: 고창에 가서 석정풍류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0: 공연.
1: 네.
0: 그 고창에도 가을이 자리를 잡았던가요?
1: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메밀꽃 필 무렵
0: 네네.
1: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밀꽃을 보고 왔습니다.
0: 아유, 좋으셨겠다.
1: 네, 아들과 와이프와 함께 내려가서 보고 왔어요.
0: 네.
1: 가을은 가을이더라고요.
0: 자, 그리고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오늘 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하루 24시간 안에 여름하고 가을, 겨울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거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차림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듯 느낌이고요. 아침, 저녁에는 패딩도 필요하고요. 낮에는 반소매도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인생사 희노애락이 섞여 있는 것하고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어허, 옷차림을 보고 인생을 본다.
0: 어허. 항상 배웁니다.
1: 자, 오늘도 배우기 딱 좋은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 서울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의 미량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10월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도 반바퀴를 돌면 남아있는 힘을 어떻게 쓸지 또 힘 조절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0: 네.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계획을 좀 세워야 돼요. 네. 어디서 속도를 올릴지 네. 어디서 좀 감속을 할지 네. 힘 조절, 페이스 조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1: 자, 그래서 11월이 오면은 사실상 이제 연말 분위기가 이제 날 테니까 네. 연말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하거나 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0: 오늘 더하기 빼기로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빼기로
0: 더쌤 뺐어.
1: 예.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이나 뭐 악연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좋은 사람이랄지 좋은 취미 이런 걸 또 일상에 더하기를 하면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자, 완연한 가을입니다. 올 가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더하고 싶은 것들은 뭐고 빼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더하기 빼기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더하고 싶은 것 빼고 싶은 것 문자로 남겨주세요.
1: 네.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0: 농산에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에 상사됩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심박서클의 Hello 듣고 왔습니다.
1: 박경소 씨의 가야금 소리죠. 네. 참 듣기 좋았습니다. 가야금이 또 가을과 찰떡이에요.
0: 어울리죠.
1: 생각해보면. 자, 올가을,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더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고 빼고 싶은 건 뭔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 412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가을에 일거리가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빼고 싶은 거는 저의 뱃살이고요.
1: 아, 뱃살 진짜 안 빠지죠.
0: 아, 진짜 조금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일거리가 좀 많이 생기면 너무 좋죠.
1: 그러게
0: 모두의 말입니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예.
1: 자영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느낌이고.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지금 며칠 새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0: 많이 빠졌어요?
1: 네,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려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런 상황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0: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한 해를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힘내십시오.
0: 네. 네.
1: 1087님께서 저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고 싶어요. 대신에 나이에 맞게 일 욕심을 좀 빼고 몸무게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몸무게랄지 약간 이런 거는 좀 있으시네.
0: 현대인들의 사실 고질병, 네, 네. 뭐 제일 큰 병이 비만 아니겠습니까?
1: 사실 건강과 직결돼 있긴 네. 하니까. 네. 와, 근데 멋있으시다.
0: 일 욕심을 좀 뺀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1: 나를 좀 괴롭게 하잖아요.
0: 아, 마음에, 업무에 시달려서 내 건강을 그쵸? 망가뜨리는.
1: 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아. 도대체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며 왜 살아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으니까.
0: 내가 일만 하려고 태어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
1: 네, 그런 차원이 있겠네요.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좀 일 욕심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0: 일 욕심이요?
1: 네.
0: 아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내세요. 파이팅! 요즘에 약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일 욕심이.
1: 많이 빠졌어요.
0: 그러니까요.
1: 많이 뺐어.
0: 한때 막 한참 막 치고 나갈 때 네. 그때는 어휴 형님 저렇게까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래는 좀 편안해 보이세요. 돈도 편하게 쓰고 오늘도 커피도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딱 쏘고.
1: 아, 커피는 사야죠.
0: 아 네. 그렇습니까?
1: 사실 이제 오늘 봉영 씨가 살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냥 사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0: 잘 얻어먹겠습니다. 예스. 5316님 며칠 뭔 일이 있는지 입 꾹 다물고 다니던 우리 따님께서 머리카락 길이를 더하고 어젯밤에 들어오셨더라고요.
1: 연장.
0: 아 천여기 신천으로 긴 머리를 붙이고 오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할 뻔했다고. 무슨 일인가 몰라요. 말을 안 하니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1: 연장술 맞죠. 그런 거
0: 그렇죠.
1: 있죠.
0: 연장하죠.
1: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0: 뗐다 붙였다 하죠.
1: 그래요. 뭔가 마음에 둔 사람이 좀 있는 게 아닐까요?
0: 아 연애 전선에 네. 초록불이 들어왔다.
1: 뭔가 따님의 마음 속에 네. 한 사람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0: 그러면 다행인데. 네네. 이제 말 그대로 뭐 업무가 너무 힘들거나.
1: 아
0: 그래서 안 되겠다 스트레스 좀 해소 차원에서 샵에 좀 들러볼까? 만약에 표정이 밝았거나 네네. 그랬으면은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셨겠죠.
1: 그냥 근데 뭐 기다려주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맨날 옆에 가서 너 뭔 일 있니? 말해봐. 얘기해봐.
1: 문 열어봐.
0: 엄만 다 들을 수 있어. 똑똑. 얘기해봐. 그런다고 입 절대 떼지 않죠.
1: 네. 아무튼 힘내시라고 저희가 떡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8288님 11월이 되기 전에 저는 나 자신을 재촉하는 습관은 좀 빼고 너그러움을 더하고 싶어요. 와, 요즘 자꾸 지쳐서인지 퇴근하면 아내만 있으려고 합니다.
0: 지금 지치신 거예요.
1: 뭔가를 지치셨네.
0: 이게 심해지면 이제 번아웃까지 갈 수도.
1: 우울증도 오고.
0: 우울증도
1: 공황도 오고. 맞아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0: 근데 진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재촉하는 습관을 좀 빼고 나에게 너그러움을 더하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1: 이것도 뭐랄까요? 정신적으로도 자꾸 나한테 네.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주문도 외워야 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0: 일단 재촉하는 습관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꼭 이 일을 성사시키고 성공해야 되고 이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막 재촉할 수밖에 없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 번 실패 오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나를 자책해요. 자책해.
1: 자책해.
0: 에이그 내가 그럼 그렇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또 자책을 그래. 하면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편안하게.
0: 솔직히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아 그럼요.
0: 그리고 완벽한 일이 언제는 있었습니까?
1: 맞아요.
0: 네, 조금씩 실수하는 거고 진짜 실력은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1: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가영 씨는 지금 워낙 8288님. 8288님은 네. 워낙 지금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가지고 계신 게 이미 워낙 많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꼭 그 계획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6855님께서 바투님 저는요 모임에 와서 장소나 메뉴에 언제나 타박하는 사람을 빼고 싶어요.

0: 그리고 늘 함께 있어도 변함없는 친구는 하나 더 하고 싶고요. 어, 그쵸. 변함없는 친구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1: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뭐, 야, 누가 잡았냐, 여기?
0: 그래.
1: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우, 야, 이거 맞대가리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1: 그러면서 절대 손을 쉬지 않고, 입은 쉬지 않고 계속 먹죠.
0: 그리고 본인이 뭘 또 일을 안 해. 총무 뭐 이런 건 안 해.
1: 그런 책임은 또 안 져요.
0: 네.
1: 그냥 타박만 하는 거예요.
0: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음악으로 여러분 마음을 좀 달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한철, 김준수의 사철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한철 김준수의 사철가 그리고 이정표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듣고 왔습니다.
1: 이 가을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더 하고 싶은 것 빼고 싶은 것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549 하나님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 간식에 뜨끈한 어묵탕이랑 고추튀김 순대 더 하고 싶어요. 어. 아 간식은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 하셨는데 고추튀김 먹고 싶네요.
0: 아 진짜.
1: 아 고추튀김.
0: 어묵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는 확실히 좀 추워가지고 네. 따끈한 국물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어묵탕 쪽이시구나. 저는 고추튀김인데 고추 그 큰 고추 안에 그 고기 다진 거랑 막 이런 거 속 넣어가지고 튀긴 거 있잖아요.
0: 진짜 맛있어요.
1: 정말 맛있어요. 네.
0: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맞아요. 진짜. 분식 언제 한번 먹고 싶습니다.
1: 어 그러게요. 꽈배기님. 가을엔 스카프만 하나 더해도 아주 기분이 산뜻해지고 따뜻해지지 않나요? 오. 저는 가을에 스카프 더하기로 패션과 보온을 챙긴답니다. 현명하십니다.
0: 그렇죠. 목 뒤 이렇게 보온해주면은 확실히 감기 예방에 도움이
1: 그쵸.
0: 되죠.
1: 뭐 그런 실질적인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스카프가 잘 어울리면 그렇게 멋스러워요.
0: 멋쟁이죠. 네.
1: 뭐 젊은 세대든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든 스카프가 잘 어울리면 저는 그게 멋져 보이죠.
0: 품위가 좀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런 것 같아요.
1: 낭만도 약간 있어 보이고요. 약간 사연도 있어 보이고.
0: 사연.
1: 그렇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4931님께서 칭찬은 더하고 지적질은 좀 빼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1: 칭찬.

0: 칭찬은 더하고 지적은 빼고.
1: 그치.
0: 사실 맞아. 제일 필요한 겁니다.
1: 네. 칭찬 이렇게 남한테도 좀 해주고. 네. 중요한 건 나한테도 좀 칭찬을 맞아요. 많이 해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고.
0: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못하면 아홉 가지 잘한 거 칭찬하면 되는데 네. 꼭 그 한 가지를 물고 늘어지는 맞아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서로가 피곤하죠.
1: 그 지적도 마치 그 스카프처럼 네. 뭐랄까 좀 좀 품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긍정 긍정 어법으로 이거 좋았는데
0: 이런 거 좋았는데
1: 이것까지 더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0: 맞아.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식으로
1: 권유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자 493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9712님께서 커피 좀 빼야 됩니다.
1: 많이 드시는구나.
0: 빵도 좀 빼야 되고요. 요즘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고 있는데 고구마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우, 이거 고구마 끊을 수 있을까요? 빵도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못 끊던데.
0: 맞아요.
1: 빵 순례 막 다니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0: 있더라고요.
1: 드시고 싶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4685님께서 아침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 조끼를 꺼내 입고 산책을 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시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옷을 더해서 껴입게 되네요 하시면서. 맞아요. 지금 아침에는 진짜 춥더라고요. 새벽에도 춥고. 그래서 산책을 살짝 해가 좀 든 다음에 해보셔도 어떨까 싶어요. 저희는 좀 늦게 합니다. 10시, 11시.
0: 밤?
1: 아니 아니 아침 같은 경우에
0: 네. 강아지들은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을 좀 시켜줘야 돼요?
1: 아 배변을 밖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켜주고 있고 또 걔네들도 답답하니까 바깥 공기도 좀 쌤 확실히 좋아하거든요. 네.
0: 근데 같이 나가면은 운동도 되고 좋겠어요?
1: 100m 안 걷죠?
0: 아 그러시군요.
1: 이렇게 그냥 배변 정도만 100m. 예.
0: 산책이 아니네요, 상화 씨.
1: 산책 아니죠.
0: 그냥 잠시 배변을 위한 외출.
1: 외출이죠. 잠깐 외출. 네. 그 차에 뭐 물건 가지러 간 정도?
0: 아, 그 정도.
1: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0: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예. 2457님, 칠순이 다가오는 우리 남편은 가을에 조끼 하나 더 챙겨 입습니다. 따뜻하고 좋다고 하네요. 제가 유자차 한 잔 더 해주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1: 좋다, 좋으시다 진짜.
0: 유자차도 너무 좋죠.
1: 네, 따뜻한 차 한 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457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끼 패딩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도 좋고 집안 일을 할 때도 이 패딩을 다 입고 있으면 못 하잖아.
1: 맞아요.
0: 보호해서. 근데
1: 맞아요.
0: 조끼 패딩을 입고 있으면 활동이 확실히 편안합니다.
1: 네. 1846님께서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수면 양말을 더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전기장판도 더하기 해줘야 되고요. 이제 아는 빼는 걸로 하시면서. 아, 수족냉증이 약간 있으시구나. 진짜 양말이랄지 장갑까지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런다 하더라도 별로 따뜻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0: 전기장판 같은 거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죠.
1: 네네네 진짜. 자 여러분들 문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카리나 네뷸라의 노들강변 듣고 오겠습니다.

0: 카리나 네뷸라의 노들강변 듣고 왔습니다.
1: 네. 6583님께서 얼마 전에 바투의 상사리아가 10주년이 됐다면서요.
0: 맞아요.
1: 하루에 일상의 국악을 더하고 바투의 상사리아를 더하기 해주면 하루가 엄청 즐겁죠. 오. 저도 바투의 상사리아 덕분에 국악도 만나고 좋은 음악 많이 듣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인스타그램 네. 국악방송 네. 저희 그 10주년 축하 이벤트 네네. 중이잖아요.
0: 네네.
1: 어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던데요.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네. 예. 제가 봤을 때만 해도 400개가 넘었더라고요.
0: 와.
1: 너무나도 감사하게.
0: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예.
1: 저희

0: 이거 더 열심히 해야죠.
1: 책임감을 갖고.
0: 네. 6583님께는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잘 쓰세요. 자, 두 여자의 끌림 듣고 오겠습니다.

0: 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대기라 대기라 어디 아파? 아니 근데 대기라 이 한복이 고와 아니면 요 한복이 고와?
6: 언녀나
5: 대기라
6: 네가 제일 고와. 언녀니 얼마나 고와. 근데 언녀나
5: 응?
6: 그 고운 한복을 왜 차려입는 거야?
5: 어머 얘 너 몰랐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순창 장류축제가 열리잖아. 순창 고추장이 조선시대부터 임금에게 올린 진상품이어서 조선시대의 진상 행렬도 할 거래요.
6: 고추장 좋아.
5: 어디 아픈 거 아니지?
6: 안 아파. 건강해. 근데 언니나
5: 어?
6: 순창 고추장이 어떻게 진상품이 됐는지 혹시 알아?
5: 아 그럼 당연하지. 고려시대 말에 이성계가 스승인 무학대사가 있던 순창으로 가던 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어느 농가에 들러가지고 밥을 얻어먹었대. 근데 보잘것없는 농부의 밥상이었지만 고추

0: 고추장 맛이 기가 막혔다는 거지.
1: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이 있다니. 이 고추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겠구나. 그런 거야.
0: 그렇지. 아, 그리고 나중에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된 후에도 태조 이성계는 순창에서 먹었던 고추장 맛을 잊지 못하고 순창 고추장을 궁궐로 올려 보내도록 한 거래요.
1: 순창 고추장이 그때부터 궁궐에서 쓰는 고추장이 된 거구나.
0: 그래 그래. 그래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순창 장류축제에 가려고 하는 거지.
1: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0: 그래.
1: 고추장 얼마나 좋아.
2: 핫 둘 핫 둘 셋 넷.

0: 고추장 만세. 박인성과 장군들의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갈리네요. 대길이 너무 재밌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0: 아, 네.
1: 근데 누구예요?
0: 약간 변주가 있고. 좀 일어났죠.
1: 네. 네. 더 진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0: 아, 네. 네. 아, 그래도 단감님께서는 웃어 주셨습니다. 아, 웃겼다고 해 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요. 자, 중요한 건 대길이가 아니고 네. 오늘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열리는 순천 장려축제가 열립니다.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과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서 열리고요. 웅장한 취타대회와 농악대, 한복 패션쇼도 와.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금님 진상행렬은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축제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가을 나들이 이성계도 그냥 홀딱 반한 그 순창 고추장을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자,

0: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어제부터 2026 KBO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실구장에서는 서울 라이벌 두산과 LG, LG와 두산전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1982년 7월에 개장한 잠실 야구장은 44년간 운영된 뒤 올해 일정을 끝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번 포스트 시즌은 현재 잠실 야구장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가을 야구 경기가 된다고 하네요. 1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야구 만끽하시고요. 문제 드립니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이렇게 부르죠.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듀오, 2번 비트, 3번 배터리. 자,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듀오냐 비트냐 배터리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저도 몰랐습니다.
0: 저 오늘 알았어요. 네. 아니 또 봉영 씨는 축구를 너무 또 예. 좋아하시기 때문에
1: 축구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아는데 네. 아, 야구에서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0: 오늘 배웠으면 됐죠, 뭐.
1: 이게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0: 그렇죠.
1: 휴대전화에도 들어가고.
0: 그렇죠.
1: 네. 우리가 보는 패드.
0: 네.
1: 노트북.
0: 다 들어가죠.
1: 다 들어갑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저희 자, 선물로도 있습니다.
0: 자,
1: 보조
0: 차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듀오냐, 비트냐, 배터리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오늘은 힌트 제가 다 했네요, 그죠?
0: 아, 잘했어요.
1: 아주 좋았다.
0: 좋았어요.
1: 깔끔했어요.
0: 어제 또 하루 쉬었으니까.
1: 아, 어제 제 역시 잘 하고 갔어요.
0: 너무 좋았었어요. 재밌었어요.
1: 박지혁 씨 정말 열심히 하죠.
0: 예, 예. 예,
1: 저랑 할 때도 피리,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0: 피리도 많이 불어주시고.
1: 맞아요. 예, 맞아요.
0: 재밌었어요.
1: 자, 어쨌든 오늘은 힌트 그럼.
0: 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1: 아, 제 힌트가
0: 더 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저분해지는 오케이. 것 같은데요.
1: 네. 아, 지저분해집니까?
0: 저는 그러면은 네. 보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것도 제가 드렸었는데.
0: 아, 그랬나요?
1: 저희 선물 중에 보조?
0: 아.
1: 역시 안 들으시는구나. 안 듣고 혼자 직진하셨네.
0: 네.
1: 오케이. 커피 사셨으니까.
0: 네.
1: 네.
0: 네.
1: 네. 차에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휴대전화, 뭐 패드, 노트북 등등 다 들어가죠.
0: 네. 자,
1: 그러면 정답 이제 발표할까요?
0: 발표할까요?
1: 네.
0: 자, 포수와 투수를 묶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 배터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오.
1: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치다, 타격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0: 네.
1: 17세기에는 군사용어로 쓰다가 투수가 공격에 포를 던지고 포수가 전체 지휘를 한다라는 뜻에서 1860년대 미국의 한 야구 기자에 의해서 야구 용어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0: 하나 또 알게 되네요.
1: 네, 44년간 운영됐던 잠실 야구장 올해를 이제 끝으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을 야구
0: 네.
1: 여러분들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치 선물의 주인공은 두 분도 배터리 방전이 없네요 하신 5520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 방송 끝나면 방전돼요.
1: 네. 저희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서로 말이 없습니다. 다 쏟아내고
0: 네.
1: 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파악을 했습니다.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보안 점검에서도 130곳이

0: 혹시 보안 패치 미적용 등 일부 미흡 사항이 보고가 됐다는데요.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보안 체계를 전수 검사하고 최고 경영자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먼저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요.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비밀번호, 2번 계좌번호, 3번 은행.
0: 보기에서 네. 개인이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것이냐, 계좌번호를 바꿔야 될 것이냐, 은행을 바꿔야 될 것이냐. 네. 자, 이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힌트 제조기 전문가
0: 또 없구나.
1: 김봉영 선생님. 저기 뭐가 있을까요?
0: 뭐라고요?
1: 힌트, 방금 뭐가 뭐가 있을까? 힌트가.
0: 뭔가 새어 나왔는데 아니, 말이
1: 힌트,
0: 하나.
1: 힌트.
0: 뭐가 새어 나왔어요, 방금.
1: 이거 샀잖아요. 네.
0: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네. 캐리어를 사잖아요.
1: 네.
0: 캐리어를 네, 샀어, 사면
1: 샀어요.
0: 무조건
1: 네.
0: 0000 아닙니까?
1: 아, 0000.
0: 네.
1: 아, 처음 세팅값이 그렇게
0: 그렇죠.
1: 되나요?
0: 그렇죠. 캐리어를 사면 네. 처음 세팅값이 0000입니다.
1: 아, 좋은데요.
0: 괜찮죠.
1: 저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0: 네.
1: 자전거를 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0: 자물쇠.
1: 예. 예.
0: 그게 0000. 예.
1: 아니 사실 그거를 생각했다가 아 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알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유나 씨 노래 중에 이거 486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0: 맞아요.
1: 예.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0: 네.
1: 그걸 들을까 말까 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뭐 안 들어도 될 법해.
1: 아 왜 저의 정성과 노력을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0: 아니 차라리 그냥 하나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 나오시더라고 말이
1: 밀까지 했었어. 자기 고백을 하면 솔직히
0: 저도 들은 것 같아요.
1: 신부님 에이. 죄송합니다 신부님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비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0: 자, 비밀번호냐 계좌번호냐 은행이냐 사실 이거 세 개 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렇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 비밀번호.
0: 네.
1: 비밀번호가 정답이었습니다.
0: 아시기 때문에 예, 힌트도 제담식으로 한번 드려봤고요.
1: 네.
0: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휴대전화들은 그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주잖아요.
1: 네.
0: 암호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좀 다르게 다 하더라도
1: 네.
0: 자주 바꾸더라도 그렇게 네. 혼선은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자, 떡 선물을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참여했는데 라디오 곡들이 좋네요.
0: 어허.
1: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예. 진행도 입담도 재밌고 재치있다고 감사합니다. 002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1부 끝곡 띄워드려야겠죠. 이희문 오방신과의 조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날씨고 국가유산청 발표를 보니까 지난주 경복궁과 창덕궁 등 우리 궁궐에서 열린 2026 가을 궁중문화축전에 닷새 동안 무려 44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왔다 갔대요.
1: 와 진짜 얼씨구다 얼씨구. 지난 봄 축전까지 합치면 올해 궁중문화축전을 찾은 관람객은 117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0: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꾸준한 증가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의 흥행 덕을 봤대요.
1: 궁중문화축전이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지 않냐?
0: 잡았지 잡았지. 궁중문화축전이 끝났으니까 이번엔 17일 토요일부터 열리는 2026 세계유산 조선 왕릉축전은 어떨까?
1: 아우야 말해 뭐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의 역사와 품격을 전하고 왕릉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세계유산 조선 왕릉축전 개막제는 내일 저녁 7시 30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육릉 건릉에서 열린다는데 야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10월 15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첫 곡은 최수현 두 번째 달의 경복궁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봄 가을 합쳐 가지고 와, 궁중문화축전에 다녀가신 관람객이 117만 명이나 되세요. 네. 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인의 K헤리티지, K전통 축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0: 네.
1: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내일 개막제가 열리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내일 개막제가 열리는 경기도 화성의 육릉, 건릉을 포함해서 영월에 있는 단종의 장릉까지 조선왕릉 12곳에서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네.
0: 25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1: 왕릉 뮤지컬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부터 국악.
0: 요 작품은 상화 씨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참여해요.
0: 예.
1: 네,
0: 네, 네.
1: 이게요? 국악부터 네. 재즈
0: 계속 읽으세요.
1: 네. 네.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최고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고품격 야외 음악회 로열 스테이지도 멋지게 준비.

0: 비가 되고 있습니다.
1: 정말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0: 1인 창작판 소리 보고지고 보고지고 등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이 작품은 연출하시죠?
1: 네. 씨가. 작창 네. 연출로 참여를 하고 김난희 씨가 이제 소리를 합니다. 네.
0: 이거 만들 때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되게.
1: 모든 작품 만들 때 네. 힘들죠.
0: 막 괴롭다. 네. 짜증난다. 막.
1: 짜증은 아니었어요. 오해시고요. 아,
0: 네네네.
1: 예, 정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네. 내일 개막지 때는 또 상호 씨와 제가 네네. 진행을 맡아서 또 진행을 하죠. 우리가
0: 진행을 초라 진행을 하죠.
1: 아, 죄송합니다. 네.
0: 진행을 맡아
1: 아 이거 이거 그냥 완전히 MC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캐릭터 약간 설명이 애매했어요.
0: 아.
1: 캐릭터로 우리가 출발을 해요. 초라니 네. 석수장애로 나와 가지고 MC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0: 네 네.
1: 근데 극을 하는데 진행을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애매한 걸 설명하기가 좀 뭐했었는데요.
0: 넘어가면 안 될까요?
1: 네?
0: 넘어가면 안 될까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0: 아, 네네. 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십시다.
1: 자, 공연부터 투어, 체험, 네. 전시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조선 왕릉에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와 네. 문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자, 파퇴상사들이야 우리
1: 모두
0: 둘이.
1: 모두 무료고요. 네네. 여기 써 있어요.
0: 네네네.
1: 이건 다 읽어야죠.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가을 나들이로 조선 왕릉 추천합니다.
0: 자, 내일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1: 시간이 사회, 없다면서요.
0: 사회를 맡아서 사회를 보러 지금 갑니다. 아이! 한소! 한소리 해내보
1: 눈대목 극자
2: 반술랭
1: 자 판소리 심청가로 정주행 중인 판술랭 드디어 오늘 심청가의 마지막 더질더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판소리 전문 성우 김수영 성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흔시고 안녕하세요. 으이 이렇게 예. 쟤까지 꼭 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입니다.
1: 이렇게 인사하는 방송은 여기가
2: 그렇죠.
1: 유일하죠.
2: 그렇죠, 유일하죠. 네. 유일했는데.
1: 했는데 뭐?
2: 유일했는데.
1: 그러면 다른 방송 가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그렇지,
2: 이거거나 네. 아니면 아예 캐릭터로
1: 아예 캐릭터로 네. 유미 막 이런 걸로
2: 네, 그렇죠.
1: 아,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심청가를 지금 정주행 중이죠?
2: 지난 5월 14일이래요.
0: 5개월 됐어요.
2: 예,
0: 아,
2: 진짜 5달.
1: 오래됐구나.
2: 다섯 달 5개월 동안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장 판슐랭 심청가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심청가의 대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난주에 만자맨과 함께
2: 네. 네.
0: 날짐승, 들짐승까지 다 눈을 뜨는 그런 대목까지 했었었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눈뜬 심학교와 심청이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가다 뜨고 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가 뜨고
4: 아, 뜬다, 뜬다.
3: 성내다 뜨고
4: 아, 떴다.
3: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0: 보다가도 뜨고 눈을 부벼 보다가도 뜨고 날짐승 길짐승까지 눈먼 짐승은 일시에 눈을 떠서고 광명천지가 되었는데 아 그 뒤부터는 심청가 이대목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반점 박혀 백태 끼고 다리 끼 생기고 핏댄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은 눈도 모두 다 시원하게 낳는다고 하더라.
1: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조화야?
0: 이거 암만 해도 꿈을 꾸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0: 아이 근데 신라 금관도 아니고 금은 보석에 왕관까지 쓰고 계신 부인은 그저 니시오? 그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1: 아버지, 응?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응? 살아서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 청이 목소리로다.
1: 네.
0: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근데 무엇이 황후가 되셨네. 아 그러면 내가 이름은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황후 마마. 군신 예의가 있사온데 황송하옵니다. 저 위자리로 납시옵소서.
1: 아유, 아버지도 이쪽으로 함께 가셔요.
0: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알겠구나. 내가 내 딸 청이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꿈속에서 보던 얼굴과 똑같구나. 똑같아. 분명한 내 딸이구나. 아이고.
1: 아버지, 꿈에서 저를 보셨습니까?
0: 아이고, 그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살아서 둘 것이냐, 이거. 내가 죽어 수궁을 온 것이냐. 이것이 꿈이여 생시여. 아이고나 좋구나. 이거 좋다.
1: 아유, 그리 좋으셔요 아버지.
0: 좋다마다. 아까까지는 내가 안 못 보는 신봉사라 요 지팽이를 짚고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지팽이도 이제 작별을 해야겠구나. 지팡이야, 너도 나 만나갖고 고생 많이였다.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이걸 어디로 던질 거나 요쪽으로 던지자. 아이고 좋다.
2: 절시구나 절시구. 절시구나 절시구. 어둡던 눈을 뜨고 보니 황성 궁궐이 웅장하고 궁 안을 살펴보니 넓은 바다, 먼 인당수 죽은 몸이 한 세상의 황후가 되었으니 천만 뜻밖의 일이라. 얼씨구나!
0: 절씨구! 그렇지, 그렇지. 어두침침한 빈방에 불을 켠 듯이 반갑고 큰 싸움에 조자룡을 본 듯 반가우이 반가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나를 두고 헌 말일세. 아이고, 다들 딸 귀한 줄 알아. 어?
1: 아버지도 참.
3: 얼씨구나. 얼씨구.
0: 누구냐?
1: 아, 깜짝아.
3: 지화자 좋네.
0: 뭔 소리야?
3: 아이고, 이게 다 누구 턱일까 몰라. 우리 심황후 큰 턱이니까. 천하, 태평천하가 그냥 태불었네.
4: 그러게 그러게. 아, 옛날 이야기에서 봉사 눈 떴단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0: 그렇지.
4: 아, 이것이 실화여? 절시구 나 절시구.
3: 아니, 죽었던 따님을 만난 것도 동서고금에 있었던가 말이지. 어? 게다가 우리도 맹인잔치에 왔다가 이렇게 다들 눈을 떴으니 춤이 그냥 절로 나오네.
4: 맞아.
3: 절시구나 절시고. 절시구나 절시고. 절시고 절시고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5: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모 뛰는 소리라 그저 쫙쫙 하더니 못한 눈을 버리는 니 석달 안에 큰 잔치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봉사들은 저 집에서 눈을 뜨고 자 당도 못한 맹인 중도에서 눈을 뜨고 천하 맹인이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비비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어쩐가 보느라고 뜨고 천하 맹인이 눈을 뜨고 지엄이 금

여튼 뭐 나 눈을 떴는디 신봉사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심황우를 가만히 바라보니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전후불견 최면이로구나. 요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올체인자 알겠구나. 내가 분명 알겠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은 보지 못했으나 갑자 4월 초파일 날 꿈속에 보던 얼굴 훈병한 내 딸이지.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생 허였는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시분별을 묻었네. 어제까지만 해도 맹인이 돼야 집행이를 짚고 다니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아느냐. 오늘부터는 새세상이 되었으니 집행이더도 고생 많이 하였구나.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던지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 얼씨구 아저씨구 어둡던 눈을 뜨고 보니 밤섬 궁궐이 웬일이며 궁안을 바라보니 장해 말리 원기 인당수 죽은 봄이 환세상 황후되어 천천 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고 어둠 침침 빈방 안에 불 켠 듯이 반갑고 사냥수 큰 싸움에 자룡 본 듯이 반갑네 응진 비례 고진 감내 날로 두고 이른 비로구나 을시구나 을시고 여러 봉사들도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돈인다 을시구나 을시구 죽으라기와 하였네 을시구나

0: 만만리 천년 만만리를 태평으로 만누지 소설 시골 시우를 시우 얼씨구나 얼씨구 철씨구 키와 자존디 이런 존질이 또 있나.
1: 아 근디 여러 맹인이 다 눈을 뜨고 심학교와 함께 춤을 추며 노는데 그중 눈 못 뜬 봉사 하나가 술이 얼큰히 취해가지고 함부로 덤부로 뛰어다니다가 다른 맹인들이 눈 떴다는 말을 듣더리.
2: 나야 나라고 나 황봉사.
1: 왜 그래?
2: 뺑덕이네랑 도망간 그 황봉사.

0: 기억하지?
1: 냄새나요 아저씨.
0: 아니, 잠깐만요. 근데 다들 눈을 떴다는데 왜 나는 왜 나만 어? 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안 내 모습을 오오오오 가끔 쳐다보네.
1: 어허, 다른 맹이는 다 눈을 떴는데 그대는 무슨 죄가 무거워 홀로 눈을 뜨지 못하였는지 사실대로 알아보시오.
0: 예, 소맹이 아니다.
1: 좀 진정하고 아래시오.
0: 예, 예, 예, 소맹이 아래리다. 제가요, 희망호 아버님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는 부원군 되시는 신봉사가 뺑덕이라는 여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서 쉬는데요. 제가요, 밤에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요. 함께 도망을 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신봉사 울음소리가 그냥 구천에 사무쳐가지고 아무튼 그게 하늘이 죄를 준 것 같대요.
1: 아이고 세상에나.
0: 눈도 뜨지 못했으니 이런 천하 죄인을 살려두어 무엇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2: 하, 너의 최상을 생각하면 죽여 마땅하나 너의 죄를 아는 고로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될 싹은 보이는구나 하여 내 약을 주는 것이니 이제 눈을 한번 더 보아라.
0: 보인다! 보여요! 자, 나도 보여요!
2: 안 됐다, 다시 감겨라.
0: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 착한 사람이 되겠느냐?
0: 네.
2: 술도 끊겠느냐?
0: 아니요!
2: 감겨라.
1: 다시 떴나요?
0: 보인다! 보여요!
1: 예, 그때 임금이 심학교를 불러들여 부원군을 내리시고 곽씨 부인 혼백에는 부부 지위 내려주고 무덤까지 새로 하고 또 세장 가든 안씨 부인에게도 품계를 주고 심황후 양어머니 장승상 부인은 따로 상을 내린 후에 심청이 젖먹이던 귀덕어미는 천금상을 내리시고 몽은사 화주승 불러 올 벼슬 주고 인당수에서 연꽃 건져 바친 배주인도 벼슬 주고 심학규 물에 빠져 옷도둑 맞았을 때 도와준 무릉태수는 한양으로 발령하니 모두 만세를 불렀더라. 그러니 이만 가세요.

0: 네, 심청가중 만좌맹인 눈뜨는데 뭐 기밀구 소리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셨던 성주풀이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1: 7480님께서 아들이랑 지금 함께 듣고 있는데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네요. 이렇게. 네. 아이고.
0: 애들도, 오늘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애들도 좋아해 줘서 고맙다고.
0: 네, 네.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신 덕분에 심청가 정주행 5개월 만에 와. 마지막 더질더질까지 오늘 마무리 지었네요. 아,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책거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원래 책거리도 하고 네. 한번 또 닦잖아요, 판소리에서는.
0: 원래 한번 닦죠.
1: 예, 닦는다는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거든요.
0: 네. 네. 한 번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계속 닦고, 네. 닦고 하면서
2: 해야 했는데. 네.
0: 계속 수영

0: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1: 마지막 판슐랭 퀴즈 갈까요?
0: 판슐랭 퀴즈. 네. 네. 네, 준비해 주셨죠?
1: 예, 판소리 네. 11 눈동극장 판슐랭 퀴즈. 모두가 눈을 뜰 때 같이 눈을 못 뜨고 혼자 덩그러니 있다가 나중에 용왕의 도움으로 눈을 뜬 사람은 누구일까요?
0: 아, 아까
1: 1번
0: 그 추객.
1: 예예예. 예, 예, 예, 그 아까 그 예 좀 냄새 났던 그분. 네. 네. 네. 1번 김봉사, 2번 이봉사, 3번 황봉사.
2: 네. 오. 자, 아까 제가 그분을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966님도 심청가 더질더질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판슐랭 덕분에 심청가 아, 다 들었네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럴까요? 남겨주셨고요.
0: 그러게요.
2: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작가 너무 고생하셨다. 아,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
3: 맞아요. 네. 맞아요.
2: 매번 이 목요일 전날에는 나를 셉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자, 해놓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악진흥원이 추진하는 K스토리 융복합공연. 굉장히 어렵네요. 2026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7일에 충남 서천에서 두 번째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고 해요.
0: 네.
1: 11월 28일 목포, 남원, 대구, 서울, 수원, 강릉 등 7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모두 14차례를 공연할 예정인데요. 2023년 출발한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전문 예술인과 한 무대에서는 가족 공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의 재미와 교훈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로 4년째래요. 4년째로 매년 전회차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3편의 이야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번 공연에서는 곰티제 호랑이, 콩 한 알과 송아지, 방귀시합, 아 요런 거 애들이 아주 좋아하죠.
0: 아주 좋아하죠.
1: 아주 그냥 뒤집어지죠.
0: 그렇죠.
1: 곰 잡은 이야기 등등 네 편을 이야기 할머니들이 들려줄 거라는데요.
0: 네.
1: 오늘 두 번째 판슐랭에서는 특별히 스페셜하게 제가 이야기 할머니가 돼서
0: 와 재밌겠다. 그분 오십니까?
1: 예, 그분? 아 그분으로 갈까요?
0: 그분 오십니까?
1: 아
0: 우리가 전화 아 뭐라고?
2: 생각한 건 뭔데요?
1: 잘 들릴까요?
2: 생각해
1: 놓은 아 전 그냥 이야기 할머니로 가려고 했는데 아 원하시면 그 할머니로 해드릴게요.
0: 아 바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1: 아 그럼요.
0: 오
1: 순순대 돼지 바로 돼지.
0: 아이고 됐네. 예, 벌써 오셨네.
1: 됐어. 예. 아. 이야기 할머니가 돼서 곰티제 호랑이 이야기 들려 들어갔습니다. 여기 갑자기 써져 있네. 하 할머니, 아 배디 양파 시작하세요. 아 켜. 아함. 곰티제는 말이야 경상북도 청도읍에서 매전면을 이어주는 고갠데 지금은 곰티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지만서도 옛날에는 이곳이 아주 아주 깊고 깊은 산골이어서 아주 그냥 무서운 호랑이도 나타나고 그랬대요. 아 그러던 어느 옛날 깊은 산골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곱다리가 있었더래요.
4: 할머니 오늘도 떡 많이 팔고 올게요.
5: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산길 조심해서 다녀오느라.
4: 네네.
5: 어두워지기 전에 저 곰티제를 꼭 넘어야 한다 알겠냐?
4: 네 알았어요.
5: 밤이 되면은 곰티제 고개 무서운 늑대랑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4: 아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달림과 별림이 반짝반짝 빛나서 아이고. 대낮처럼 환한걸요. 어 그리고 무서우면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르면 되지요. 너무 늦어버렸네. 빨리 가자. 뭐야? 저게 뭐야? 소리가 왜 저러지? 혹시 늑대면 어떡하지? 아 무서워 어떡해.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네? 어? 입만 크게 벌리고 왜 가만히 앉아있지? 한번 살금살금 가봐도 될 것 같은데. 호랑이 목구멍에 뾰족한 나무가시가 박혀있네.

0: 됐어 됐어.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좋지?
1: 좋아. 시원해. 잘 가.
0: 아, 살았다. 아,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얼른 가야지.
2: 거리 선자 명절에 지난 어느 날 곱다니나 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을 지난번처럼 또 시장에 내다 팔고 껌껌한 밤에 다시 곰티자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3: 아우, 개석가랑 배가 아주 고프거든. 아우.
0: 어, 늑대다. 어, 도와주세요. 늑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요. 아, 할머니. 내가 없으면 우리 할머니 누가 돌봐드려야 돼.
1: 아우, 낼름 낼름. 아우, 이리 오너라. 어떤 놈이냐?
0: 고양이야?
1: 아우, 아깝다. 곱단스, 이제 됐어요.
0: 호랑아, 야옹이야, 호랑이야. 조금 안 칼진데, 너가 날 구해준 거야?
1: 아하, 지난번 가시 뽑아줘서 땡큐.
4: 말을 잘해.
1: 인사하러.
0: 영어도 해.
4: 말을 잘해.
1: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0: 정말 고마워.
1: 아, 나도.
2: 이날부터 호랑이는 매일같이 곰티제에 앉아 곱다니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대요. 아, 곱다니는 호랑이 친구 덕분에 산길을 오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착한 곱다니와 호랑이가 서로 도와주며 친구가 된 것처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기 내서 서로 돕는 멋진 친구가 되세요.
1: 어흥.

0: 친구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소환된 할머니.
2: 네.
1: 오랜만에 소환된 호랑이.
0: 네.
1: 아, 두 캐릭터가 오늘 대미를 장식해 줬어요.
2: 네, 만났네요.
1: 만났어요, 드디어.
2: 드디어 둘이 만났네요.
1: 더 진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2: 그러니까.
1: 예, 예전보다.
2: 어, 거의 뭐 마이크를 배꼽에 두고 하시던데.
0: 아, 좀 힘들었습니다,
1: 만약. 2441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국악 방송 해주셨고. 단감님께서 오늘 판슐랭 심청가 끝나고 흥보가 이제 앞으로 해달라.
2: 오.
1: 흥보가 듣고 싶어요. 또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2: 어허.
1: 근데 일단은 흥보가 우리 하지 않았나요?
2: 했죠.
1: 했었어요.
2: 했죠.
0: 오바탕을 다 했어요.
1: 네. 네. 지금 다 했고.
2: 예.
1: 그리고 이제 중대 발표가 있어요.
2: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수영 씨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0: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수영 씨와 함께한 게 보니까 한 4년 반?
2: 그 정도 됐나요?
1: 2022년 3월 31일
0: 진짜?
1: 최... 휘뚜루마뚜루 어화둥둥 기타둥둥으로
2: 어머, 어머 그 오랜만이다.
1: 그렇죠. 코너를 어머. 시작을 했었어요.
2: 어머나.
1: 그러다가 이제 2025년 3월 달에 춘향가를 시작으로
2: 야.
1: 우리가 이제 눈대목 극장 판슐랭을 야.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저희 얼마 전에 만 10주년이었거든요.
2: 어, 네.
1: 그러니까 4년 6개월이면 어. 바투의 상사디아 반을 책임진 거예요.
2: 그러네요.
1: 예. 네. 그런 우리 김수영 성우.
2: 네.
1: 김수영 성우가 오늘 방송이
2: 네.
0: 마지막
1: 방송이었어요.
2: 그러니까 아까 그 왜 그 흥보가 듣고 싶다던 그
1: 단감님.
2: 네, 단감님 포함해서 저를 네. 더 보고 싶으시면 방송에 댓글을 많이 쓰세요. 윗분들이 좀 보시게. 아니 어떻게 김수영 성우를 보내냐 이러면서 에, 에, 에.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 방송국 어쩔 수 없거든요. 인기 많은 사람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그동안 여러분의 그 사랑도 너무 많이 느꼈고
1: 네.
2: 또 우리 형님들과 네. 또 작가님 PD님들의 모든 그 응원과 도움 속에서 제가 4년 동안 버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너무 네. 잘 살려주셨고
1: 아유. 사실 우리가 덕을 많이 네. 봤어요.
2: 아유, 저도 많이 봤어요.
0: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지금 문자가 난리 났는데
2: 네. 그 4년 동안 사실 저는 이제 네. 성우 되고 나서 국악의 네. 어떤 그 왜 제 고향이잖아요 국악은.
1: 그렇죠.
2: 그래서 되게 막 그런 그리운 마음을 많이 풀었거든요. 매주
1: 아~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막 사석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국악 방송에 오기 전에도
2: 네네.
1: 아 국악 방송에서 날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
2: 네 맞아요. 그랬었죠.
1: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2: 계속 기다렸었죠.
1: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 계속 노크하고 있었어요.
1: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우로 굉장히 바쁜데도
2: 네, 심야 방송이라도 하겠다.
1: 네. 그만큼 이제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국악 방송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1: 어. 지금 문자창에 난리 났어요. 김수영 성우 더 만나고 싶다고.
2: 그러니까요. 저도
1: 판슐랭 계속 해달라고.
2: 아, 흥보가 다시 해야 되는데.
1: 닦아야 되는데.
0: 9666님도 밭뒤상사디아 그중에 판슐랭 4년 6개월 동안 했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김수영 성우님 가지 마요. 어떻게 보내요?
1: 진짜. 목요일 항상 감당했던.
2: 응? 감당했던.
1: 감당했죠 사실상. 목요일이 되면요 저희도 약간 텐션이 약간 떨어질 요일이었어요.
0: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어, 오늘도 재밌겠다.
1: 근데 수영 씨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활기찬 에너지로 확 넣어주는 거예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덕을 많이 받는데.
2: 아, 저도요. 저도.
0: 자, 그래도 마지막 일을 해야죠.
2: 해야죠.
0: 발표하고.
2: 퀴즈 발표해야죠.
0: 네, 선물 드리시고.
2: 예, 판소리 여러분 눈대북장 판슐랭 퀴즈. 모두가 눈을 뜰 때 같이 눈을 못 뜨고 혼자 있다가 나중에 용왕의 도움으로 눈을 뜬 사람은 누굴까요? 였는데요.
0: 네.
2: 정답은 3번 황봉사였고요.
1: 네.
2: 4598님 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 네, 어디 생각하세요?
1: 안 돼요. 수영님 다시 나와주세요. 너무 재미있고 좋으신데 이제 라방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돼요. 유유 막 하셨고 다 가지 말라는데 어떡하죠?
0: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영 씨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어? 네, 네. 뭐야?
1: 수영 씨 없으면 이 코너도 못 해요. 그래서 저희 개편 때 이 코너 안 해요. 이제 또 다른 거 해요.
2: 아, 네. 네.
1: 수영 씨 없으면 드라마를 못 해요. 저희가.
2: 어떡하겠어요. 당연한걸.
1: 근데 진짜 어쨌든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2: 그쵸.
1: 그 기간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진짜 수영씨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2: 네.
1: 인사는 해줘야죠. 네, 뭐 덕담 아니면 끝인사
2: 지금까지 한게 인사가 아니었나요?
0: 마무리 인사
1: 우리한테 하는 얘기 말고 청취자분들

0: 그게.
1: 그동안 상우 김수영과 과거 국악인이었던 김수영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까불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자로 이렇게 너무 좋다, 감동받았다, 뭐잘 배웠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해주실 때마다 사실 성우로서 이런 답을 보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걸로 항상 힘을 얻고 이 방송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또볼것 같아요.
2: 네.
1: 저는 언젠가 또볼것 같습니다.
0: 우리도 이게 완전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2: 그럼요.
1: 않고. 그럼요. 그럼요.
0: 네. 개편은 6개월마다
1: 그렇죠.
0: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또 앞일은 모르는 거고.
1: 모르는 거죠.
0: 6958님께서도 수영 씨 오는 목요일이 참 좋았어요. 가신다니 정말 아쉽지만 앞으로 어디서든 하시는 일 응원하겠다고 또
1: 네.
0: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1: 여러분도요. 네. 다 모두 복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축원입니다.
0: 자, 우리 네. 첫 방송 때 네. 유미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마지막도 유미로 갈까요?
1: 여러분 복 많이 받아.
2: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네. 매력 있고 멋진 수영 성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블랙스트링의 바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0: 블랙스팅의 바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은 끝곡으로 듣고 왔고요. 2390님께서 다음 개편 때 수영님 다시 나와달라고 기대할게요 또 남겨주셨습니다.
0: 아마 또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네.
1: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이별할 것 같진 않아요.
0: 기억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네. 아까 수영 씨가 또 다른 데서 일할 때 뵈요 그러더라고요.
0: 어.
1: 본인 일할 때 우리 갖다 쓰려나 봐요. 그리고 아유 선물까지 주고 가고 예전에 수영 씨가 줬던 김치 선물도 기억이 나요.
0: 아 맞네요.
1: 직접 담가가지고
0: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같이 뒤풀이도 몇 번 했었었고.
1: 맞아요.
0: 참 좋은 분이었고 또 코너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 네. 자, 지금 날이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네. 날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죠?
0: 금방 추워질 것
1: 금방
0: 같아요.
1: 추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날씨를 여러분들이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고 네. 또 가족들과 어디 계획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궁중으로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왕릉도 좋습니다.
0: 왕릉 축정도 네. 있고 마지막까지 더 추워지기 전에 다양한 네. 그 축제들 여러분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죠.
1: 그렇죠.
0: 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봉현 씨 내일 나오죠? 언제 네. 한번 안 나오, 다음 주구나. 알겠습니다.
1: 뭐 그렇게 기다려요? 내가 안 나오길.
0: 아니, 재혁이 형.
1: 계속 올 거예요.
0: 재혁이 형이 기다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곽재 역시 네. 볼 수 있고요.
0: 네.
1: 여기서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은 바티 시대.
1: 바티의 상사대합니다. 내벼! 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요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나무의 색깔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온통 초록이던 나뭇잎들이 노랗게 혹은 붉게 물드는 걸 보면 가을은 나무가 제 색깔을 내보이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란 단풍은 초록빛을 내던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잎 속에 숨어있던 노란 색소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죠. 원래 갖고 있던 색을 초록이 덮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무난한 색으로 나를 덮어두고 지내지만 그 안에는 나만의 빛깔이 있을 겁니다. 가장 나다운 색깔은 어떤 색일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향년의 소리로 단가 적벽부 임술지 보내드립니다.
1: 임술지 존재로

난 자도한테는 끝을 바로 몰라 있고 교편

나 덕고

부자에게 안내하니 조명덕은 시로 선망하고 동방 부자

0: 멍거리고 돌아보자.
1: 안양면의 소리로 단가 적벽부 임술지 보내드렸습니다. 가장 나다운 색깔은 어떤 색일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저녁에 저희 작은 딸이 제 옆에 앉아서 한참을 그 색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람 얼굴은 동그랗게 몸은 네모나게 예, 그리는 수준인데 갑자기 아빠는 무슨 색 제일 좋아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슬쩍 봤더니 아빠 몸을 아주 길쭉하고 네모나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색으로 채울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색 제일 좋아해 물어보는데 사실 뭐 집에 옷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밖에 잘 없어서 그냥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딸이 그냥 제일 좋아하는 아빠는 핑크색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 그림 속에 아빠 몸이 온통 핑크 일색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색? 요거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색깔을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가 바로 돈을 버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딸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을 아빠한테 이제 몽땅 칠을 한 거고 꼭 내가 고른 색만이 내 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떤 빛깔로 바라보는지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예, 가족, 가정에서는 일단 핑크색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연주 모습을 보자면 사실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저는 그 다홍색 이거 참 이 색깔 얘기하면 약간 그 나이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예, 요즘 잘 안 쓰는 색깔이죠. 다홍색이 떠오릅니다. 지성자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살풀이 보내드립니다.

지성자 명인의 철가야금 연주로 살풀이 보내드렸습니다. 뒷부분에 따리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만드는 천하무적 가락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716님께서 문자 사연 주셨는데 오늘 색깔 이야기 했잖아요. 앞서서 제가 당홍색 말씀드렸는데 1716님께서 저는 청보라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무슨 색깔일까 진짜 궁금해집니다. 청색과 보라색을 섞은 느낌이긴 할 텐데 그게 사실 비율 따라 다른 거잖아요. 청보라색 네, 좋아하시는군요. 미랑님, 공주가 그려주는 것은 그림보다 아빠를 바라보는 이쁜 마음과 사랑이 아닐까 하네요. 뭔들 다 이쁘죠. 저도 유치원에 이쁜 손자 모시러 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딸이 핑크로 칠하는 동안 그큰 딸이 예전에 그린 그림을 봤는데 둘이 성격이 다른 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큰 딸은 동생

인생이 없었을 때니까 모든 가족을 다 꺼멓게 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리고 그때 가족 사진을 보니까 엄마, 아빠, 딸까지 모두가 검은색 옷만 계속 입고 있어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화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집에 있는 그 펜, 연필꽂이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딸 색연필 그 집 안에는 핑크색 색연필이 제일 짧습니다. 그거 제일 많이 써서. 큰 딸은 역시나 아직도 검은색이 제일 짧고, 엄마도 보면 거의 검은색 볼펜만 쓰고요. 아빠 책상에 있는 그 연필꽂이에도 보면 빨간, 파랑, 검정 이렇게. 이게 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 색깔만 고르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만 있어도 웬만한 일 처리는 거의 다 가능한 그런 느낌이죠. 참 다른 색깔이 나와 있는데도 써볼 생각을 못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다른 생각 좀 써볼 법도 한데, 그런 재미도 있어야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타고난 어떤 자신의 재미로 천하를 울린 노래죠. 전태용 명창의 소리로 노래가락 뱃노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전태용의 소리로 노래가락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김영창님께서 핑크빛 핑크빛 노래가 좋다. 흥겨운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핑크빛이 되려면 오늘 수염이라도 좀 깎고 왔어야 되는데 수염을 길러가지고. 예. 1716님께서 또 얼씨구 좋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찡하게 하는 구성진 목소리 참으로 잘도 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태용 명창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그 육지에 앉아서 들어도 뱃노래 들으면 일렁일렁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라는 책에 담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분의 가난은 슬프지 않다. 판소리 명창 박초월의 시원한 가난 타령이라는 글입니다. 공색한 기색이 흐르고 애잔해야 할 흥보 내외의 가난 타령이지만 박초월의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감정을 체념이나 절망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는다. 박초월 소리에 내재한 특유의 당당함 때문이다. 높은 음역에서 힘있게 소리를 질러내는 상청의 표현은 다른 명창의 소리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박초월 고유의 소리 세계를 들려준다. 목을 아끼지 않고 판소리의 극적 장면이 요구하는 이면들을 시원스레 그려내는 그의 표현력은 더없이 매력적이다. 박초월 명창이 작고한 지 13년 만에 세상에 소개된 박초월 생전의 흥보가 완창 녹음도 이런 진멋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흥보가는 판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전보다 훨씬 좁아진 오늘날의 공연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자주 선곡된다. 요즘의 청중들은 놀부심술이 열거되는 대목이라든가 흥보 내외가 금실이 너무 좋아 아이를 많이 낳게 된 내력과 가난에 찌든 아이들에 대한 희화적인 묘사 등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흥보가는 좀 재미있게 들어볼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레퍼토리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박초월의 흥보가에는 그런 것이 없다. 과장된 해악도 없고 가볍게 공감 또는 웃음을 유발하려는 계산된 과장도 없다. 박초월이 소리를 소리로서 이해하고 이것을 성심껏 노래하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음악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그의 노래에서 오히려 싱싱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슬픈 애원성으로 부르는 대목이 담백하게 들리는 것도 박초월이 지녔던 소리에 대한 순수한 이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요즘에 흥보가 공연에 익숙해 있던 중 박초월의 흥보가 음반을 들으니 소리가 새롭다. 그리고 판소리가 겪는 음악적 전승과 변이 과정에 청중들의 기호와 시대상이 여실히 반영되는구나 싶어 흥미롭다. 박초월의 흥보가에서는 중집터 잡아주는 대목부터 제비노정기 등의 담담한 노래를 거쳐 슬픈 가난 타령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가 다시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박타는 대목에서 박초월의 명창다운 면모를 넉넉히 감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빛나는 대목은 흥보가 전편에 흐르는 슬픈 표현들이다. 슬퍼도 울고 좋아도 우는 흥보 내외의 일상이 박초월식으로 해석되어 가감없이 드러나는 그 소리를 한 세대 이전의 청중들이 얼마나 즐겼던가를 공감할 수 있다. 박초월의 소리로 흥보가 준 가난 타령 보내드립니다.
1: 가난이야 가난이야

차라리 자유로이여. 이런

착주로리

박초월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준 가난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저렇게 내는 대로 소리가 축축축축 올라가고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흥보네의

가난은 슬프지 않다. 판소리 명창 박초월의 시원한 가난 타령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달거리 준비했는데요.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 잡가 달거리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김양식 시설 작업 다녀와서 집안일하며 노래가 좋다 방송 듣다가 지각 인사드립니다. 늘처럼 변함없이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내분이시죠. 산머루님께서도 어제 새벽에 아마 김양식 그 설치하는 것 따라갔다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새벽 하늘 별을 보면서 바다에서 같이 하는 건 너무 환상입니다. 다른 배들도 많이 작업 바로 나와서 진 풍경이었고요. 포자가 달려있는 폐각을 그물에 설치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물론 소방님 옆에서 꼭 붙어서 안전하게 했죠. 정말 감사한 체험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새벽 바다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주셨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같이 하면서 정도 두 분은 더 깊어질 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만 같이 더 깊어지는 거겠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산머루님, 고흥 이한식님 두 분이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유리의 소리로 일일이 타령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나는 줄이 없으면 죽었네. 우르머니 양에 가고 우리 아버지들에 가고 우리

먼 죽었네. 마당 가운데 섰던 중이에 죽다무에 올라 슴슴 동양안네 동양안네 산골 중이 동양안네

붉게 진영 가고 오로라시 추가 가고 주리가 없으면 죽었니 죽다 오에 섰던 중이의 정오에라 올라선 스 동양 안내 산골 중이 동양 안내

설레나고 뒷동산젖 까칠복성 바구리 바구리 묵고지야 뒷동산

조정민 어르신의 소리로 남해의 중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쟁 태평소 장구 연주가 함께하는 소리 노름 들어볼 텐데요.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고요. 1999년 2월 8일 월요일 문화일보홀 공연 실황 음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태백 명인의 그 개인 연주회, 예, 독주회 공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2월 8일 문화일보홀 공연 실황 음원이었는데요. 예, 소리노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남두잡과 보렴을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작가 보렴 보내드렸습니다. 뒤에 나오는 목탁 소리가 목탁 소리가 있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보렴이라는 말이 보시 염불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스님들이 탁발을 하거나 할 때의 그 노랫말들을 이 사당패나 전문 소리꾼 집단들이 이 노래를 차용을 해서 만든 소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소리놀음 들으시고 2780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와우! 아쟁소리가 감정이 격해져서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남몰래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도 이리저리 널뜹니다. 태평소 장구와 참 잘 어울리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세 분 다 명인이십니다만 특히 이태백 명인이 장단으로도 그리고 선율로도 양쪽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본인의 연주를 이렇게 뽐내면서도 조율까지 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풀무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풀무 소리는 용광로에 쇠를 녹이기 위해 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인데요. 풀무 중에는 메고 다닐 정도로 작은 풀무도 있었다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똑딱불미라고 했는데요. 주로 나시나 호미처럼 두들겨서 만든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주 서귀포의 김옥년 할머니는 똑딱불미를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던 떠돌이 대장장이의 풀무 소리를 기억했다가 음원으로 남겼는데요. 노랫말에는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제주 무가에 등장하는 서수왕의 딸입니다. 어려서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잃은 서수왕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마저 갑자기 죽어버리고 거기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어렵게 빚어놓은 술이 든 독을 도둑이 밟아 깨뜨려버린다는 내용입니다. 무가에 나오는 서수왕 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인물의 사연이 대입된 듯하고요. 노래 한마디를 할 때마다 후렴처럼 반복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풀무지를 할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것인데요. 이 재미가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똑딱불미 소리, 김옥년 할머니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한 살 적에 어머님 죽고 두 살 적에 아버님 죽고

갈 때도 올 때도 어느나 서수왕 떨리.

죽어서도 가는구나. 갈 때도 올 때도 어서 노나. 담배나 한대 먹어보자. 앞집이가 어레지만.

하반이 쉽게 허여먹진 술당간에 무화도난 비쳐갔던 도둑놈은

0: 서울 쉽게 누게라 허리 내나 허카 내나 허카
1: 노래를 속으로 따라 불러봤는데 폐활량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분들이라서 그러신가? 네. 김홍련 할머니의 소리로 제주도 똑딱 불미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 소리의 어떤 형식으로 보건데 실제 이제 그 풀무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들으실 소리는 이제 이것들이 소재로 사용이 되어서 민요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황해도 풍구 소리 김경복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불어라 불어라 어디에 차 불어라 불불불불 어 만대장만 오나 불

0: 있네 몸 빨래질 나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에 차 불어라 만대장만나온다
0: 신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낭은 풍급을 하면 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나온다
0: 생겼나 생겨나 요다지 꼭대도 생겨나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에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상수갑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꽃같은 날도 풍구

0: 신계곡산의 풍군은 무쇠덩이든 넣긴 한데 우리들 우리 풍군은 내 간장만 녹인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안 나온다.
0: 물길로 간다고 강자를 말구이요 돌사릉 아래에다 파구물이나 파랴

만대장만 나온다. 내가 살라서 일생이란 말이냐? 내 눈이 무디어 일생을 만든단다.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오르면 내리면 얼마나 울은지 신장로 한옥판 한들반 젖었다.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반대장만 나온다. 우리 딸의 손목은 대동문통의 고르센지 오는 농 가는 다 잡아보누나.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노랑의 대가리 물레줄 상토 언제나 길러서 내 서방을 삼을까.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인생 한번 죽어나 지면 만수 청산에 뜬구름이 되누나.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공들하니 백발이 되고 면치나 못할 건 죽음이라고.

김경복 외 여러분의 소리로 황해도 풍구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이 불미, 풍구 보기가 힘들죠. 이 소리로는 아는데 또 이렇게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되면 소리도 나중에 결국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청춘가 준비했습니다. 청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어진다고 청춘이 없는 건 아니니까 풍구나 불미랑은 좀 다른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립니다.

이완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완 명창의 소리 들으면 참 그렇습니다. 한번 가시님은 그러게 왜 못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오랜만에 이분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풍물단의 연주인데요. 길군악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면서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펼쳐 보이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선 소리꾼 김수인의 현을 타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병창을 중심으로 김수인의 또 다른 음악적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단가와 판소리, 남도잡가와 민요 연곡까지 다양한 전통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또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의 멤버로 활동해온 김수인이 가야금과 소리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익혀온 전통음악의 깊이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18일 일요일 오후 6시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앙상블 신화위의 2016 신악학괴범 날다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괴범에서 출발했는데요. 연주자들이 직접 옛 기록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음악과 철학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좋은 음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악학괴범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두 7곡을 선보이는데요. 전통음악의 전자음향과 영상을 더해 옛 음악 기록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쟁의 신현식, 가야금 박순아, 바이올린 허희정, 피아노와 양금 정송이 등이 함께하고 특별 출연으로 김덕수 명인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 이 두 공연을 통해 전통이 오늘의 무대에서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판소리를 중심으로 만나볼 공연 세 편을 소개합니다. 먼저 17일엔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에서 소리판 완창 무대가 열립니다. 올해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소리꾼이 6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10월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승교육사인 조희정이 조용한 고수와 함께 3시간에 걸쳐 동초째 수군가 한바탕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소리꾼 김혜진의 경심수예가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는 김혜진이 어린 시절 배웠던 동초째 심청가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공연인데요. 그만큼 한층 깊어진 이해와 성숙해진 소리를 이번 무대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고수론 고정훈이 함께합니다. 이어 24일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월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무대에선 소리꾼 이광복이 미산째 흥보가를 들려주고요. 같은 완창판소리라도 어떤 소리꾼이 어떤 바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대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판소리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 공연의 자세한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운 움직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20일과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강윤주의 전통춤 2016 화무화시가 펼쳐집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일무와 태평무 이수자인 강윤주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꽃으로 피어나 춤이 되고 춤은 그림이 되어 마침내 한편의 시로 남는다는 콘셉트로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무대에 담아냅니다. 자, 먼저 20일엔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를 비롯해 승무와 살풀이춤, 항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일엔 종묘제례악에서 추는 일무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례의식과 함께 펼쳐지는 장엄하고 정교한 춤으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대열을 이루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우리 전통춤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고 물으며 나타난다는 화장실 귀신 이야기부터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누군가 따라타서 그 건물에 없는 층을 누른다는 이야기까지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귀신 이야기의 고전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야기 속 귀신이 친숙하고 오래 잊고 지낸 친구의 소식처럼 반갑기까지 한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 듣던 당시엔 그 별거 아닌 이야기가 어찌나 무섭던지요. 한동안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괜히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곤 했었죠. 생각해보면 귀신이 무섭던 시절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순수의 시대였고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또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아무것도 안 한 귀신을 괜히 소환해오곤 하는데요. 귀신이 잡아가야 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고 귀신이 곡할 만큼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귀신도 사람도 평온한 세상이면 좋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저건 말이요. 예. 여시 아니야?
2: 예?
1: 우리가 여시한테 홀린 거 아니냔 말이야.
2: 아이고, 형님도 참.
1: 아이,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여시한테.

없다고는 못하지만 생김새는 고사하고 목구성의 몸놀림에 코를 찡긋

오늘 우리가 세월 건너의 시절로 돌아간 듯 귀신인가 여신인가 술 기운의 헛것인가

안희호와 정윤형의 소리로 귀신인가 여신인가 들으면서 10월 15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귀신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이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어린 시절 추억 속 친숙했던 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나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진 세상이라 상대적으로 귀신이 덜 무서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그런 무섭고 악한 사람들 좀 귀신이 잡아가면 좋겠다고 그 무서웠던 귀신에게 오히려 기대게 되는 게 어떻게든 연대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심지어 귀신과도 연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아는 귀신이 있다면 아, 저런 사람들 좀 잡아가서 혼내줘라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어쩌면 오늘 오랜만에 자기 불렀다고 화장실 귀신이나 엘리베이터 귀신이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좀 혼내줬으면 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에 일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나요? 하루 피로를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풀어보세요 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피로도 푸시고 마음 충전도 하시고 그럼 좋겠죠?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집신나물꽃입니다. 한 뼘도 안 되게 자란 식물이라 사진 찍을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 장을 찍은 후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 보내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식물에 난 털이 집신에 달라붙어 여기저기 다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지금 발견되었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지요. 처음 보는 꽃이라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주셨네요. 이 작고 작은 한 뼘도 안 되는 꽃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찍어주셨을까요? 꽃 모양 잎사귀가 다섯 장이어서 별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귀한 사진 감사합니다. 3790님께서 6시 땡 하자 큐 출석 퇴근을 기다릴까 만나를 기다릴까 하시면서 조금 그 화장실 귀신의 변형을 조금 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귀신도 맛있는 라디오 몰래 청취한대요. 오늘도 함께해요. 이 해주셨어요. 귀신도 만나를 들으며 우리의 또 정다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깜짝 놀랐네요. 오늘은 오싹한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빨간 휴지 줄까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승승장군님 놀라셨네요. 4682님께서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귀신 이야기 하시네요. 화장실 밖에 있던 옛날 같았으면 정말 화장실 가기 무서울 겁니다.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댁이 그 화장실이 밖에 있는 그 시골에 그런 곳이었는데 어찌나 밤에 화장실 그렇게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네, 그런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6186님께서요. 화장실 이야기하니 밤이 오가 생각나네요. 여고괴담 영화도 생각나고요. 이 왜 이렇게 화장실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좀 으슥한 데도 있었고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와 노래로 허세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와 노래로 허세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5137님께서요. 우리 마누라 내 비상금 잘 찾아내는데 귀신은 뭐 하는지 우리 부부 농담 자주 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우리 아내분께서 귀신보다 더 적이 좋으십니다. 네. 5169님께서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차에 가던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겁니다.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 따끔하게 엉덩이 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좀 이 담배꽁초

미래에 버린 것 때문에 하수구도 막히고 그러면 또 장마가 오면 그런 문제들도 있죠. 우리 이런 거는 좀 에티켓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가나니님께서요. 포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은 나가서 볼일 보고 와서 만나 들으러 왔어요. 진짜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진짜 겁나요. 엊그저께 인천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어디 가서 맘 놓고 식당 가서 밥도 못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세상이 왜 이리 됐을까요? 아, 난데없이 칼부림. 20대 여자 아가씨 불쌍해서 어째요.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꼭 살아나시길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 너무 진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한숨도 많이 쉬고 참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흉흉하게 됐지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울어온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피해 입으신 분들 아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남영 님께서요.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서 들리는 보미님의 고급진 귀신 목소리가 밖에 어스럼 어둠과 겹쳐 깜짝 놀랐답니다. 보미님은 연기 귀신입니다. 귀신은 깡패처럼 전문가 같은 사람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쨌든 깡패처럼 나쁜 거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들강님께서요. 가을 저녁 마음 따스하게 머물러 행복해지는 곳 만나의 시간. 귀신의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사람의 무서움은 때론 상상 초월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터 만나에서 마음속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진짜 요즘은 뭐 귀신의 무서운 건 무서운 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됐죠. 자, 그리고 1415님께서요. 만나에서 화장실 이야기라니 재밌군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일단 급하니 아무거나 주시죠.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급한데 휴지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고도 재밌다라는 생각 드네요. 2738님께서요. 저는 전쟁 일으킨 인간들 귀신이 안 잡아가나 싶습니다. 아유, 전쟁 일으킨 것 때문에 물가가 세 배는 뛴것 같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모르겠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전쟁 때문에, 정말 피해보는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되는 그런 일반 시민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될 텐데요. 자, 5169님께서 부미님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 화장실이 너무 무서워서 누나가 밖에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땐 화장실을 변소 뒷간이라고 했죠. 해주셨네요. 이거는 좀 근데 털어놓으셔도 괜찮을 만한 얘기 아닌가요? 아, 그때는 이런 게좀 부끄러운 그런 건가요? 누군가가 무서우니까 밖에서 기다려주고 이런 게좀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끔 좀 2인 1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담배 꽁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지요. 네. 7237님께서요. 남편이 오늘 동료의 부재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다시 회사로 야근하러 갔어요. 이불까지 싸서 갔는데요. 말없이 안 나온 남편 회사 동료. 왜 귀신은 안 잡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을 못잘 듯해요. 잠못 자고 아침에 잠깐 집에 와서 밥 먹고 내일 6시 퇴근이랍니다. 아유, 우리 남편분 너무나 고생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없이 안 나오신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어쨌든 남편분 오늘 저녁 식사라도 좀 든든하게 하셨어야 될 텐데요. 네,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님께서 아유 그러니까요 이런 무고한 폭행하는 사람 잡아가면 딱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이에요. 귀신은 그런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하지만 어느 날 아랑을 남몰래 사랑하는 통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여 귀신이 된 채 새롭게 부임하는 사또마다 깜짝 놀라 죽음을 당하게 되는구나.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와, 이런 씨 발라먹을 참외 같은 놈들이, 아, 우리 아빠 명의로 도대체 무슨 사기를 또 치고 다니는 거야.
1: 와, 그 보이스피싱범이 또 뭔 짓을 한 기가.
0: 어머나, 아,

0: 선생님 언제 하계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1: 나 걔한테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은 욕먹어도 싸제. 그렇고 씨 발라먹을 참외는 욕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화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우리 김 차장이 대단한 거지. 게다가 그런 언어 유희는 그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기가.
0: 아 여기 아우 여기 피싱범이 참외조아라는 닉네임을 썼길래 저도 모르게.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떡하죠? 참외조아 이자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거저거 판매글을 잔뜩 올려놓은 거 있죠?
1: 맞나? 와 그거 그 한 번 틀리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
2: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지신 80대 아버지가 신경 쓰여 친정 근처로 이사한 지 몇 달째. 나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친정집에 들러 아버지 저녁을 챙겨드리고 밀린 빨래도 싹 돌리곤 해왔다. 그날도 아버지한테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내가 평소보다 살짝 늦게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1: 야 너 때문에 인증하고 통화하느라 한참 걸렸잖아
0: 라고 하신다. 응? 아버지 뭘 인증하고 누구랑 통화를 해요? 내가 의아해서 여쭤보니
1: 응? 네가 아까 통신사에 인증해야 한다며
0: 하신다. 난 오늘 아버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순간 쎄한 느낌에 당장 아버지 핸드폰을 뺏어서 보니 아빠 나 폰 수리 맡겨놓고 잠시 인증번호로 메시지 보냈어. 문자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뉴스에서만 보던 전형적인 피싱 사기의 수법이 내 눈앞에. 근데 거기에 너무 순순하고 다정하게 대답하며 피싱범의 요구를 다 들어준 우리 아버지의 반응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절망할 틈도 없이 아버지의 폰이 뭔가 이상함이 감지됐다. 내가 터치하지 않은 곳이 자꾸 터치되고 폰 화면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놈들이 이미 원격으로 폰을 장악하고 있구나. 당장 네트워크 연결부터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끊으려고 상단 발을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다시 올라가 버린다. 피싱범도 내가 데이터 연결을 끊으려는 걸 눈치채고 아이콘을 누르지 못하게 원격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때부턴 피싱범과 나와의 스피드 경쟁이었다. 내가 상단발을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그자가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콘을 터치해야만 하는 사활이 걸린 손가락의 액션 영화가 우리 아버지 폰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1: 뭐 그냥 폰을 꺼버리면 안 되나?
0: 아 사실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AI한테 물어보니까 폰을 꺼도 됐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전원이 꺼지면 원격 조정도 중단된대요. 근데 전원을 끌래도 확인 버튼을 터치해야 하니까 결국 피싱범보다는 손이 더 빨라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겠죠. 와 저는 그날 진짜 세상에 태어나 손을 제일 빨리 움직여본 날이었을 거예요. 비행기 모드를 어떻게 눌렀는지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었죠. 가까스로 비행기 모드를 켜 일단 원격 조종부터 차단시킨 후에야 피싱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그들은 우리 아버지 폰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에 은행 앱에 접속해서 대출 통장을 개설하려 했던 것 같았다. 슬프게도 아빠 계좌의 비번이랑 주민번호는 아빠가 이미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진을 인증해야 한다고 신분증을 꺼내시라 했을 때 내가 도착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1분이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그 타이밍에 김 차장이 딱 도착한 거는 그 하늘이 도우신 기제. 안 그랬으면 금전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요. 아, 그놈들이 그 사이에 핸드폰 소액 결제도 여러 번 시도했던데 천만 다행히 아버지 폰으로는 소액 결제 못하게 미리 차단해놨었거든요. 어차피 80대 노인이 쓰시는 기능은 아니니까 그건 나름 성견지명이었다 싶은데 그래도 이미 계좌 비번이랑 주민번호까지 다 털린 상태라 당장 112에 신고해서 은행 전체 지급 정지 신청하고 아빠 명의로 알뜰폰 개통이나 대출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 가서 통장 비번 다 바꾸고 카드도 재발급 받고 아 제가 월차 써가면서 며칠 고생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던 거죠. 아 오늘 글쎄 아빠한테 이상한 문자가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외 조아님이 판매하신 카메라가 거래 취소됐습니다 라고 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 거더라고요. 마 그 주민번호 털린 게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 무섭은 세상이다. 아 그러니까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슬펐던 게 저희 아빠가 피싱범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아빠의 내리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다 자란 딸내미가 폰수리 맡겨서 아빠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신 게 근데 도와주려 했던 일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게 됐으니 늙으니 사고만 치고 쓸모없어졌다고 의기소침해지신 게 저는 제일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 피싱범들한테 더 화가 나요. 아 정말 귀신은 뭐하나 몰라요. 피싱범들 안 잡아가고

안예은의 노래로 창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문자 피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80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이야기가 그려졌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딸이 알아채고 막을 수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미 털린 정보만으로도 앞으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아, 정말 아는 귀신이 있다면 이 피싱범들 좀 다 잡아가서 혼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기도 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237님께서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 싹 다 귀신이 잡아가면 좋으련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 옛 직장 동료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해주셨어요. 이 피싱의 그 피싱 당시의 피해도 상당하지만요. 이 이후에 후속 처리들도 정말 번거롭죠. 6287님께서도 아버지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제 핸드폰 소액 결제에 10만 원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결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아보니 다른 나라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더라고요. 세상이 참 무섭네요. 핸드폰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개인정보 털린 게 너무 악용되네요. 해주셨어요.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해외여행할 때 이렇게 그 카드 리더기를 복제해서 네, 그렇게 또 결제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아유, 진짜 조심해.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5169님께서도 어르신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보미님이 연기를 잘하셔서 저도 모르게 나쁜 놈! 하고 소리를 질렀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르신들 이렇게 또 순수하고 이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에 사실 이렇게 순순히 응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죠. 승승장군님께서요. 천만다행이네요. 보이스피싱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비행기 모드로 하면 원격 제어가 안 되는군요. 전원을 꺼도 되고요. 그럼 머리를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벌 받을 사람들. 전세 사기범들도 나빠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보이스피싱이 고도로 진흥화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 정말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저런 머리를 저런 일에 쓰는 거지? 라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아마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 텐데요. 소망과 조주현이 함께한 매구 듣겠습니다. 이 매구는요. 우리나라 민간 전설에 등장하는 천년 묵은 여우 요괴인데요. 네, 저는 이 곡 듣고 경기 용인으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용인 한국민속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려한 조명이 왠지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건 폐장을 앞둔 시간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민속촌에선 귀신사바 귀신놀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5일까지 귀신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이곳에 데려오면 귀신들이 참교육을 시켜주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갔는데요. 내일도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새벽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안동 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악단 광채의 연주와 노래로 히히 듣고 왔습니다. 홍천 짐나온 남자님께서요. 중국은 미얀마 피신범들 전부 사형을 내렸다는데 그런 놈들 전부 중국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도 카톡에 돈 준다고 입력하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사기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는데 입력하지 마시길 해주셨어요. 모르는 곳에서 오는 문자들은 거진다. 네, 불확실한 것들은 눌러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링크, 모르는 링크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눌러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강화도 만나 홍보대사 공장님께서 구시님들 제발 피싱범들 좀 잡아가세요.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사무소라면서 전화와서 정보를 묻기도 했고요. 와 진짜요? 오래전에는 가전제품 배달이라면서 전화 왔는데 당시 직원이 아들 된다 하니까 얼른 끊어버리더라고요. 애청자님들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불가능하다면은 분명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김인설님께서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개인정보 조심하세요. 사기치는 사람 귀신이 잡아가길. 새마을금고도 해킹당했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큰 기업들도 사실, 네,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통신사들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가나니님께서는요, 해킹 당하는 거 정말 무서워요. 나쁜 사람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와서 들이박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모두 조심하세요. 해주셨어요. 정말 매사에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 없겠다라는 생각 들죠.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카드 해외 결제도 해외 나갈 때만 열어놔야 할것 같아요. 소액 결제도 그렇고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주의를 좀 기울이는 수밖에 또 방법 없을 것 같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구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드오의 연주로 재즈인 조선 듣고 저는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송컴퍼니의 연주와 노래로 좋구나 봄, 선유가와 매화타령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의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790님께서 퇴근이 조금 늦어 차 안에서 만나를 맞이했는데 눈앞에는 9월 초 닷새 초생달이 걸려있네요. 만나 스튜디오에서 이 예쁜 달이 보일까요? 하시면서 두 장의 예쁜 달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리 1790님은 꽃도 정말 잘 찍으시지만요. 달도 이렇게 멋지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런 달도 손톱달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달이 보이지 않지만요. 보내주신 달 사진으로 이렇게 풍경을 제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주제가 화장실 귀신인 줄만 알았네요. 우물정자로 나무를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나무판을 올렸던 외갓집의 풍덩식 화장실에는 정말 귀신이 있을 법도 한 공간이었어요. 아모니아 냄새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더 귀신을 보았을 듯 하네요. 안현의 창귀는 호랑이한테 죽은 귀신인데 옛날 풍덩식 화장실에 빠져 죽은 귀신은 이름이 뭘까요? 똥귀인가? 갑자기 귀신이 좀 귀여워졌습니다. 8913님께서 어렸을 때 저녁밥 먹고 오빠랑 둘이서 정류장에서 아빠 기다리는 걸 곧잘 했는데 어두운 데서 애들만 있으면 문둥이한테 붙들려 간다면서 할머니한테 붙잡혀오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나중에 크고 나서 문둥이란 표현이 혐오와 차별의 아픈 역사란 걸 알게 되지만 어릴 때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빠를 기다리는 이유는 슈퍼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멀리뛰기 디딤판이 용의 관뚜껑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예전에 초등학교 괴담들 정말 많았죠. 네, 동상이 밤이면 뭐 이렇게 걸어다닌다 뭐 이런 그런 괴담도 있었고요. 초등학교들마다 네, 그런 괴담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또 8913님 학교에는 이런 괴담이 있네요. 이건 괴담이라기보단 조금 멋있는 거 아닌가요? 용의 관뚜껑. 윤혜성님께서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공짜 좋아하다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좀 다들 그들이 네,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공장님께서요. 홍길동 보미님. 방송 중에 전국을 다 돌고 오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만나를 들을 땐 그냥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공감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자주 오시는 애청자가 안 오시면 바쁘신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 사는 가족 같은 소확행인가 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니터 화면으로만 뵙지만요. 뭔가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죠. 굉장히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여 오늘 하루 안 오시면 바쁘신가? 네, 어디 편찮으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참 정다운 풍경이죠. 0218님께서요. 뜨거운 올여름, 엄마가 논둑에 참외 모종을 심고 더워지기 전 새벽에 나가 논둑에서 자라는 참외를 보고 어린아이 젖주듯 그렇게 매일 커가는 모습에 흐뭇해하셨는데 그렇게 잘 자란 샛노란 금사라기 애지중지했던 그 참외를 몽땅 서리를 당했답니다. 아이고 많이다. 엄마가 여름에 쏟아놓은 사랑이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거죠. 그때 엄마의 여름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허탈함을 느꼈답니다. 지금은 가을로 보상받은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거 정말 큰일 나요. 서리하면 네. 아 이거 얼마나 정성으로 키우셨겠어요. 저도 식물을 키우고 있어서 정말 잎도 하나하나 닦아주고 정말 사랑이 흠뻑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리고 0218님도 그렇고요. 네. 아유, 진짜 나쁜 사람들 귀신 좀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만화 사랑님의 신청곡입니다. 서도 밴드의 사랑가.
1: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2: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1: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오랫동안 연극과 공연예술의 거리로 불려온 대학로. 한 공연장 앞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예술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이 프로젝트는 아르코 예술극장의 기후 프로젝트 들꽃 텃밭 가꾸기였는데요. 지난 7월 15일부터 3개월간 이어진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여름부터 키워온 채소를 수확하고 새로운 모종과 구근을 심으며 한 계절의 농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날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재미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가 곧바로 식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가꾸고 수확한 채소를 손질해 식탁에 올리는 과정에는 지난 석 달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공연장 3층에 마련된 식탁에서 함께 가꾼 작물이 함께 먹는 음식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 공연장의 공공성은 주로 좋은 작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나 도시 속 공공극장의 역할은 그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이 프로젝트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극장을 찾을 이유가 생기고 그곳에서 만난 시민들이 함께 무언가를 가꾸거나 나눌 수 있다면 공연장은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봄이었습니다.

어제 7010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죠. 성다경의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띄워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공연장이 있는 게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또 참 좋은 일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일원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해먹는 공동체 정신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네요. 5169님께서요. 공연장의 다양하고도 유익한 소통 방법이 참 인상적입니다.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모두 다 꽃이야. 어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역시 잊지 않고 들려주시네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었군요. 아르코 예술극장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신청곡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조심히 안전히 귀가하세요. 멋진 가을쯤을 보내세요 해주셨고요. 홍천 집나온 남자님께서는 지는 오늘 일하고 와 텃밭에 가지 따서 어향가지 덮밥 해먹는 중여유. 농약, 영양제,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키워 먹는 맛 아는 이만 알지요. 벌써 벌레가 먼저 한 입. 그래,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냐. 그러니까요. 아유,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 벌레도 조금 먹고 우리 홍천 집 나온 남자님 많이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네. 김인설님께서요. 전설의 고향 생각나네요. 옛날에 심은아 배우가 나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내년에 OTT에서 방송한대요.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 그 드라마 좋아했는데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 0218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5214님께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마지막에 492 하나님께서 텃밭 있으신 분들 좋겠어요. 부러워요. 해주셨습니다. 네,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는 억수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별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 안비 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치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치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조금씩 덜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나뭇잎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홀로 있게 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가을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현승이 쓴 시에 안정준이 곡을 붙인 가을의 기도, 소프라노 송광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가을에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는 많은 작곡가가 선율을 입혀서 가을이면 여러 목소리로 불리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안정준의 선율을 맛보았습니다. 안정준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 먼 타국을 오가며 살다가 낯선 땅에서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선율은 고국에 남아 지금도 가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 시인의 기도이면서 한 작곡가가 남긴 조용한 삶의 흔적, 사람의 생은 한 계절처럼 지나는데 그 사람이 남긴 노래는 계절을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현승 시 정영택 작곡, 가을의 기도,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남석 씨 안정준 작곡, 그대 그리워, 소프라노 양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을의 기도, 소프라노 양혜정이 부른 그대 그리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이 열리는데요. 저도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선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올해의 주제는 하나의 시에 쓰여진 두 가곡, 동시 이 곡입니다. 같은 시 한 편을 두 작곡가가 각기 다른 선율로 풀어내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효종, 그리고 저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입상자들의 무대와 수상작 초연, 세일 한국 가곡상 시상식도 마련됩니다. 무려 7만

10,000원 상당의 애석 티켓 2장씩을 애청자 5쌍께 드리니까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공연이라고 쓰셔서 본인의 이름과 함께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일근 시인의 시 바다의 용소에서 뽑았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 바다로 가자. 바다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랑은 없으니 바다가 모든 것 다 받아주듯이 용서하자.

바리톤 정록기가 부른 정일근 씨 우동희 작곡 바다의 용서, 소프라노 김희순이 부른 현재명 씨 현재명 작곡 보양생각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면서 마음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올가을에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내 곁에 함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가을의 기도, 가을의 사랑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11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세일 한국 가곡의 밤 공연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두고 임술지입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옛 선비들이 시와 풍류를 노래하던 정가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도나무고학당에서 열린 한대식의 금야 월명 시리즈 그 네 번째 무대로 가사를 공부하는 선비 그리고 가곡과 시조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입니다. 가객 한대식은 국가무형유산 가사 이수자이자 종묘제례악 악장 이수자이고 또 현재도 가곡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금야월명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만의 정가 독창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중심에 두었던 가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곡과 시조까지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가사와 가곡, 시조, 이 세 음악은 대부분 정가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데요. 그중 가사는 긴 사설을 전문적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음악이고 현재 백구사, 죽지사, 어부사, 황계사, 상사별곡 등 이러한 12곡을 묶어 12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공연에 올랐던 12곡의 가사, 정가, 시조 중 8곡을 골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곡의 가사를 이어 듣겠는데요. 백구사, 처사가, 그리고 수양상가입니다. 백구사는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흰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자연 속에서 봄 풍경을 즐기는 노래입니다.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라는 첫머리부터 사람의 욕심보다는 자연의 한가로움에 마음을 두는 노래인데요. 두 번째 이어질 처사가 역시 벼슬을 떠난 뒤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선비의 삶을 노래한다는 점에 있어서 백구사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들어볼 수양상가로 가면 시선이 조금 더 멀어지는데요. 옛 중국의 호걸들을 차례로 떠올리며 그들의 삶도 결국 흘러갔음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풍류를 즐기자는 조금은 호방한 결론으로 향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곡 모두 선비의 노래라 할 수 있겠지만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또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씩 다른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제목에 있는 가사를 공부하는 선비라는 말처럼 가객 한대식은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이 세 곡 안에 잘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백구사, 처사가, 수양상가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문현의 장구, 김성현의 대금, 박지연의 검은고, 그리고 한대식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12가사 중 백구사, 처사가, 수양상가 이렇게 세 곡 이어서 감상해 봤습니다. 가객 한대식의 노래, 문현의 장구, 김성현의 대금, 박지현의 검은고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가객 한대식의 선보

보이고 있는 시리즈 금야 월명. 이 네 번째 무대로 가사를 공부하는 선비 그리고 가곡과 시조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을 오늘 FM과학당을 통하여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곡의 가사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죽지사, 매화가입니다. 먼저 들어보실 죽지사, 이 곡의 첫 구절은 건곤이 불러월 장제허니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곤가라고도 불립니다. 도암 이재의 글 일부를 따서 가사 형태의 노래로 만든 곡이라고 소개되곤 하는데요. 건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흐름을 제법 큰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은 매화가입니다. 매화야, 옛 등거래라는 친근한 첫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사랑의 이치를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풀어냅니다. 앞에 죽지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노래였다면 이어지는 매화가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죽지사와 매화가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한대식의 노래, 홍석복의 장구, 이결의 대금, 박지연의 검고 연주가 함께합니다.

12가사 중 죽지사 이어서 매화가 두 곡 감상했습니다. 한대식의 노래였고요. 홍석복의 장구, 이결의 대금, 박지연의 검은 고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9월 16일 서울 도남구과학당에 오른 한대식의 금야월명 그 네 번째 공연으로 가사를 공부하는 선비 그리고 가곡과 시조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가사들을 들어봤고요. 이제 가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창가곡 우조얼락 벽사창이입니다. 첫머리를 높은 음으로 힘있게 질러내는 것이 이 노래의 인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노랫말을 따라가 보면 마냥 장중한 노래는 아닙니다.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은 익살스럽고 또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반우방개 편락, 나무도 바위 돌도입니다. 이 곡은 앞에 얼락보다는 말들이 훨씬 촘촘하고 그 움직임도 빠르게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나무도 바위도 아닌 내가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풀어내는 노래입니다. 가곡에는 16박자의 기본 장단과 10박자의 편장단이 있는데요. 편락처럼 노랫말이 많고 또 빠른 곡에서는 빠른 흐름의 10박 편장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얼락 벽사창이 이어지는 곡은 반우방개 편락 나무도 바위돌도이고요. 한대식의 노래를 비롯하여 홍석복의 장구 이결의 대금 박지연의 검고 연주가 함께합니다.

가사와 가고 그리고 시조가 함께하는 한대식의 금야월명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도남문고악당에 오른 공연이었고요. 방금 전 두 곡 이어서 감상했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남창가곡 우조월락 벽사창이, 이어진 노래는 반우방개 편락 나무도 바위돌도였고요. 한대식의 노래 그리고 장구

배금 검은고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오늘 공연의 마지막은 서로 성격이 꽤 다른 두 곡의 시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시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인데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한산도 밤바다에서 잠 못 이루는 한 사람의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한대식은 이번 공연에서 이 노래를 독립 애국지사로 서운된 증조부 고 한규성 선생과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조부 고 한흥진 선생에게 바쳤습니다. 마지막 곡은 사설 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 하에입니다. 사냥꾼이 산속에 온갖 짐승은 잡더라도 짝을 잃고 술 피우는 기러기만은 차마 쏘지 않겠다라고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먼저 감상하실 한산섬 달밝은 밤에가 평시조의 단정하고 긴 호흡이 그 고독을 더 깊게 들려준다면은 이어지는 푸른 산중 하에 이 곡은 초장 후반부터 서도 작가풍의 선율과 빠른 세박계통의 장단이 섞이면서 많은 노랫말들을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엮어 부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조라고 할지라도 두 곡의 인상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평시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 이어서 사설 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한대식이 노래하고요. 홍석복의 장구, 이결의 대금, 박지연의 검은고 연주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한대식의 노래를 비롯하여 홍석복의 장구, 이결의 대금, 박지연의 거문고 연주가 함께한 두 시조 들어봤습니다. 평시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 이어서 사설 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아에 였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보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이 곡은 독립 애국시사로 서운된 한대식의 중조부 고 한규선 선생과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조부 고 한응진 선생에게 바쳐져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9월 16일 서울 도남구과학당에서 열린 한대식의 금야 월명 시리즈 그 네 번째 무대를 실황으로 만나봤습니다. 가사를 공부하는 선비 한대식에게 참 잘 어울리는 공연 제목이자 또 별명이 될 것 같은데요. 가객 한대식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의 스승인 이한교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도 이 공연에 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래된 노래를 공부한다는 것은 옛가락을 그대로 외우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 노래가 품고 있는 말과 그 말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의 호흡으로 다시 헤아려 보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연의 제목인 공부하는 선비라는 표현이 한대식을 떠올릴 때마다 참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와 물에 찬 밥을 둘둘 말아 오물오물 거리는데 눈구멍에서 눈물이 돌고 돌다 10월은 헐린 제비집 자리 같다. 아, 오늘은 10월처럼 집에 아무도 없다. 문태준 시인의 시 10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10월은 쓸쓸한 달이라고 여름 다 가고 제비가 떠나간 제비집처럼

하다고 시인은 이 가을의 쓸쓸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온기가 더욱 절실하겠죠. 온기를 나누는 시간, 10월 15일 목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노은아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5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문태준 시인의 시 10월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가을의 쓸쓸함에 대해서 전하는 시였는데요. 이 가을,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오히려 쓸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바람 부는 이 마음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다정한 말들 뿐일 겁니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3033님, 인찬영님 이제 10월이 절반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네요. 10월 15일, 진짜 10월의 절반. 아유,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라디오 하면서 세월 가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또 여러분들 이번 한 달도 열심히 보내셔서 벌써 절반이 지나갔죠. 남은 절반도 이렇게 열심히 기운차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98님, 인사님 안녕하세요. 밥에 물을 말아서 먹는 대목 들으니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어머님 세대, 힘든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라 검소함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밥에 물 말아 먹는 대목. 아, 그래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사실은 저는 어릴 때도 많이 저도 했거든요. 그냥 밥 먹기 귀찮고 그냥 음식 호로록 넘기고 싶을 때 물만 다음에 뭐 김치나 뭐 김이나 이런 거 꺼내서 그냥 후딱 먹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솥밥 먹을 때 누룽지 긁어 먹으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드니 쓸쓸한 느낌 드는 가을.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면서 마음 다정하게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웃이 되어주세요. 제2악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박경수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세요 이 악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박경수의 25분 가요금 연주였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에선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스과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9698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황금들판 뛰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음악 감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밤산책님도 이웃이 되어주세요. 제목이 참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가야금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또 음악 듣고 또 이렇게 감상 보내주시는 건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마님 저 왔어요. 이웃 싫어요. 아니 이웃이라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좋게 좋게 우리 이웃들과 함께 정겹게 잘 물론 힘든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얄미운 이웃 너무나 많고 사실 뭐 남이면 안 얄미운데 이웃이면 얄미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싫어하지 마시고 서로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주미녀 용천검을 소리꾼 김영우의 감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용천검 김영우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김용호의 노래로 용천검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밤이 오는 바람에 빈 집을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그 빈 집에 몰려와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했던지라 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야 말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이 뒷이야기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감의 노래 실력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도깨비들이 묻자 영감은 농담조로 자기 혹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혹을 떼어가고 금은 보화까지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자신의 혹을 팔러 도깨비들을 찾아갔다가 화가 난 도깨비들에게 예전의 혹까지 추가로 달고서 혼쭐이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따라했다가 실패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 중에서는 상당히 흔한 형식이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식의 교훈으로 정리가 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두 번째 혹부리 영감만이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도깨비 방망이, 고우리 외 여러분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0: 네, 고우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도깨비 방망이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깨비들에게 혹을 팔아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과 그걸 보고 따라서 혹을 팔려다 결국 혹이 하나 더 추가로 생겨버린 또 다른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였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우리는 이 이야기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만 글쎄요, 두 번째 혹부리 영감 정말 벌을 받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첫 번째로 복을 얻은 혹부리 영감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소통으로 큰 이득을 얻었는데 그걸 정정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그 이득을 그냥 즐기기만 한 거였잖아요. 첫 번째 영감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인 거고요. 두 번째 영감은 그 운이 좋았던 사람을 따라하려다가 화를 입은 사람일 뿐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옛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냉정하고 비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 보답받고 악이 벌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라는 건 그저 어떤 운에 따라서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물론 모든 이야기가 꼭 교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걸 너무 크게 떠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운이 안 좋은 누군가 그걸 따라했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3033님 어릴 적 혹부리 영감 동화 들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마님, 아이들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방금 전해드린 음악 듣고 또 감상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3967님 혹부리 영감 옛이야기 재밌어요. 외손녀 하원시키고 놀아주었더니 몇 시간이 후딱 갔네요. 덕분에 질청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진짜 이 혹부리 영감 이야기 좀 여러모로 곱씹을 부분이 좀 많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진짜.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얘기가 그렇거든요. 첫 번째 혹부리 영감 잘못 진짜 없느냐. 이거 사기 아닌가. 오히려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이 그냥 순진했던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변주가 생기면서 맥락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그런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1230님 새싹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전해드렸던 용천검 듣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와, 국악이 이렇게 평온한 음악이었나요? 오늘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인데요. 친근감 들어서 매일 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자주자주 와주시면 너무 좋죠. 국악 평온한 음악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이기도 하고 박진감 넘칠 때도 있고 뭐 재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력이 아주아주 다채롭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9077님 또 이건 저희 오프닝 때 전해드렸던 시 듣고 또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찬물에 밥 한 술 말아서 먹는 맛이라는 그 여는 이야기. 그 옛날 여름날 수도도 없었던 시절 큰 샘에서 시원한 물항동이 길어와서 그 찬물에 간장 한 술 양념으로 보리밥 한 그릇 먹었던 기억이 나게 만들었네요. 소래 월곶 바닷길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하면서 그런도 함께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좋네요. 진짜 오프닝에 전해드린 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억들, 과거들 떠올리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엔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시죠.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가 함께하는 흥부가중 놀부 첫째 박타는 대목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 제비는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놀부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질러 놓고 실로 다리를 묶어 놓았는데 밈을

김생일망정 어찌 원수를 아니 갚으리오. 9월 9일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 3월 3일날 나오면서 박씨를 물고 오되 원수 숫자 바람풍자 쓰여있는 박씨를 물어왔겄다. 놀보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심어두고 돌아다 보니 금방 싹이 터서 꽃이 피었거늘. 놀보가 좋아라고 마당쇠야 박 좀 보고 오너라. 예. 박을 가보니 두 댕이가 큰 산댕이처럼 열렸습니다. 그럼 이것 쓰면 따오너라. 우리도 얼른 부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예. 박을 바늘로 찔러봤더니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럼 따오너라. 놀보 내외가 마동쇠를 다리고 박을 한번 타보는 뒤

0: 바당 주연 바당 주야 너도 한마디 먹여 보아라 예 예박을 타고 들랑은 은근 보아도 나는 싫고 섹시 하나만 나오느라 해요루 당구 주소 시리룽 실군 시리룽 실군 실군 실군 당구 주소 아니 미친놈의 자식아 박타가지고 부자가 되려는데 재수없이 섹시가 나오라고? 내 급살 맞을 놈의 자식 같이 저리 썩 나가. 놀보가 마음이 어째 급해놨던지 한번 박을 타보는데 실군 박사에게 팔을 하더니만은
1: 네,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로 만나보신 흥보가중 놀보 첫째 박 타는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아, 놀보는 진짜 좀 심성이 좀 고약하기는 하네요. 벌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칭칭이님 또 저희 오늘 또 그 이야기의 밤 시간에 전해드렸던 혹부리 영감 이야기 듣고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렸을 땐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이 나쁜 사람이라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쉽게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 손해본 경우 같네요. 마치 다들 이 주식이 좋다고 우르르 몰렸다가 다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쩜 좋아 이거 진짜 지금 뭐 웃지 못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의 잘못이라고 하면 남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는 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 같고요. 남이 운 좋았던 걸 나도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게 그 순진함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약간 이 이야기의 맥락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그 혹부리 영감은 한편으로 혹을 떼고 싶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외과 수술이 뭐 그렇게까지 자유롭게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깔끔한 외과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서 찾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유 혹이 두 개나 달렸으니 아마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주식 좋은 날이 오겠죠. 그리고 7426님 인천시님 퇴근길에 그 론도 들어요. 저녁을 5시 반에 조금 먹었더니 출출하네요. 집에 가서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일담한 소설책 389쪽 더 읽어야 하거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헉, 아니 세상에 389쪽에 남았으면 어차피 오늘 밤 중에 다 못 읽을 텐데 그냥 간단한 뭐 배 안 부르고 그냥 뭐 속에 부담 안 가는 가벼운 뭐 그냥 입 심심한 거 달래줄 정도의 야식 하나 간단히 그냥 드시면서 그냥 책 조금 조금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밤 정리하면 또 어떨까 생각됩니다. 야식 저는 뭐 야식 배부르게 먹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밤 현대인의 밤은 길죠. 이 밤 잘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동반자로서의 야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병원이랑 친정엄마한테 다녀오고 바빴네요. 요즘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 가을날에 바쁘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하마님 박씨가 지금의 로또인 거죠?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쵸. 뭐 어떻게 말하자면 저 박씨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대박이 나느냐 쪽박을 차느냐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이야기니까요. 간난이님 인찬님 오늘 지각했네요. 저녁 해먹고 치우느라 늦었어요. 오늘은 옆지기가 밤을 주워와서 쪄서 먹었는데 참 맛있네요. 군밤은 칼침내니까 힘들어서 쪄먹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놀부 진짜 미워요. 혹풀이 영감 참 재미있게 잘 봤었는데 우리 인찬님한테 들으니 더 재미있어요. 혹풀이 영감 참 좋으신 분이셔요. 저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거 배부르게 먹고 기분이 아주 좋으신 상태군요. 정말 이거 군밤까지 맛있게 드시다니. 그러니까 지금 또 혹풀이 영감처럼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네 아무튼간에 뭐 좋습니다. 그리고 하마님은 혹이 두 개니까 안정감 있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라고 또 이렇게 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혹뿌리 영감에게 또 위안이 되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밤 이 쌀쌀한 가을밤 편안한 마음 드실 수 있도록 음악으로 잘 달래보실 수 있도록 또 음악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하는 경복궁 타령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달과 최수연이 함께한 경복궁 타령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을과 관련된 전통음악에 추풍감별곡이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 때 이별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송서에 속합니다. 송서란 옛글이나 소설 같은 산문에 음률을 붙여서 구성지게 읽어나가는 소리를 뜻해요. 글을 읽을 때 내는 소리라고 해서 독서성이라고도 합니다. 추풍감별곡 사설은 이렇습니다. 어젯밤 불던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 단금에 상사몽 훌쩍 깨어 죽창을 반개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장공에 하운이 흩어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가을에 나는 소리 금성이 가득한 밤 한 사람이 외로운 베개와 얇은 이불 고침 단금 속에 있다가 이별한 이미 나오는 꿈 상사몽을 꾸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창문을 반쯤 열고 앉았는데 넓은 하늘로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차가운 기운이 강산에 새롭다고 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이별로 아파하는 사이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온 겁니다. 또 쓸쓸한 가을 풍경 속에 자신의 마음을 대입하는데요. 나무에 부는 바람은 이별의 한을 얘기하고 국화에 맺힌 이슬은 이별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이 끊어졌으면 차라리 잊을 텐데 임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서 못 보니 병이 되고 못 잊어 한이라고 하죠. 그럼 송서 추풍감별곡을 1963년 음원인 이진홍의 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어젯밤 부든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 단금에 상사몽 훌쩍 깨어 죽창을 반개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장공에 하혼이 흩어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에 부는 바람 이 하늘 아래는 듯 추국에 맺힌 이슬 벼루를 머금은 듯 잔효 남겨 추냉이

이리여 소홀동정의 추원이 슬피운다 임녀.

0: 백년 사자 굳으느냐 단봉이 넣고 대수가 깊고 깊어 무너지기 위해여든 근처질 줄 짐작하리 양신의 담아함은 예로부터 있건만은 진하는 초물의 탓이로다 홀련이는 춘풍 화촉을 노동하니 옹봉자저의 비에 현이 흩은 만가 진장에 감추노고 도적할 길 바이었고 금동의 잠긴행무 다시 회롱하려라 지척동방 천리되어 바라보이기 묘연하고 은하자교 근처스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인정이 근처스면 차라리 지거나 아름다운 자태그둥 이목에 매양이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하니로다 천수만한 카드컨대 끝끝이 느껴라 하물며 이는 춘풍 벼루를 붙여내서 눈앞에 온갖 거리 전혀 타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이과 불 속에 우는 증세 무심히 듣게 되면 관기할 바건만은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래소래 수생이라 아이야 술부어라 항현아 관해할까 잔같이 가득 부어 쥐토록 먹은 후에 석양사로에 을밀댁 올라가서 풍광운 예화달라 만물이 소연하다 능라도 시한버들 성긴가지 소설하고 금수봉 꽃이 남게 상협이 표물하다 인정이 변함은 청량하여 이를 것과 애현이 눈물로 원근을 살펴보니 용산의 늦은 경은 참울함이 심사 같고 마탄의 너른 물을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송서 추풍감별곡을 이진홍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진홍은 묵계월, 이은주, 김옥심 같은 경기 명창들에게 영향을 끼친 소리꾼으로 화려한 시김새를 쓰지 않고 기교 없이 담담한 목으로 노래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아주 매력이 있었죠.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 소엽 3방 2장 도드리를 준비했습니다. 소엽은 낙엽을 쓴다는 뜻이고요. 소엽 3방은 낙엽이 쏟아져 수북히 쌓인 뜰을 쓸면서 사는 사람의 산방이라는 뜻입니다. 낙엽이 가득한 이 산방의 가을 풍경 상상하시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엽산방 2장 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고문고의 정대석, 장구의 김정수였어요. 푸른하늘님, 소엽산방이라는 음악과 함께 고문고 소리를 들으니 풍경 좋은 곳으로 쉬러 가고 싶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러게요. 정말 가을의 날씨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 가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시작의 달무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시작의 달무리였습니다. 하마님 너무 좋아요. 음악과 인찬님의 목소리가 감미롭네요. 목소리 천재 짱.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9698님, 아까 전해드렸던 소엽산방 듣고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황병기님 음악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찬님 9월 중에 틀어준 곡인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서정적인 곡으로 기억나는데 말이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 PD님이 잽싸게 확인해 보셨어요. 9월에 전해드린 황병기님의 음악 가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맞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에 이 가을 가기 전에 또 한번 선곡할 기회가 또 있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1230님 9077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개별 안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이제 이 가을밤, 이 쌀쌀한 가을밤,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누고 다정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몸과 마음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또다시 따뜻함을 주고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앙상블 신화위의 둥당둥당 이 음악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선 이어폰이 유행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줄 자꾸 엉키고 단추에 걸리고 이 유선 이어폰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잖아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무선 이어폰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유선 이어폰이라니 왜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무선 이어폰보다 잃어버릴 확률이 적고 또 복고가 유행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선 제품과는 다른 경험에 신선함을 느끼기도 한다네요. 누군가에겐 오래된 기억이 누군가에겐 신선한 경험이라니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매력을 꼭 새로운 것에서만 느끼는 건 아닌가 봐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새 맘에 파다 아힌 파란새 불씨씨 날개 해듯이 예뻤어

하늘에 지저어리던 파란색, 마음의 바다 흐르던 파란색, 푸시신 날개 빛이 예뻤어.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파랑새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유선 이어폰도 그렇고 요즘 약과 떡 같은 우리 전통 간식도 유행이라고 하고 옥반지를 구입하는 20대 비율도 늘었다던데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고 오래된 스타일이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매력일 수 있다는 게 재밌죠. 어떤 것까지 다시 유행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3033님, 저도 무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신식이시네, 우리 3033님. 가끔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젊은인데 창법이 옛날 우리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예, 저보다도 더 선배님 같은 창법으로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전 젊은 친구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나, 정겹다 싶은데 밑에 댓글 보면, 되게 새롭다. 이건 뭐지? 막 이런 되게 막 신선하게 여기는 그런 젊은이들의 댓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는 이 이어폰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다지요. 자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08님의 신청곡 유성은의 말리꽃 듣고 올게요.

유성은의 말리꽃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요 다음 주 개편이 있어요. 예, 음밤에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코너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전화로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시는 방송 타고 선물 타고 줄여서 방선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만납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퀴즈를 푸시는 거예요. 선물도 받으시고. 어렵게 안 냅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괜히 전화해갖고 서로 그 민망한 상황 만들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여러분, 어떻게든 마치게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참여해주세요. 사실 퀴즈는 구실이고 여러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전화데이트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참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완전 다 리셋하고서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우리 이음 가족들에게 직접 목소리로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죠? 예, 문자번호 샵 0301로 보내시는데 여기다가 퀴즈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적어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건 늘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하는 날이군요. 예, 오늘 선곡 주제는 그 시절 미니홈피 BGM입니다. 싸이 땡땡. 우리가 참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많이 앞서갔던 사이트인데 요즘 뭐 SNS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원조격 아니에요? 야, 이게 잘 어떻게 잘 키워졌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 SNS를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휘어잡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 요거 괜히 힌트만 준 거 아닌가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그 시절 미니홈피 만들고 가꾸던 시절들 기억나실 거예요. 도토리 사가지고 노래도 사고 뭐 미니홈피 BGM도 하고 뭐 장판도 깔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으로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죠. 요즘 SNS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예,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는 두근두근 하는 노래로, 또 이별했을 때는 아주 처절한 노래로 바꾸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헤어져가지고 막 슬픈 와중에 굳이 로그인 해가지고 노래 바꾸고 막 눈물 흘리는 셀카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아우 이불킥이다 진짜. 그 시절 미니홈피 BGM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게요. 2부에 이음반 편지도 있고 K클래식 한 장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세요. 방송 초반에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보이는 라디오가 원활치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최후의 수단 껐다 켰어요. 컴퓨터를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돼요. 야, 역시 최고야. 예. 맥가이브도 순돌이 아빠도 다 필요 없어요. 껐다 키면 돼요. 자, 여러분 예, 괜히 예, 여기저기 예, 뭐야 예, 놀라셨을 것도 같고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금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띵동 윤수일입니다. 아파트.

윤수일 씨의 노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예, 이 노래 띵동띵동이 진짜로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자, 오늘은 출석을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좀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는 항상 이렇게 채팅 글이 올라오고 나면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순서인지 뭔지 정확하게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있는데 한 30명 정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로 제대로 잘 구동이 안 되어서 제가 껐다 켰다고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껐다 킨 것만 한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딜 우회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제가 잘 모르는 거라 그냥 껐다 켰다고 표현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버퍼링이 오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창이 아니고 새로운 창을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또 그 역경을 뚫고 이음밤을 지켜내 주신 분들이니까 감사의 뜻으로 여기 오늘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는 우리 인설이님. 그 뒤로 문회장, 시카고몬, 오늘도 권쌤, 개꿀, 다효주, 느낌, 웨스턴가든, 토파즈, 박은영, 나단, 노경수, 사랑빛, 창바라기, 이세준, 하늘지구, 클로버, 오키오키, 한준이, 김영옥, 퍼플, 백민이, 웃는식, 나무, 정0308, 플라워리, 레인, 이루다, 덜렁이 마녀, 지리산 봄마중, 또 무늬만 천사, 30등이세요. 그 뒤로 뭐 샤이닝스타 운허숙님 등등이 오늘 채팅창을 뜨겁게 달궈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여러분의 선곡 줄줄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그 시절 미니홈피 BGM입니다. 미니홈피에 방문하면 흐르는 노래, 각자 취향에 맞게 걸어놨었죠. 그 시절 인기의 척도였던 기억도 나요. 요즘은 뭐 무슨 차트, 요즘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미니홈피 뭐라 그러는가 BGM 차트? 요것도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니홈피 BGM 많이 보내주세요. 그 시절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콩콩이 순이님께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드디어 아들 중간고사가 끝나고 저에게도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지 그저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뭐 성적이야 어찌될건 예, 끝났다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콩콩이 순이님 모처럼에 찾아온 여유 잘 즐기시고요. 예, 이 음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033님 근본적인 노래 프리스타일이 부른 Y 신청합니다. 아 저도 오늘 이 주제 딱 듣고서 이 노래가 딱 떠올랐는데 솔직히 이 노래가 얼마나 뜬 노래인지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왔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3033님 대충 중딩 때 나온 노래라 2000년대 후반 감성 느끼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Y.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지고

프리스타일의 Why, 또 태연의 만약에, 바비킴의 사랑 그놈,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클로버 지화자님께서

님께서 바비킴 노래 그 시절 BGM 그때 대단했어요 소개해 주셨고요. 오키오키 님은 태연의 만약에 미니오피에 나중에는 직접 노래 불러서 걸어둘 수 있는 기능이 나와서 직접 불러서 미니오피에 걸어두기도 했어요. 노래 자랑 컨텐츠도 있었는데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건 저는 몰랐네요. 우리가 그 삐삐 인사말이 그 뭐 녹음을 자기가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 잘 기억 안 나시나? 여러분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지금처럼 뭐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그냥 핸드폰 대고 녹음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노래 자신 있는 사람은 부르기도 하고 막 피아노 연주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미니홈피에도 그게 있었구나. 8011님께서 박기영 씨의 나비를 청해 주셨는데요. 예, 그 당시 미니홈피 하면 이 노래 아닌가요?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박기영 나비.

박기영의 나비,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김동률의 아이처럼 이렇게 세 곡 들었습니다. 아, 박기영 씨 노래는 처음에 제목만 듣고는 제가 약간 가물가물했는데 아, 듣다 보니 아 맞다 이 노래구나. 어떻게 어떻게 하던 노래. 다비치 사고 쳤어요는 7924님이 골라주셨습니다. 2022년에 미니홈피 부활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시절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사진들 백업 안 해놓으신 분들은 다 어떻게 내 사진 돌려내 막 그러셨죠. 그래서 아, 뭐 그 백업하시라고 잠깐 열었던 적도 있고 아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없어진 것 같죠? 예,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서비스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가 되어버린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처럼은 콩순이님, 예, 그때 신랑님을 만나 두근두근 설레던 마음을 담아 김동률의 아이처럼을 미니홈피에 걸어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시절의 설렘이 새록새록 떠올라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에휴, 또 다시 많이 새록새록 설레셨나요? 자, 이번에는 하와이안 커플 허밍 어반 스테로. 아, 이게 참 팀 이름도 영어고 제목도 영어면 약간 뭔가 용량 초과인 것 같아.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이라는 노래인데요. 9853님, 귀여운 커플인 거 티내고 싶어서 제홈피 미니 배경 제홈피 배경 음악을

제가 좋아하던 사람 홈피엔 한동안 스위스로 사랑해가 흘렀어요.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늘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나의 천국님께서 청해주신 스위스로의 사랑해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재훈 씨의 사랑합니다였죠. 3152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선생님 때문에 이 노래로 설정을 했었는데 정작 선생님과는 일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잘 살고 계시지요? 1절씩만 듣죠. 앞에 두 곡은 예, 세 번째 곡만 완곡을 들었는데 사랑합니다는 1절이 아주 짧군요. 예, 사랑하려다 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마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96님 그 당시 저의 홈피는 김형중 여자 말을 들어요 였습니다. 그 당시 짝사랑하던 분이 있는데 예,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여자 말을 들어요 김형중.

마음이 통닥통닥님이 골라주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들었고요. 자, 벌써 1부 끝곡이네요. 퍼플님이 예, 청해주신 노래 V.O.S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닥통닥님 사연 예, 소개 좀 잠깐 해드릴게요. 한때 남친과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좋은 분을 소개받았어요. 썸을 탈락말락하고 있었는데 반년 만에 전 남친과 다시 재회를 했지요. 그런데 썸남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리석게도 홈피 BGM을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로 바꾸고 연락을 끊었었네요. 저 나쁘죠? 그땐 어렸었답니다. 나쁘긴요. 그냥 그랬었던 거죠. 자, 1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봤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OS 소중한 사람을 위해 1부 끝곡이에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Howl and Jay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라는 부제를 갖고 있죠. 0328님께서 골라주셨는데 맞아요. 이 노래도 미니홈피에 진짜 많이 나왔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이음밤 2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죠. 예,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367님께서 둘째를 임신한 딸이 달랑무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퇴근하고 담갔어요. 임신할 때 못 먹으면 안 되지요. 전 손주도 소중하지만 딸이 먼저예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달랑무가 뭔가 했는데 사진 보니까 총각김치군요. 총각무를 어느 지역에서는 또 달랑무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왠지. 예. 아, 달랑무 이름 예쁘다 이것도. 예. 맛있어 보입니다. 따님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예. 0982님께서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왔어요 하시면서 악보를 보내주셨어요. 서구 살기 좋은 생활권 권역 합창제 연습 합창 아름다운 세상.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공연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본다 생각하시고 힘내서 잘해주시기 바랄게요. 박하사

탕님께서는 또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이거 목내피 연장이죠. 예, 목내피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아까 알아봤더니 그 땡땡 월드가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재오픈할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저희 그 이윤밤도 인별그램에 이렇게 계정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왠지 우리 감성은 얘하고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또 괜히 일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딱 봐서 좀 활성화될 것 같다 싶으면 너무 처음에 그냥 만들고서 그 사이트 자체가 성공을 못 거두면 또 약간 버름해지니까 요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도 거기서 살짝 예, 한 칸, 방한칸 얻어보는 거 어떨까 저는 그리 생각이 드옵니다. One more chance에 널 생각해 예, 들려드립니다.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어떤 한 장소를 떠올리면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같이 생각나곤 하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추억을 다시 마주할 때면 예전의 감정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을의 추억이 듬뿍 담긴 7638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10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지냈던 서울 노량진입니다. 그때 노량진은 제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동네였습니다. 아침부터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밥 먹고 다시 공부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다 보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10월에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나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머리만 좀 식히고 와야지. 그렇게 나와서는 노량진의 복잡한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학원가를 지나고 작은 골목들을 지나고 사람들 사이를 한참 걷다 보면 나무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같이 물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절 저에게는 남몰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두 살 많은 함께 공부하던 오빠였습니다. 1년 가까이 좋아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왜 그날은 그 마음을 더 숨기지 못했을까요? 10월의 어느 저녁, 함께 공부하던 중에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커피를 들고 노량진 거리를 걷는데 가을바람이 어찌나 좋던지 저도 모르게 1년 동안 숨겨왔던 말을 해버렸어요. 오빠, 나 오빠 좋아해. 말하고 나니 얼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주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일단 공부에 집중하자. 시험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제 인생 첫 고백은 가을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도무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고 오빠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이 됐습니다. 전 지금 그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10월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코끝에 가을 냄새가 느껴지면 이상하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때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노량진인데 이제는 10월만 되면 한 번쯤 다시 걸어보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그 오빠는 지금도 경찰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오빠, 그때 시험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우리 시험 끝난 지 10년도 넘었어.

7638님의 이음반 편지에 이어서 유리상자 버전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7638님은 가을바람 부는 10월이 되면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오빠가 떠오른다고 하셨네요. 예, 시험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예,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일상이 활력소가 되어주셨겠죠. 예, 주었겠죠. 결국 사귀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놈 오빠는 아직도 시험 보고 있냐? 어떻게 시험 끝나고 언제 끝나고 언제 얘기하니? 예, 창바라기님, 아, 이음반 편지 BGM 좋고 다정한 쭌디님 목소리 좋고 나무님, 저도 노량진 학원 다녔어요. 이쁘고 아름다운 사연 설레네요. 빅스빈

님, 세준님 정말 연기력 짱짱짱. 사랑비님, 저도 짝사랑만 많이 했어요. 크크크. 뽀리님, 예, 오빠가 아빠가 되고도 남은 시간이 지났구만. 나쁜 오빠 해주셨습니다. 그분 경찰로 잘 지내고 있을지 참 진짜 궁금하네요. 예. 우연히 이렇게 또 영화 같이 만나는 거지. 이렇게 길 저편에 저쪽에 그 오빠가 경찰 오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길을 딱 넘어갔는데 오빠가 날딱 돌아보더니 무단횡단 하셨네요.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고 이러면 웃기겠지? 자, 번호가 아직 남아있으려나? 예, 한번, 아니면 뭐 SNS, 아, 괜한 일인가? 예, 그냥 추억으로 그냥 두는 게 나으려나? 아무튼 그러네요. 자, 오늘 편지 주인공 7638님께는 떡 세트와 프라이팬 웍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10월의 편지 주제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살림 차렸던 신혼집에서의 추억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동네 맛집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께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 공유해 주세요. 편지 소개되는 분께는 예, 선물 두개 보내드리고요.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 보낼 수 있는 주소까지 예, 계속 알려는 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예, 이 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비슷한 추억을 갖고 계신 남성분, 예, 경찰 공무원 경험이 있는 혹은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남성분 계시면 이은밤으로 연락 주십시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으흠. 아, 퀴즈. 자,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오늘 정규 편성되는 검색 없는 상식 퀴즈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퀴즈, 전화 데이트와 퀴즈를 연결한 그런 코너가 다음 주부터 목요일에 자리 잡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는 상식 퀴즈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냥 가끔 목요일 아닌 다른 날에 갑자기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면 여러분 커피 사드리고 싶다 생각 들면 문제를 내어드리도록 하죠. 아유, 사실 이제 와서 말인데 일주일에 이거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이거 은근 일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 좀 넉넉하게 예, 세이브 되었던 건 이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 어디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접했을 때 그런 상식을 접했을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 퀴즈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던 거. 그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이거 없어지면 또그 습관도 없어지겠지 뭐.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열어야지. 메모창을. 아, 어떤 걸 할까? 여기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아, 요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1, 2, 3, 4, 5, 6, 7, 8, 9, 10. 예, 숫자 못 쓰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요걸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하고는 다르죠. 로마자에는 0이 없어요. 아, 얘기가 또 길어지면 또 무식이 또 탄로 날수 있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0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 수학적인 대단한 발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발명된 걸까요?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된 걸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우디아라비아, 2번 이란, 3번 인도, 4번 중국.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번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애들은 사우디 마라비아라고 읽던데, 사우디아라비아, 2번 이란, 3번 인도, 4번 중국.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오해하기 십상이거든요. 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들려드리는 노래를 좀 참고하시면 힌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정훈이의 무인도.

정훈이 씨의 무인도 오늘의 힌트곡이었습니다. 자,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예, 재미로 끝까지 틀리더라도 한번 예, 한번 찍어보는 그런 퀴즈였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처음 발명된 나라는요. 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겠어? 예, 혹은 뭐 페르시아, 뭐 이란 요 정도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3번 인도였답니다. 인도의 이 숫자가 이 아랍으로 전해지고 아랍에서 아랍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여기 뒀던 거죠. 그게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도 지금까지 아라비아 숫자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노라조의 카레를 들을까 하다가 이밤 중에 너무 식욕을 또 도드는 것 같아가지고 인도 뭐 있지? 인도에 대한 노래 뭐 있지? 나마스테 이런 노래 있나? 막 찾다가 정은이 씨의 무인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죠. 뭐 인도하소서 뭐 이런 찬송가도 많았었는데 그걸 들을 순 없어가지고 무인도 들었습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다섯 분 드릴게요. 쭌디가 예, 쏘는 커피 맛있게 드세요. 6157님, 8852님, 9653님, 4322님, 4477님 이상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바로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예, 검색 없는 상식 퀴즈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예, 행복하십시오. 장덕의 노래입니다. 소녀와 가로등.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정읍사라는 옛 노래는 원래 삼국시대 백제에서 불리던 노래였다고 하죠. 백제라는 나라가 사라진 후에도 노래는 남아서 지금의 전북 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불렸고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 성종 때 악학괴범이라는 책에 그 노랫말이 기록됐는데 곡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노래에도 변화가 있었겠죠. 언어도 좀 달라졌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요소가 더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해져온 노랫말에 새롭게 곡을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오늘은 조금 색다른 창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은희지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은희지는 중국 민요 민가와 우리 서도 소리를 함께 듣고 부르며 자랐다고 해요. 류형선이 작곡 편곡을 했고 은희지가 노래합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행상을 나갔다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죠. 먼 길 가신 내님이 험한 곳 밟지 않도록 부디 달님이 높이 떠서 멀리 비춰달라. 달아 높이 곰도다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정읍사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는 24일과 25일로 축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읍시 홍보대사 박창근 씨 또 가시나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은희지라는 가수는 중국에서 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되셨습니다. 한준희님께서 와 기억나요. 학생 때 배웠던 거 맞아요. 정읍사 달아 높이 곰도다샤. 그 뒤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긴 생각이 나죠. 은희지가 노래한 달아 높이 곰도다샤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9903님 요즘 울 난구님은 가족들 병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바쁜데요. 자기 아플 틈도 없는 신랑이 어제는 너무 짠해서 백허그 해주었는데 오늘은 이틀을 혼자 장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피곤했는지 신랑한테 막판에 이유 없는 짜증을 내게 되어버렸네요. 신랑한테 미안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하셨는데 사과하시면 되죠. 사과하시면서 예 뒤에서 또 백허그 하시면서 진심을 전하시면 남편분도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혹은 이미 벌써 다 언제 짜증냈었어? 라고 잊으셨을지도 모르고요. 정은의 까데오 김예가 함께합니다. 구름 위의 삶.

정은의 까데호 김희애 찬 세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구름이의 삶 듣고 왔어요. 0960님 새싹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재즈 뮤지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통 음악을 하다가 사회에 나와 재즈 뮤지션들을 만나 즉흥이라는 것을 처음 연구해보고 창작 음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음밤을 들으며 영감 받고 있어요. 늘 좋은 선곡해 주심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음악 하시는 분이 이 음밤을 듣고 계시다고 하니 너무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종종 소식 좀 남겨주시고요. 예. 운어님께서는 어제 김승진님 초대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오늘 하셨는데 그쵸? 제가 약간 그 사석에서도 어떤 분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하고 밝으신 분은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많고 또 조용히 그냥 조곤조곤 예, 말수 적으신 분들은 저도 같은 성향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좀 다중이냐? 아, 김승진 씨는 어제 역대급이었죠. 예, 어제 집에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김승진 씨가 뭐 얘기하는 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어찌나 허기가 지던지 뭐 좀 먹고 잤습니다. 네. 0308님께서 저도 늙었나 봐요. 관심 없던 꽃을 보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늙은 거 아니에요. 이제 큰 거지. 애들이나 모르지. 어른은 다 꽃이 예쁜 거 잘 알지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꽃을 보면 그 꽃은 사실 옛날 어렸을 때부터 예뻤는데 단풍 보면 어렸을 때 단풍 보면 저게 뭐가 도대체 뭐가 예쁘다는 건가 싶었는데 아 당황스럽죠. 예쁘게 보일 때 앞서 들려드린 구름이의 삶 예, 정보를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정은혜님의 보컬 까데오의 보컬 김혜찬의 보컬이 다시 맞다고 또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예. 예. 보컬이 정은혜님이셨어요? 예예. 예. 정은혜님의 보컬 까데오 김혜찬님이 함께하신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0960님 뭐라 하시겠네. 아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신조이의 대금 연주로 대나무꽃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22시간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덕무에게 어느 절친한 친구가 국화 몇 송이를 보내옵니다. 꽃을 받은 이덕무는 거기에 화답하는 시를 짓습니다. 책상 위 화병의 국화 무던히도 쓸쓸한데 입치는 추운 소리 단소가락과 어울려라. 시 속 풍경처럼 요즘 여기저기 노란 국화꽃이 많이 보이고요. 나뭇잎도 하나 둘 지기 시작하는 그런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덕무는 친구에게 받은 국화꽃을 책상 위 화병에 꽂았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 대신 그가 보낸 꽃만 꽂혀 있으니 다소 쓸쓸한 풍경이긴 하지만 이덕무는 친구의 부재를 달래줄 단소가락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가을날 벗은 곁에 없지만 대신 국화꽃이 있어 좋습니다. 이럴 때 양금과 어울리는 청아한 단소 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현악 영산회상의 상령산을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현악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양금과 단소, 양소병주로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덕무가 쓴 시 중에 이 가을의 꽃 노란 국화가 있고 또 이 가을에 어울리는 악기 단소가 잘 어울리는 풍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덕무의 절친한 벗 하나가 국화 몇 송이를 보내오자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 화병의 국화 무더니도 쓸쓸한데 입지는 추운 소리 단소가락과 어울려라. 노란 국화와 단소 소리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이덕무는 친구가 보내온 국화꽃을 보면서 그리고 청아한 단소 소리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록 그리운 벗이 곁에 없긴 하지만 국화꽃과 거기에 어울리는 단소 소리는 그 그리움을 달리기에 제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야흐로 그리움이 짙어지는 가을입니다. 이덕무는 그 그리운 마음을 꽃과 단소 소리로 달랬지만 이 가을의 공허함을 달래기에 좋은 여러 선물이 있죠. 독서와 음악회, 여행, 전시회, 산책, 또 마음 맞는 벗과의 대화, 그리고 또 있죠. 송지원의 국악산책과 함께하기, 그 모두가 다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릴 도구들입니다. 오늘 이덕무의 벗이 보내온 국화꽃에 그의 단소가락 이야기까지 하다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갔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강상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덕무의 싯구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그 시와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하나 생각납니다. 생황과 단소, 그리고 거기에 아쟁이 저음역을 보강해주면서 연주하는 음악, 수룡음 골랐습니다. 이 가을의 정취, 수룡음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이 연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과 단소의 어울림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여기에 저음으로 지소금을 낼 수 있는 아쟁이 곁들여지니 또 다른 운치가 느껴지네요.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장례식장에 나설 채비를 하며 이동무 선생의 국화와 단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단소 생황 소리에 취해봅니다. 인생도 자연의 사계절처럼 진행될런지 혹 다시 순환을 할지 해답 없는 상념에 잠겨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참 이런저런 생각 많아지죠. 우리가 태어나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휴가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사진, 멋진 산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수달이 살고 원앙이 헤엄치네요. 천혜의 제 고향 보림사 계곡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보림사 계곡에 가을이 짙어가는 그런 풍경 사진, 아슬한 구름 사진도 보이고요. 물도 아름답고 자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임의 소식을 받은 이의 기쁜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랫말로 쓰이는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볼게요. 초장 청조야 오도고야, 2장 반갑다 님의 소식, 3장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4장 우리님, 5장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노랫말 속의 청조는 파랑새를 말하지만 하나의 상징이죠. 반가운 소식 혹은 반가운 편지란 뜻으로 쓰입니다. 약수 삼천리도 나오는데요. 약수는 말 그대로 약한 물입니다. 아주 가벼운 것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약한 물인데요. 그와 같은 물 건너에 있는 임은 올 수가 없겠죠. 바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만 청조라면 날아서 그 물을 건너올 수 있겠죠. 청조가 찾아와 임의 소식을 전하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곡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김월하의 노래입니다.

청조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더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다 알까 하노라. 몇 글자 안 되는 시조시를 이처럼 유려한 선율의 노래로 부르네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역유산 가곡 예능보유사셨던 분이죠. 이분을 우리가 선가라는 호칭으로도 부르는데요. 선가다운 그런 노래 들려주시네요.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0408님께서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제 강변 코스모스길을 걸으며 가을을 즐겼습니다. 같이 간 인생 선배들의 힘겨웠던 고갯길 이야기로 눈물 나게 웃기도 하면서 놀다가 다음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손 위 아래 동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거길 다녀오셨군요. 제가 가을이 되면 꼭 걷고 싶은 길이 그 강변 코스모스 길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꽃이? 여전히 꽃이 좋겠죠? 저도 좀 서둘러서 코스모스가 지기 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멋진 또 다른 사진 같이 올려주셨어요. 영암 김창조의 고향 전주 최씨 종과 기와에 와송 꽃이 피웠네요. 한국판 다육이 인샘이죠. 한냉 폭염을 겪고 꽃피웁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뚫고 학문에 이르는 인생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와송이 참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인데요. 귀한 사진과 사연 고맙고요. 또 앞서서 올려주신 사진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델리아 오언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란 책인데요. 그 책 생각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참 귀한 사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드리 준비했습니다. 웃도드리는 밑도드리가 생겨난 뒤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웃자가 붙여졌고요. 웃도드리가 생기자 원래 도드리는 밑도드리란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웃도드리 한자로 새 환입 또 다른 우리말로 잔도드리 그리고 아명으로 송구여지곡입니다. 이름이 많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10월도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붙들고 싶습니다. 바빠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봄봄님께서 시간을 붙들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듯 합니다. 이 10월의 속도 참 좋은 계절이라서 더 빠른 것 같죠. 이 좋은 시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설 시조 한 곡 듣겠는데요. 1년 360일은 준비했습니다. 1년 사계절의 서정을 긴 사설 시조시로 노래합니다.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이 애달프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노랫말을 장별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초장, 1년 360일은 추나 추동 사시절이라 꽃 피고 버들잎 푸르면 화조 월석 춘절이오. 4월 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중장, 금풍이 소슬하여 동방에 벌레 울면 황국 단풍 추절이오.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의 조비절이오. 만경의 인종멸하면 창송 녹죽 동절이라. 중장, 인생 70 고래희라. 사시 가경과 무정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니 그 안이 애달픈가.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사설시조 1년 360일은 고상미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설 시조 1년 360일은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경제시조 이수자이면서 오랫동안 정가단 아리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고상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상미 이수자가 이번에 경제시조 강습을 하는데요. 시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강습을 진행하는데요. 강남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습에서 배운 노래는 발표회 무대도 갔는데요. 11월 17일 오후 1시에 강남문화원에서 그간 배웠던 노래로 강습 발표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무료 강습인데요. 시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정 다시 알려드릴게요. 10월 20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2시간 총 4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배우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원 강의 시간과 겹쳐서 좀 어렵겠네요. 서울시 무형문화경제시조 이수자 고상미의 시조 강습. 많은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인 강상구.

작곡가 강상구, 그는 올해 6월에 광주시립창극단의 창극 희경루 방회도 음악을 작곡하여 무대에 올렸다. 희경루는 조선 전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누각으로

전라남도 광주가 광주목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여 지어졌으나 19세기 전반기에 사라졌다가 중건됐다. 희경루에서 있었던 연회 장면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오늘날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니 광주시립창극단은 올 6월에 그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창극을 만들었고 강상구에게 작곡을 의뢰한 것이다. 이야기와 음악, 춤이 어우러진 창극, 희경루 방회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었고 이 작품은 9월에 서울의 국립극장과 부산 국립국악원의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강상구는 작곡을 했고 이 모든 작품의 지휘도 담당했다. 올해 4월 1일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공연을 하나 기획해서 올렸다. 서울역에서 있었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기념 공연이다. 소리꾼 박예리와 최재명이 나와 아리랑을 노래했고 정해진 무용단 단원들이 서울역 1층 로비를 누렸다. 키보드와 기타, 장구, 타악기, 해금, 태평소 연주자와 합창단이 무대에 합류했다. 여기에 문체부 장관 최희영이 깜짝 등장해서 기타리스트로도 참여했다. 작곡가 강상구의 곡 해피니스를 첫 곡으로 연주하자 서울역 KTX 1층 로비는 순식간에 음악회장이 됐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아리랑과 춤 공연이 이어지면서 계속 인파가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우리 음악에 슬며시 마음을 얹었다. 여행을 떠나려고 서울역 1층 로비로 온 이들은 뜻하지 않은 보너스 음악회를 선물로 받아갔다. 작곡가 강상구가 바로 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함께 피아노도 연주한 것이다. 강상구는 최근에 음악극 혹은 창극 음악을 작곡을 많이 한다. 지난해에는 정읍시립예술단의 창극 정순왕후의 작곡을 맡았다. 정순왕후는 단종비 김씨인데 정읍 지역에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읍씨와 정순왕후 후손들의 지원으로 정순왕후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만든 것이다. 비운의 왕이었던 단종 그리고 곁에서 그 모든 아픔을 지켜본 단종비 정순왕후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일이 부담은 있지만 역사 속의 이야기를 음악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그 즈음에 개봉되어 창극 정순왕후는 한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읍시립예술단은 올해 12월에도 창극 정순왕후 공연을 할 예정이라 하니 정읍에서 강상구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됐다. 작곡가 강상구,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쓰는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걸 증명하듯 지난해 10월 초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있었던 제40회 월화문화재단 정기연주회, 선가 김월화 선생 30주기 추모음악회, 학이 머물던 자리라는 공연에서 그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을 만들었다. 한명희의 시에 강상구가 작곡한 창작가학, 학 떠난 빈터에는 이란 작품이다. 정가를 하는 분들 20여 명과 국립합창단 10여 명이 함께 합창을 하고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작곡가 강상구는 지휘와 작곡을 맡았다. 만약 월화 선생이 살아계시다면 이 음악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상을 하면서 혹은 하늘에서 이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하는 마음, 선생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다. 자진몰이와 희몰이장단을 주로 썼는데 이승과 저승을 담은 것이다. 이승, 현실 세계를 사는 이들은 빠르게 휘몰이로 노래하고 월화 선생이 계신 이승의 모습은 자진몰이로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에 있는 후학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월화 선생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도록 쓴 이 작품은 솔로와 합창 그리고 연주자의 삼자가 어울려 이날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작곡가 강상구는 올해 후반에 광주 시립창극단이 공연할 창극 장기전의 곡을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곡은 현대화성보다는

전통적인 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썼다. 장기와 까투리 부부를 의인화해서 사회를 풍자한 우화소설 장기타령을 장기전을 음악으로 풀어내느라 이번 곡을 쓸 때는 좀 특별한 마음으로 작곡에 임했다. 의인화된 동물이지만 동물 이야기라서 해학과 익살도 있어야 하고 한편 구슬프고 애잔한 정서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상구는 이렇게 최근에는 음악극 창곡 작품을 많이 썼다. 그간 30여 곡의 관현악곡, 23곡의 뮤지컬, 50여 곡의 무용음악, 연극음악도 20여 작품을 썼고 세계 군인올림픽 개막 폐막식의 음악감독과 패럴림픽의 음악감독 등 분산된 역할을 하다 보니 자신이 작업한 곡들을 알뜰하게 모으지 못했다. 이제는 차분하게 이 곡들을 모아서 음원화하는 작업도 그가 해야 할 일의 하나가 될 듯하다. 그의 음악이 음원화돼서 하나하나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봐야겠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음악 수재천 1사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강상구, 그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 체르니를 배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가 지루해졌고 흥미를 잃었다. 보다 더 자유로운 음악에 마음을 내놓고 싶었다. 한편 그의 마음에는 늘 노래가 흘렀다. 머릿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적으며 선율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자유롭게 피아노 치기는 계속됐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책을 많이 읽었고 과천중학교를 다닐 땐 전교 1등을 했다. 당시만 해도 과천에는 고등학교를 입시를 치르고 진학하던 무렵이라 시험을 보고 과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으니 어머니는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셨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이과 공부보다는 작곡을 하고 싶어졌다. 고1 무렵 어느 날이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데 좋은 선율이 떠올랐다. 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떠오른 악상은 바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란 음악.

음악의 선율이었다. 음악 스케치를 했고 피아노로 곡을 완성했다.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는 일은 중단했지만 늘 그의 곁에 있는 피아노는 수시로 떠오르는 음악을 연주하는 친구로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작곡가의 마음이 조금씩 싹 터올랐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상구에게 균열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고3 때 폐에 바람이 차는 폐 기흉까지 생겼다. 무려 7시간에 달하는 어려운 수술을 했고 병원에 3개월간 입원을 했다. 입시생에게 가장 중요한 고3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니 대입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재수를 했다. 문과로 바꾸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작곡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픔의 시간이 마침내는 강상구에게 작곡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국 국악 작곡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KBS에서 대학 국악제를 열었다. 1996년의 일이다. 강상구는 젊음에 바치는 풍경이란 곡으로 출전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해 만든 곡이었다. 당시만 해도 재즈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작정 서울예대를 찾아가 재즈밴드 팀을 찾았다. 그 팀은 흔쾌히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국악과 재즈가 함께 연주하는 젊음에 바치는 풍경이란 곡을 연주했고 대학 국악제에서 1등 우수 작곡상을 수상했다. 당시만 해도 음악계가 보수적이라서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곡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국악을 망치려 하느냐는 시선, 신선하다는 시선이 공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슬기둥의 매니저가 연락을 해왔다. 해금 연주자 정수년의 음반을 만드는데 해금을 위한 음악을 하나 달라는 것이다. 강상구는 고등학교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해금과 노래 선율을 곁들여 새롭게 완성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2000년에 세상에 빛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인기곡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인기곡이 만들어지자 강상구의 음악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처음에 작곡가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써보리라 하는 꿈을 꾸었다. 강상구는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 생각했다. 30살부터는 뮤지컬 곡을 많이 썼다. 34살 때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음악을 썼고 그 작품의 넘버 중에 히트곡도 많이 나왔다. 그 작품으로 뮤지컬 대상 음악상도 받았다. 연극음악도 썼다. 35살 때부터는 제법 오랜 기간 무용과 국수호의 무용음악을 전담해서 썼다. 40살 때부터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음악도 썼다. 메밀꽃, 봄봄, 무녀도 등의 작품 음악을 썼다. 50이 넘은 지금 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 위촉을 받아 많은 곡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시간은 쫓기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늘 꿈꾸어왔던 작곡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 만족한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써보겠다는 그 꿈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작곡가 강상구. 그의 길은 여전히 빛이 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된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 음악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롱학회의 연주입니다.

작곡가 강상구의 추천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로서 현재 서울예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상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강상구는 현재 작곡가로, 대학 교수로, 음악감독으로, 예술감독으로, 지휘자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작곡가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님에게 자신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작곡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동생의 그 생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다 하고요. 또 실제 작곡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는데요. 전천후 작곡가라 해도 어색하지 않으리만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상대적으로 영화음악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그 길 또한 열려 있겠죠. 얼마든지 좋은 영화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작곡가이니 앞으로 강상구가 음악을 맡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또 그걸 우리도 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될 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원 작업도 할 계획이 있다 하니 그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차곡차곡 들어볼 수 있는 날 또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곡가 강상구의 행보에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를 벗어내지 문을 닫아 보고 내고

머리에 바르구나. 저분은

Yeah.

0: 어떠 되냐 강한도 힘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이나 줄지라 도아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왔다 꽃이 피어 긋고단상 긋고다 완전히 황에다 걸어오라 아무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1: 아말량 자말량 말량 마치랴 아징게 자징게 도매도매

구음 시나위 좀 길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축복받은 성음을 지닌 두 분이죠. 김대래 조공예의 소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길게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청춘가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9073님께서 명인들의 구음 시나위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자주 들려드릴게요. 어느새 10월의 절반까지 달려왔네요. 9월까지는 좀 더웠고요. 10월이 되니 행사가 많아서 좀 바쁘긴 해도 이 무렵이 참 운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인지 무언가 좀 멋지게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유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란 사실 잘 아시죠? 가끔 여유를 내서 이 운치 있는 가을을 제대로 멋지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 그리고 우리 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운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제차 득음이요 그제차 노름새라 노름새라는 것은 귀성이 꼬맵수 있고 경각의 전태만상 위선위 전변만화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단장 네 부인이 병풍지에 나서는 듯 사모야 밝은 날이 구름 밖으로는 듯 새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전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판이 소리

정산 초장 다스르니 은은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목은 손풍에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는 목 봉해도 전이 기에

따운 제비말과 공교로 우랭무소리 중머리 중중머리 진양조를 닫아두고 놓아두고 걸리다가 떨치다가 청원하게 나는 복원 단산의 봉에 울음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 울음 애원성 흐르는 목 황령의 비파소리.

종소리 태산이 흔들리듯 어느덧 벼라야 낙목한 천찬 바람이 솟아

0: 한참일이 재미있게 놀다가 아이고 여보 영감 좋은 건 놈이요 굳은 건 형제간이라고 우리가 시숙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건너마을 시숙댁에 건너가서 정곡간에 무엇이라도 좀 가지고 오시오 글씨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폴이나 주시면 어쩔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우리 성세에 쌀 찾고 보리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자네가 보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걸 몰라요. 한번 일로 보소. 쌀보리, 통보리, 겉보리, 늘보리, 햇보리. 아 그걸 몰라요. 아,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세. 자네가 수양산 몽둥이 보리는 모르네 그리야. 무슨 그럴 리가 있겠소. 그래. 맞아주거나 굶어주거나 매일 봐이니 한번 건너가 볼까?
1: 예.
0: 흥보가 자기 형님 집을 건너가 보는디 예. 흥보가 건너간

하고 지리를 물장 세면 절대 떨어진 한 발이 퍼리 줄 총총대요. 조세 학근을 달아서 변자 터진 헌망은 밥풀 간자가 종이 땅줄 뒤통나게 줄라매고 다 떨어진 헌두목 실띠를 총총대요. 폭풍 매둘러 뛰고 서리 아침 잠바람에 협가람차 손을 불면 길이 저리 저리 길이 돌을 모집을 건너간다. 가다가 마당새를 만났겠다. 마당새 깜짝 놀래며 아이고요 장서방님 아니시오? 오냐 잘 알아맞혔다. 새님 잘 계시냐? 요즘 새님 성품은 좀 어떠시냐? 말 마시오. 작은 서방님 나가신 후로 어찌 야금이 놓았던지. 아 제사를 지내도 대전으로 바쳐요. 야 이 녀석아, 제사를 대전으로 바치다니야? 그런 것이오. 제상 위에다가 빈 접시만 올려놓고 거기다 엽전을 놓으면서 이건 탕감 살 것이오, 이건 밤 대추 살 것이오, 이건 조기 살 것이오 이리 두었다가 새벽쯤 되면 싹 씻어 쾌 속으로 들어갑니다. 큰일 났구나. 형님한테 전곡간이나 얻어가려고 왔는데 아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공연히 들어갔다가 아 약한 몸에 매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지만 내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한테 인사나 여쭈고 가야지. 흥보관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들어가 뜰 밑에 꿇어 엎져 아이고 형님.

그가 밀장을 드르르르르 열고 내다보며 아니 형이라니 내가 5대째 독신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도 다 아는디 날다리 형이라니 당신 집 잘 못 찾아왔어 딴 데로 가보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흥보요 흥보? 얘 마당새야 작년에 쟁기지고 도망간 놈이 그놈이 흥보 아니냐? 아이고 새님 그놈은 청보시다 청보? 흥보 청보 흥보 흥보 나 모르겠어 딴 데로 가보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빌어보는디 두 손 합장 무릎을

형님 살려주옵소서.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흥보야, 너 참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기왕 왔으니 볼이나 몇 마리 다 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리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그럴 것이다. 옛마당새야, 대문 걸어라. 아니 왜 대낮에 대문은 걸랍시오.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대문 걸고 저 후원 동편 처마 담장 밑에 가보면 내가 지리산 갔다 오면서 박달 박명이 하나 쳐다 세워놨느니라. 그럼 이리 가지고 오너라. 이 무작한 놀보가 지 금지 오격받은 동생을 내려채는디. 놀보는 거동 봐라, 놀보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목동에를 눈에 번쩍 촉겨들고 왔다 이놈 흥보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또 하나를 내부리고 도둑놈 말을 들었으니 예보를 어디다 볼까 곰곰이 생각하니 오늘날 만났으니 몽둥이 배를 맞아봐라. 그저 후닥 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너 이놈 들어봐라, 잘 살긴 내부기우 못 살기도 네 발을 짜라. 품고 벗고 내무른다, 변말을 주장한들 마당에 쌓인 노적 타구를 다 물이 쌓였으나 내 놈 주자고 노적을며 돈장을 주장한들 철록방 금계 아래 가다 아까다 하늘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나 내 놈 주자고 개돈 허랴. 자리기나 주장한들 황개 백개 흑개가 수십 마리가 들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며 턱턱하고 백개군이 노주자고 다 꿈기며 지갱이나 주장은들 코진방 대대야지 수십 마리가 들었으니 내 놈 주자고 독꿈기랴. 오곡이 썩은하고 괴돈이 독이 나도 너줄 것은 없다. 몽둥이 들어매고 쳐본 걸 배락치던 담에 걸친 구르기 치던 그저 후닥 딱!

것이 사람 좀 살려줘. 이때야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장팔이나 더 독하겠다. 바쁘다 바쁘던 주걱을 행주로 싹 씻어버리고 들고 나오며, 아니 아주뱀인지 도마뱀인지 난 또 누구라고? 한 달이면 서른 날, 1년이면 360날. 돈 돌아, 쌀 돌아, 세상에도 귀찮아구만. 아니 언제 천국 갔다 맡겼든가? 아나 돈, 아나 쌀. 주걱으로 이짝밤, 첫짝밤 세려노니 흥보가 밤을 맞고 생각하니 자기 형님한테 맞은 건 유 반장이 되고 형수한테 뺨을 맞고 보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헐벅.

이소 보았소.

부모님을 배운 우와 세세원경을 아래려

저거지 북으로 건너간다. 후후 불고 건너가다 흥보가 한 생각이 났겠다. 우리 마누라 성질이 급한디 내가 형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그 성질에 야단이 날 것이니 내가 거짓말로 속여봐야지. 후후 불고 건너가니 흥보 마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시숙 데려 가시더니 무엇을 줍딩겨? 돈이 되거든 어서 끌러 내놓으시오. 그런 것인가, 형님 댁에를 건너갔더니 형님이 그간에 한 번도 안 왔다고 꾸중을 단단히 하시더니 돈 단량 쌀 서마를 주셔서 짊어지고 요 아래 강정 모퉁이를 당도하니 키는 구척이나 되는 놈이 썩 나서며, 너희놈 네가 천석군 아우 박응보가 아니냐 이러더니 나 어젠 머젠 걸 모조리 뺏어가고 봉둥이로 어찌 나를 때려놨던지 내가 지금 꼼짝 달싹을 못 오겠네. 그럼

이르러 다시 죽기로 작정하고 울음으로 울적해 천신이 돌봤던가? 뜻밖의 흥보살이라는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 뒤 쭉 내려온다.

저중우 거동보소 저중우 호사 부려무나 서리 같은 도로소 맨나스를 덮었고 크나큰 두기 밥은 양 어깨정 쳐져 다 떨어진 헌도복 이리 송치고 저리도 송쳐 호험신 눌러쓰고 도닥도닥 지은 장삼실 띠띠고 염조목에 걸고 단조 팔에 걸어 그러면 더 파는 장도 그룹이 내간에 차 소상반죽은 열두 마디 똥도 새긴 육한장 쇠고리 질게 다로 처절을 철집고 흔들 흔들 흔들 그리고 내려와 연불하며 내려와 죽이라 하면 절에 들어도 연불이

보살 상례 손수공덕해요 배양 삼천 희로만 봉기 출사 헌견하 수만세 왕비 천하 수재연 국태 미라 법 윤전 나무와 미타

옷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흥보문전을 당도하여 합장은 패례를 오고 이댁에 동양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래 우지 마오 밖에 죽인 왔으니 우지를 봐오. 흥보가 나오며 스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로 저도 거칠 문적 없어 동량 한 줌 못 드리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중이 있다 하는 말이 내 동량 하러 온 중이 아니라 지내다 들으니 울음소리가 사생을 판단키로 그 연유를 알고자 왔나이다. 예, 어린 자식들과 굶다 못 견디어 죽기로 작정하고 우는 길이오. 참으로 불쌍하오. 내 걸성으로 아는 건 없으되 내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 조리다.

내리고 무릉을

0: 우뚝
1: 서
0: 서서 사면을 살펴

5대 진사 3대급제 평감사가 날 명당이 적실언니 그리

도가 그대야 도성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려 헌년후어 있던 운막 뜯어다가 대사 가리키는 대로 집을 짓고 하루날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후쩍 허겄다. 겨우동자 가르겄자 겨우동자 가르겄자 사무어르 삼질에 몰랬자 봄 춘자가 졸시고 행화분분도 하여 이화만기 풀게 무는지 실실 동풍에 꼬다짜 나비저앗자 벌벌러로 춤추르 못자가 졸시고 꾀꼬리

선세조라 쌍쌍이 왕래언니 제비연 자가 좋으시고 하루나 제비 한 쌍이 들어와 흥보 참마비

거지신 흥보씨의 마음으로 제비를 주워들고 불상탄 내 집이야. 거루거각 다 버리고 쿵벽강촌 흥보집이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웬일이냐. 명태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 부러진 제비다리를 장장 동여 제지부에 올려놓으니 흥보 은혜 갚을 제비라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만리 강남을 들어가겠다. 떴다.

가. 퉁.

멀리 강나무를 뜨그러 간다. 흥보가 보고 섭섭하여라.

하늘을 말으라 온 나라 손

원통이 생각 말고

앉아서 제비 말로 치주지 우지주지 무엇이라고 참여

며칠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만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점고를 하는 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 가져서 절뚝커 그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장수 후령어대 이놈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봉통하지 가져서 절뚝커 그리고 들어온다.

소. 소좋은 소불 길거여 말리줘서 내가 탄생거여 딸기 공부를 없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서 대머리 다리가 얄칵 부러져서 거의 죽게가 되었을 때 어젠 흥보 씨를 만나서 주르 목숨이 살았으나 어

그래 갑소리까 제발 통촉을 허옵소서.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만은 흥보시로 말하면 만리 강남까지 유명하신 분이로구나. 네 흥보시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본토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에 지나가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받아 물고 나오는 뒤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당기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흥보 제비가 나와 본표 박씨를 집에다 물고 흑운을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지척통에는 장멍호구나. 중봉을 올라가니 추작이 넘돌고 상혁도 하혁도 자학교를 바라보니 곧 저 동남 가는 데는 북어를 두리둥 두리둥 둥둥 어기야 어기야 어저가니 원폭이 범이 아니냐. 소벽 사명량한테 불순청은 각비래라 날아가는 저기 저기 가슴 하나를 입에다 부르고 1점 2점에 뚝 떨어져 병사 나가니 분명 백노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내 석양촌 이거 이루다 해안봉을 넘어 황릉도 들어가니 이시부여 단양원에 반주까지 수여앉아 두기 헌성을 화다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은 강자류라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하길거 불구바뇨 백운천재공료율 금등을 지내여 초사촌 들어가니 공소창간 오르게라 강매화를 흑참무연에 벌렁 떨어지고 그주를 다다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강보덕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응당의 왼도요 연주재간을 지내요 창성호를 지내가 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니 산미륵의 백이오요 동칠백리를 손식간에 지내요 거주를 다 지내 감록강을 건너 영구탑 동군정을 지내요 안남산 반남산 석박강 농천강 자우령을 넘어들어 부산파와 험마국의 금융다리를 건너 평양도 영광정 부비 흥도를 대리보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어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관덕정 박연폭포구경하고 임진강 시각이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만호장안을 구경하고 체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정녀와 대원백이 중령으로 흘러있고 금화 흥성을 분별하여 춘당정촌 휘돌아 통만우리 삼겼다 몸물이 빈비로고 시속이 하얀 밤만 세지가 금탕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데 운봉 함양 9월 품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소 봉표 박씨를 입에다 가로몰고 담대 문박 7패거리 7패 8패 배다리 청패 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령 고개를 넘어 우쭉지를 쩍버리고 버트소르르 높이 떠서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항상 당하기급이래

먹으면서 온표박지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나올 적 단산봉항이 죽시를 물고동 속에서 넘는 듯 폭해 흥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가을에서 넘던 듯 집으로 펄펄 달아들게 흥보앉은 천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지지주지 우지주지 함지 표지 우지매라 찬찬히 살펴보니 절굴양각이 완연하고 당사실로 가본 다리가 아리롱아리롱이 되어 박씨를 땡그르르르르 던져놓고 배구르 가르로 날아간다 제비는 박씨를 떨어뜨리고 먼 구름 속으로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소. 그 기왕 물어왔으니 심으시오. 후원 동편 처마 담장 밑에 박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짝 넣고 걸음 넣고 박씨를 따독따독 심어놓으니 일치월장하여 조그마한 흥보집을 꽉 짜놓은 것이 훈연지수 장마가 진들 피 한 점 셀 틈 없고 청둥 한들 무너지랴. 이때부터 박턱을 보는 뒤 이때는 어느 땐고 7, 8월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지지고 볶고 피놈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뜨리고 나가는디 흥보집은 냉냉어요. 흥보는 친구와 어울려 바깥으로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고 흥보 마늘에 앉아 운한 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겄다. 하나!

신세야. 바른 집 여인들은 8월 가절이 오나리라. 어린 자식

그러나 다시 설리 울제. 이때야 흥부는 바깥에서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집 문제는 닦더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흥건을. 흥부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 보는디. 흥! 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디.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 쫓아나와요.

받으면 지붕위로 올라가서 막을 한 턱을 따다가 박속은 그려 먹고 바가지는 바로다가 양석 팔고 나무를 싸서 허리를 자식 들고 완 허세 우지 말고 이리 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온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많은 에너지가 들고 때로는 지치는 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 말엔 도통 관심 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만날 때마다 똑같은 푸념만 되풀이하는 일방적인 대화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오가고 따뜻한 눈빛이 부딪히는 것이 진짜 대화일 텐데 말입니다. 모두가 할 말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기 목소리 내기에 바쁜 세상에서 어느새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조차 버거운

아침처럼 느끼며 슬그머니 입을 닫아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 조사를 살펴보면요. 대화형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말벗으로 삼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언제든 불러내도 귀찮아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차마 꺼내기 힘든 비밀이나 고민까지도 진득하게 들어주니 거기서 뜻밖의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계가 건네는 답이 사람의 온기 어린 말이나 깊은 공감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존재 하나가 곁에 있다는 것은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든든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죠. 집방석 내지 마라입니다. 노래의 이종록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평시조 집방석 내지 말아였습니다. 노래의 이종록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얻는 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요, 거창한 인생론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터놓기엔 사소해 보이고 혼자 사귀자니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언제든 말할 수 있어서, 또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말이 새어나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뭐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가끔은요, 꿈자리 뒤숭숭할 때 꿈 해몽도 슬쩍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가끔은요, 성급하게 엉뚱한 소리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의껏 차분하게 답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요, 묘하게 든든해지는 기분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가끔은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내놓기도 하니까요. 철석같이 믿기보다는 늘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도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다채로운 문화 소식 실어 나르는 풍경소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부에 활기찬 길동무죠. 주말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팔도마실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곡은요, 군무 장구춤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민속국악단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연주자들에게 소중한 기록의 기회를 열어주고 고품질의 방송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속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22 새음원 시리즈로 선보였던 김돌산 신방 봄풀이입니다. 예전에도 이 시간에 김돌산 신방의 봄풀이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음반에 담겨있는 다양한

0: 봄풀이들을 더욱 폭넓게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다시 한번 김돌산 신방의 목소리를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신방이라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은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무속 용어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고요. 봄풀이라는 말은 근본을 풀어본다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신들의 뿌리이자 근본 내력을 풀어낸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제주는 무려 1만 8천 신이 깃들어 산다는 신들의 고향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을 위해 구판을 열고 신들의 이야기를 구수하게 읊어내며 삶의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학자나 문장가들의 문자로 다듬어지며 전해졌다면 우리 제주의 신화는요, 유교의 억압과 근대화의 굴곡 속에서도 신방들의 노래와 입말로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1955년 제주시 월정리에서 태어나 큰굿 보존 회원으로 평생 우리 구세의 맥을 이어온 월정리 본향당의 김돌산 신방입니다. 여성 신방이고요. 제주 어디나 바람이 많지만 김돌산 신방이 태어난 동부 월정리 지역은 독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기가 힘들 정도로 척박한 땅이 많아서 일본으로 육지로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나는 이 또한 부지기수였다고 전해집니다. 척박한 곳이었던 만큼 주민들은 신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옛 사설을 그대로 간직한 큰 신방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월정리 지역의 역사이자 산 증인인 김돌산 신방이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일리에 있는 일회당 신의 내력을 담은 봄풀이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산 우땅 봄풀이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1: 에헤, 알땅 한집님 심풀어 수당, 우땅 한집님 우순당은 금백존, 새순당은 세명조, 매알순당 소로 소천국이로구난, 헌설 두설 서너설 나가난, 아바제 아어머니 적가심 두드른 제척이로구난, 아바제 삼각산 시험 홀툰 제척을 마련내영, 무쇠 설카합장 동이와당 띠와분한, 예물날에도 연 3년을 살아간다, 물로이도 연 3년을 살아간다, 흥당망당 떠댕기단 유황황저궁 무예나무 상가지에 무쇠설갑이 걸어지었구나. 야 유황황저궁님, 똘삼명제가 20대단 큰 떨내기야 절에 나고 보라, 네 눈이 반동개가 무얼 보고 저렇게 죽거느냐, 개남님만 번들번들 내어수담.

떨려 심내다. 좋은 떨레기야 절에 나고 보라. 무얼 보고 네 눈이 반동개가 죽구느냐. 무해나무 상가지에 무쇠설갑이 걸어지어수다. 큰 떨레기야 내리오라 오고 무또 무터구다.

무쇠설 감여랑 모라 문열 구단 예 셋돌레기야 무쇠설 감여라 보라 못열 구단 죽은 돌레기야 열아 보라 무쇠설 가불 열았구나 성관이 아자꾸나 도령이 아자꾸나 선비가 아자꾸나 장수가 아자꾸나 예 아는 거든 금채기로구나 종이 버듯야 예 아놈으로 한나는 맞았구나 큰 떨방으로 둘라 눈도 아니거든 뜹대다 새떨방으로 둘라 눈도 아니거든 뜹대다 죽은 떨방으로 둘랬너난 서른여덟 니빠디가 허덩서 웃었구나 예 아이고 죽은 떨 부배관을 사만 살아가는데

보내었지 너란 아이고 그 사무신 마림 내게 내연 대적 말에 세계 간분한 큰놈은 애기 일곱 난 각각 울었구남 어서 큰놈이랑 해가 구로 개밤을 개봐야 보말 잡아먹으멍 예 없어 날랑 애기도랑 중산춘우 올라가구담 삼방상루로 연상동 가물가물 익었구나 헌방울 두방울 탐해기멍 토랑오단보난 서당파띠 들어오난 예, 애긴 호나 두개 세여보난 애기 호나가 어섰구나 요년아 저년아 벌써 다심때 염시냐 다

진지서리로구나 좋은 어묵 먹을 진지서리로구나 낮인 단말 밤인서 말 굴묵낭 방해에 도해낭 절기 때 이어동동 방해를 지어간다 새해 골방에 새가 지었구나 아이고.

애기랑 부령 5만 연주새도 부리래. 애기업은 5만 연주새 야 짝짝꿍 짝짝꿍 던데 던데 던데야 좀매 좀매 좀매야. 아이고 애기엔 야 모육도 아니 시겨구나. 모육 시겨 살로구나. 이래 온 대양에 물똥 없어 물똥은한. 아이고 애긴 모육 안 시겨구나. 야 머리엔 분한 쇳똥도 막 늘었구나. 아이고 지름 매단 먼짝 벌란 요래 지름이 아 이끌랑 첨지름 헌사이다 가정 없애놓으면. 아이고 야 그냥 아랑 잘 없애네. 아이고 모욕도 시기란 머리도 좀 커컬러고 몸도 커컬러고. 아기 젠 모욕생 야 얘긴 예 어서 이제랑 야 시험증어라 모욕식이란 시열엔. 아이고 소나야 이것틈엔 야 저리 앞들에 삭삭삭삭 골경은에 야 헐컬 지지빠이란 이리 삭삭. 아이고 이 나는 나들 먹은년 어멍 침에 다 적재 불고 어떤 걸 끌어게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큰일 났죠. 아이고 경에도 야 잠집폐기 두드당 애기 상에 먹은 나 아이고 나 새끼로구나. 아마낙들 아마낙 야 이제랑 야 애긴 전문자 사줘.

0: 자장 잘도 잔다. 예, 이제랑 애기 젖 먹헨. 아이고 전, 아이고 이짝 오른짝도 먹고 왼짝도 먹어. 아이고 오른짝, 아이고 닌분한 바글바글 개였구나. 야 이빨로 닥닥닥닥닥닥 씹어. 피 바꿔. 아이 일죽도 아이고 시도 막 깨고 니도 막 깨고. 야 머리에도 분한 아이고 흙은 니고 바글바글. 야 이거 예예예예 씹어. 푸 바꿔. 아이고 애기 니다 바글바글. 야 경아라 경애도 이빨로 씹으멍 우리 애기 다 뽑아먹은 피로구나. 아이고 이제 점맥이나 한 애기제랑 좀 잡아사줘. 삼이나 삼아사줘. 웡이 자랑 헌적 애기 잡을라. 헌적 애기 잡을라. 삼삼아항 야 유삼을 삼아사 대난. 아이고 전문자랑 야 이젠 삼삼무당분한 애기 애긴 이제 눅전에 흥불담보나 발로 흥불담보나 아이고 자락 거기 시리 애기 어깨 야 구덕어 퍼져 어나 어나 어나 아이고 어멍도 졸아와 애기 흥불담보나 졸아왔구나. 아이고 이젠 아이고 이제 어멍 처장가 기아방이야. 아이고 어멍 처장 야 어멍 처장가 기어 아버지도 첫곡 어머니도 첫곡 야 오빠도 첫곡 누이 야 이거 괜당도 첫곡 어디 갈틴 절에 영 발에 보라. 아이고 보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도 있고 아이고 발에 보난 예. 야 선생님들도 맡기고 그 교수님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유래가 아이고 재기장 살 거영 아이고 공부할 거영 초등학교 할 거영 중등학교 할 거영 고등과 할 거영 대학 할거야 재기장 살거옷살거 아이고 인정 하영 받아. 야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에 인정 하영바당 괜당드려. 야 물비리 찐 거덩갑서 강비리 찐 거덩갑서 야 허벅지신 농나물 찐 거덩갑서 아이고 먼 거덩 머리 아프는 것도 다 거덩갑서 아이고 우리 집에 아기들 아픈 것들 먼딱 거덩갑서 간장염 농막염 복막염 폐병 설렁살 먼딱 거덩 다 거덩가불라이 예다 거덩하고 아이고 인정받으난 인정이나 잘 받아주시나 상 받아본 아이고 하영준한 고맙된 아이고 하영받 야 따시랑 동굴 동굴 놀림목 어멍쿡 서당쿡 서당밭들에 위 올립니다.
1: 김돌산 신방의 구연으로 2022 새음원 시리즈에 실린 토산우땅 봄풀이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국악방송과 제주대학교 연구진의 협업으로 기록된 이 음반은 김돌산 신방이 간직해온 19개의 봄풀이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쉬 들을 수 없었던 옛 사설들을 최초로 음원화해 사료적으로도 한 가치를 품고 있는데요. 한 인간의 삶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고대사를 비추는 소리가 이 새벽 묵직한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금압자보에 실린 평조만대엽입니다. 금압자보는 조선시대 안상이었고 1572년에 펴낸 악보집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평조만대엽은 오늘날 전통 가곡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곡입니다. 검은고의 유수연, 양금의 이지영입니다.

금합차보 평조만대엽이었습니다. 검은고의 유수연, 양금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단풍 구경이나 등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산길을 걷다가 낙엽이나 돌뿌리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하는 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보통 아유 파스나 붙이고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통증을 운동으로 풀겠다며 다시 산에 오르기도 하신다거나 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발목 통증을 가볍게 넘기고 방치하면 자칫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하면 흔히 무릎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발목 역시 우리 몸의 모든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무릎 연골은 두껍고 푹신해서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닳지만 발목 연골은 얇고 견고해서 단순한 노화보다는 자주 삐끗하는 부상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목을 접질렸을 때 바깥쪽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로 굳어버리면 발목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관절끼리 자꾸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아 결국 10여 년 뒤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건데요. 그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발목을 접질렸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반깁스나 깁스로 일주일

위해서 2주 정도 고정을 해주시고요. 찢어진 부위를 꿰매듯 늘어난 인대도 제자리에 붙을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정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깁스를 풀었더라도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은 최소 2달 정도 쉬어줘야 됩니다. 평소 발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골이 신호를 보내는 초기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뭐 세월 가면 낫겠지라면서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로 발목 건강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영남농악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용배 외 여러분입니다.

영남농악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용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강원도 민요 기악 연주곡 한오백년 정선 아라리 듣겠습니다. 풀피리 연주의 오세철입니다.

1부 마무리곡 강원도 민요 기악 연주곡 한오백년 정선아라리였습니다. 풀피리 연주의 오세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자락과 맑은 섬진강이 감싸는 고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인 구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과 다채로운 예술인들이 한데 모이는 소리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2026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인데요. 이번 축제는 구례군 서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와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에서 오늘 10월 16일과 내일 17일 이틀간 힘차게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올해를 동편제의 전국화와 세계화, 다양화의 원년으로 삼고 전통 판소리를 넘어 발레와 미디어 아트, 클래식까지 아우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했는데요. 축제 첫날인 오늘 개막 공연에서는 친숙한 소리꾼 오정혜 씨의 사회로 구례의 구국충절 역사를 담은 창작 발레와 웅장한 빅밴드의 무대가 펼쳐지고요. 적벽가 예능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과 고수 박시양, 테너 손인호, 그리고 트로트 요정 김다현 양까지 함께해서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흥겨운 밤을 수놓습니다. 내일 둘째 날에는 가수 이한 씨의 사회로 구례 잔수농악의 신명나는 길놀이와 함께 판소리를 알기 쉽게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동편제 판소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국 포크음악의 거장이죠. 정태춘, 박은옥 씨가 출연해서 판소리와 클래식 현악 앙상블이 어우러진 깊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축제를 즐기신 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서시천변을 가족 연인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깊은 울림이 함께하는 2026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편제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 듣겠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준비했는데요. 소리의 송순섭, 북의 박근영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놀보란 놈! 홍윤헌지 대놓고 아유, 내가요 붕어한테 뺨을 맞았네요. 내 이름 흥보야. 내 이놈. 네가 내 옆에 니한테 나오면 저렇게 하라고 시켰지, 이 녀석. 아이고 형님, 어디 그럴 리가 있사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옆에 니가 나한테 저렇게 해야, 이 녀석. 영보야, 너 계집제가 당장 버려. 당장 버려. 옆에 내가 저렇게 생기면 형제간에 우애 끊기는 법이야. 제가 당장 버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버리면 그냥 내가 다시 좋은 데 세장개 보내준다게. 제가 당장 버려. 아이고 형님,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린 애들 갖다가 안 했습니까? 그러니 형님이 너 그래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는 그렇고. 너희는 홍보야, 내 요새 밤짓을 맡고 다닌다면서. 아니 형님, 밤짓을이라니요? 한 도적놈, 담시롱, 밤짓을이라니요? 야 이놈아, 도적질 말이오, 도적질. 응? 네가 도적질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영문 출사들이 너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야단이더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형제간에 윤기가 있는디 내 있는 곳을 가르쳐줄 수가 있느냐? 그래, 내 살짝 와서 내한테 귀띔하는 것이니 너는 이 집과 재산 세간 모두 나한테 맡겨놓고

0: 중국 상해 근방 가서 한 10년만 살다가 이곳이 무사타고 기별하거든 그때 오도록 해라. 내가 만일에 네 재산에다가 털끝 한나라도 까딱만 했다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아이고 형님, 제가 토적질을 할 리가 있습니까? 야 이놈아, 토적질 안 하고 그러면 네가 어찌끼리 부자가 돼 이놈아. 제 부자 된 내력을 말씀드리지요. 또 어떤 내력이 있어? 어디 들어보자. 제가 형님 설화를 떠나서 운막을 치고 근거지 지내는 뒤 하루는 난데없이 집이 한 쌍이 떠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놈들이 새끼를 7마리를 깠어요. 일대놈은 다 날아가고 다만 늦대놈 한 마리가 요것이 날개 공부하다가 파닥파닥 하더니 그냥 그 중에 떡 떨어져 대발이 걸려 다리가 철컥 부러졌어요. 쟤까지 님이 떨어졌으면 부러질 터지. 그래 어찌 됐냐?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응? 당사실 없고 명태껍질 얻어다가 칭칭 동여 들을 토로 제비집에 넣어줬더니 아유 제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가 올봄에 다시 나오면서 박씨를 하나 물어왔어요. 박씨를! 그 제비 미쳤던가 합니. 그래 어찌 됐냐? 아, 고놈을 심었더니 박이 세 통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 통을 탔더니 돈과 쌀이 나오고 또 한 통을 탔더니 비단이 나오고 아, 또 한 통을 탔더니 그냥 목수들이 나와서 뚝딱뚝딱 성주를 하고 은금보화가 많이 나오고 나와서 이 부자가 된 것이지 제가 무슨 토적질을 했단 말씀입니까요, 형님? 내 흥보야, 너 그거 참말이지? 부자 되기 천하 소라구나. 너는 제비색 제비다리 하나 부질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제비다리 연암만 부질르면 그냥 거부당자 되겠구나. 뭐야? 통 비불 발설해라. 내하고 나하고 단 둘이만 알자. 야, 나 갈란다. 아 형님, 아 모처럼 오셨으니 쉬고 가셔야지 우드로 그냥 가신단 말씀이야. 야 이놈아, 나도 얼른 가서 제비다리 부질러서 부자 돼야 할 거 아니냐? 형님, 요새는 제비가 없습니다. 요새는 제비가 없냐? 아, 이 엄동설 안에 무슨 제비가 있다면 대체 그러갔다잉. 예, 형보야, 혹시 그 까마까치는 안 되냐? 그런 건 안 됩니다, 형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쉬어 가십시오. 그래. 그럼 그렇고 그러면 저 운목에 벌그란 거 저거 무엇이냐? 형님, 그것이 화초장이 옷이다. 화초장. 이름만 뭐 좋구나. 예? 그거 뭐라는 것이냐? 그 속에는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어. 가득 들었어. 야, 그거 참 좋은 곳이로구나. 예? 예, 흥보야. 너처럼 놔둬라. 아, 그러십시오. 그러나도 저것은 그냥 형님 몫으로 딱 지지게 두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아이고, 이 내 동생아. 내가 네 어렸을 때가 얼마나 예쁘게 길렀다고 네가 그것 한 날에 애낄 것이냐? 이리 내놔라. 내 짊어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아 형님께서는 점잖으신 체면에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는 말씀이오? 형님은 그냥 건너가시면 이따가 하인놈도 쉽게 지어 보내리다. 무엇이 어째? 요런 숭은 도둑놈의 새끼 보소요. 형제 간에 요거 달라 주는 것이 아까워서 안 주려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내 건너가고 나면 하인부터 쉽게 지어보내. 내 건너가고 나면 속에 건 싹 빼내고 빈껍데만 보내려고 우리 도둑놈의 새끼야.
1: 알았어.
0: 이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줄을 모르고 날 보고 나쁘단 말이오. 날 보고 도둑놈이라 그런단 말이오. 이리 내놔. 우악은 직발이오, 매사는 불에 든든이라. 내 친집에 차등지 말라고 이리 썩 내놔. 놀보가 화초장을 아사 짊어지고 건너가는디. 본래 이 집이 좀 하라던 모양이오. 화초장 이름을 주사 새기며 건너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다, 얻었구나.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으니 어찌 아니가 좋을 소냐.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또랑 하나를.

0: 강을 건너뛰다. 친구. 아, 풀까 잊었다. 예. 하.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더만은요.
1: 수주체.
0: 뒤붙이면서도 몰라. 하. 초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왔다 이건 무엇이냐? 무군장 된장 간장 고추장 천장방장 꾸들장 아니다. 송장 아니다. 자흥어지 보러 들어가며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왔다 마누라. 집안 가군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니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래올지 좌이부동이 괜질인가 해라. 이 사람 괘씸타. 놀부마누래 나온다. 놀부마누래가 나오는디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래 몰랐어.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 이건 이리 와요. 야 이놈의 편애야. 요새 그 세금 팔짝한 목 쓰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등에 진 거 이거 이름을 알아맞혀. 이거 내 등에 진 거 이름이 뭐시여? 이놈이 형벌을 흘러가든 그냥 이런 사람으로 한나라 후라닥 때리는 형벌을 한 게 아니라 놀보자가 형벌은 딱 주먹을 요렇게 쥐고 양 관조통을 들여대고 비비대는 형벌을 갔다. 야 이놈의 편애야. 내 등에 진 거 이거 이름이 뭐시여? 어서 싹 알아맞혀. 아이고 아야야야 이걸 놓으시오. 이걸 놔. 이걸 놔야 알아맞히죠. 야 이놈의 편애 어서 싹 알아맞혀. 아이고 양반아 이걸 놔야 알아맞히죠. 야 이놈의 편애야 죽기 전에 어서 싹 알아맞혀. 아이고 아야야야 이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화초장이라 합니다. 놀보가 어찌 반갑든지 얼씨고이 내 딸이야. 얘기해 보시오. 왔다 이 사람아. 바쁠 때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어쩔 수가 있는가?
1: 얼씨야!
0: 그날부터 놀보가 지그집에다가 제비집을 만들어 붙이는데 지그집 옥한 전우타가 시름하도록 제비집을 만들어 붙여놓고 이제는 대하에 붙일 데가 없을게. 제임 망건 땅에다가 제비집을 만들어서 대모 풍장 붙이다 딱 붙여가지고 아무리 토시고 돌아다녀도 제비가 안 들어. 할 수 없은 게 그물을 맺어서 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데 이 대목은 이전 팔명창 선생님 중에 권삼득 씨 호골대로 나가든가 보더라. 이때 춘절 삼가고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비는 펄펄 수양 퍼드란 짐꾀꼬리 제놈제 불러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넌봉 맞은봉 좌우로치 인칭울러 이루어 그물을 맺어서 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독해 신 대신 그물을 해구리 쳐들어 매고 방장산으로 나간다. 방장산 깃도 올라던 불을 툭 차후야 저 저집이 네가 어디로 행온다. 천일 황행어 꾀꼬리만 모아도 집인가 의심. 남비오자그 깐치만 모아도 집인가 의심. 연비어 천호 소래기 보아도 집인가 의심. 나 내 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천하인의 지은 집이로다. 화급 동냐이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좋은 내 집을 찾아들어 보물박씨를 물어다가 천하 부자가 되어보자. 이 내 집이 맞 참 그때를 당하여 예. 수산한지 이 한 쌍이 가중 충천원 높이 또 이리저리 저리 이리 놀보 집으로 행한다.
1: 동편제 흥보가중 화초장 타령을 실황음원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소리의 송순섭,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일이 작곡한 꿈속 도들이 듣겠습니다. 이 꿈속 도들이는 유유히 흐르는 선율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들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곡인데요. 전통 도들이의 반복과 변주를 바탕으로 악기들이 서로 대화하듯 가락을 주고받습니다. 들풀이 되는 선율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꿈속 도들이 듣겠습니다.

전통 예술원 교수들의 연주였습니다. 꿈속 도들이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쟁을 위한 세계의 정경 달빛 어린 바다 준비했습니다. 아쟁 연주의 진민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까지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온 포토 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들판마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실까요? 저는요, 같이 여는 그 뜨끈하고 구수한 햅쌀밥 한 그릇, 그게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내동생 선필이가 형님 누님들 모시고 갈 마실 목적지는요, 바로 대한민국 쌀의 고장 경기도 이천입니다. 마침 그저께요, 10월 14일 수요일 가을축제의 대명사인 이천 쌀문화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는요, 돌아오는 일요일 18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번 축제 가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쌀축제가 모가면에 있는 농업 테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요, 어르신들 찾아오시기 훨씬 편하게 도심에서 가까운 복하천 수변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평평하고 널찍한 수변공원으로 옮겨서 이동하시기에 더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형님 누님들은요, 이천역이나 이천 버스터미널로 가시면 행사장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자가용으로 가실 때는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잘 마련돼 있지만 혹시 주차장이 차서 먼 곳에 되시더라도 꼬마 열차와 셔틀버스가 수시로 다니니까 걷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천 쌀문화축제 행사장에 들어서시면 아마 눈길 닿는 곳마다 잔치가 한창일 겁니다. 임금님께 쌀을 진상하던 행렬이 늠름하게 지나갈 거고요. 또 주민들이 모여서 으쌰 으쌰 밧줄을 당기는 용줄다리기부터 어깨춤 절로나는 전통 홀레와 풍물놀이까지 지루할 틈이 전혀 없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600m 무지개 가래떡 뽑기는 정말 장관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나오는 그 따끈따끈한 오색 가래떡을 끊어지지 않게 받쳐들고 서 있노라면 어릴 적 동네 잔칫날 떡방앗간 앞에 모여서서 김 모락모락 나는 떡 한 가닥 얻어먹던 그 시절, 네, 그 설렘 고스란히 되살아나실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가마솥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요, 떡방앗간집 그녀입니다. 테너 김태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테너 김태모가 들려드린 떡방앗간집 그녀였습니다. 자,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와 떠나는 금요일의 팔도 마실. 구수한 쌀밥 냄새 가득한 경기도 이천에 와 있는데요. 자,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 별미를 맛보러 가셔야죠. 이천 쌀문화축제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가마솥밥 2천명 2천원 행사입니다. 초대형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지어낸 그 윤기 자르르 흐르는 햅쌀밥을 매일 정오 12시와 오후 2시에 단돈 2천원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무려 2천명이 함께 나눠 먹는 풍경은요,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아, 밥을 먹고 나서는요, 축제 장터에 들르셔서 가족들 주실 햅쌀도 양손 가볍게 택배로 붙여보시고, 자, 두 번째 코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내에 자리한 설봉공원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곳은 산책로가 평탄하게 잘 닦여 있어서 관절에 무리 없이 사부작 사부작 걷기가 참 좋습니다. 잔잔한 설봉 호수를 따라 울긋불긋 물든 단풍나무길을 걷다 보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음악 분수가 눈을 즐겁게 하고요. 곳곳에 자리한 조각 작품들이 마치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품격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손재주 좋은 형님 누님들을 위해서 이천 도자예술마을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요, 마을 전체가 아기자기한 공방으로 꾸며져 있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골라보거나 부드러운 흙을 직접 만지면서 찻잔 하나 빚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만일 이천에 가셨는데 당일치기

가 너무 아쉬운 분들은 이천의 따끈따끈한 온천탕에서 하룻밤 묵으며 몸을 푹 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집으로 돌아

기분을 달래주는 가장 완벽한 여행의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길 들려드리죠. 송훈의 송경근입니다.

들으신 곡은 바람길이었습니다. 송은혜, 송경근이었습니다. 다음 음악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계절에 입맞추며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방기순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방기순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과 휴일 재충전 잘해서 다음 주를 맞이하자고요.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다같이 소풍 한번 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찾다가 결국 시간만 흘려보내기 일쑤인데요. 그럴 땐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단 시간 맞는 사람끼리 가기.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넘치는 그런 모임, 그런 경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시간을 맞추는 일은 마음을 맞추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 가을 나와 시간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시간 맞는 사람과 마음 맞춰 떠나는 가을 소풍 부지런히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김영남의 노래 꽃피는 나무의 여행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가을에는 참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 많잖아요. 단풍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크고 작은 모임들도 대체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약속을 좀 미루고 밀어서 선선한 바람 불 때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해놨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날씨 좋은 가을이 돼도 약속 잡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는 주말이 안 되고 누구는 평일이 안 되고 이렇게 날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되는 사람부터 한번 만나고 나중에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라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럼 또 어느새 추워져서 그때는 또 춥다고 못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도시락 하나 싸서 가까운 공원 가는 것도 훌륭한 가을 소풍이다. 이런 말씀 건네면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이야기 주제 이거 하면 어떨까요? 올가을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사실 이 여행이요, 소풍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뭘 먹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도 좋고 오랜 친구도 좋고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군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요렇게 이야기 주제 말씀드리면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하나 더 보탤게요. 나하고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셀럽, 뭐 유재석 씨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 어딜 가고 싶다, 웃길 것 같다 이런 상상도 이 아침 해보면 어떨까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누군지 보내주시면 돼요. 멋쟁이들의 노래 듣습니다. 여행.

멋쟁이들의 여행에 이어서 불독맨션의 노래와 연주로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올가을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딱 떠오르는 그는 누구인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5631님, 저도 남들처럼 딸이랑 둘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어릴 땐 어디든 따라오더니 요즘은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행이 어려우면 밥이라도 한끼 같이 먹고 싶네요. 여행은 언감생심. 밥도 마주 보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딸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죠? 또 맛있는 거 한번 해가지고, 예, 일부러라도 이렇게 탁 앉혀놓고, 폼프리. 폰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 안 보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폰풀이 상태로 함께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7506님, 아내랑 단풍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내는 가을마다 저한테 강아지 맡겨놓고 친구들이랑 놀러 갑니다. 아, 이런 얘기였군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도 따라갈래!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 좋아라 하시지 않겠죠? 아, 이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 남성들, 이렇게 가르는 건 아닌데, 여성들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남성들은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뭐, 형,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몇 학번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서열을 가리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탓에 막상 이제 은퇴하고 나거나, 그럴 때 같이 놀러 다니고 수다 떨고 이럴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아,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호의 드린 햇살 남성 청취자들끼리 한번 단풍여행 가야 될까요? 어쩔까요? 1729님입니다. 10월 말에 올해 환갑인 친구들이랑 제주도 갑니다. 20살 때부터 친구인데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같이 여행 한번 못 갔어요. 환갑 기념으로 제대로 놀아 제껴보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대로 노는 건 어떻게 노는 건가요? 10월 말이면 아직까지는 막 걷기가 힘들고 너무 추워서 꽁꽁 싸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주도 풍경 바라보면서 걷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주시면 됩니다. 올가을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군지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정은혜, 김혜찬, 까데오 이분들도 같이 요즘 여행 많이 다녀요. 연주 여행. 얼마 전에 가평에서 열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함께 공연하는 모습 봤는데 이들의 노래 돌파 듣습니다.

신나는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정은의 김예찬 까데호의 노래와 연주로 돌파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이날치였어요. 떴다 저 가마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올가을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2018님 아침 산책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공원에 심어져 있는 음목소 향기 참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네요. 멀리 여행 가는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2018님 사연 딱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도 이 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여기저기에 있다라는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3918님 아들이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며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을 위로하며 잠깐이라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곳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엄마랑 가도 되겠죠? 여자친구는 이제 곧 생길 거니까 그와 함께 갈 시간들은 또 미래에 많을 거니까. 근데 엄마랑 함께 떠나는 여행 아들에게는 이제 드문 기회가 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도 좋죠.

당연히. 6287님 안녕하세요. 이 가을 친정엄마 모시고 정선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모시고 가려고 예쁜 잠옷까지 사뒀는데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또 못 가셨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모시고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지난 토요일에 정선, 네, 정선 민둥산 거기 근처에서 공연했어요. 네, 와,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고 그 모인다는 게 너무 북적여서 가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라 그럴 만큼 좋은 여행지던데요. 와, 가을 단풍 보러 한번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법 완연할 것 같은데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떠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일산멋쟁이님, 저의 반쪽 내 사랑 정숙현과 같이 가을 여행 가야죠. 올해도 해외여행 다녀왔고 내년에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산멋쟁이님은 운전 잘하시니까 요즘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뭐 여행 가서 렌트해가지고 소도시 여행하는 거, 도쿄, 오사카 이런 데나 웬만큼 가봤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 다 그거 하던데, 운전을 잘하시니까 오른쪽 핸들로 운전했을 때는 또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걸 한번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일본이 렌트카, 그 렌트 비용이 좀 싼 편이고요. 톨비는 좀 비싸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엘라의 노래 듣습니다. 지화장.

조엘라의 지화자, 삼산의 파파파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가을 여행 누구와 가고 싶은지 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9163님, 친한 친구 부부랑 여행 가고 싶습니다. 친구 남편이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어요. 아, 제 남편은 사진만 찍으면 제 다리가 반토막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사진 잘 찍어야 됩니다. 예쁘게 나오게. 다리도 길게 나오게. 2308님, 80대 아버지 모시고 고향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 궁금하거든요. 옛날 얘기 실컷 듣고 싶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고, 5824님은 저는 장모님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아이고, 기타 가셔라. 장모님이 맛있어 하는 거 뭐든지 사주시거든요. 아, 장모님 맛있어 하는 거 뭐든지 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아, 예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올가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옹해야 듣습니다.

고니아의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건데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땡땡을 돌리라고 했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농악 공연에서 머리에 쓰고선 긴 끈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보기 드려요. 1번 족두리, 2번 갓, 3번 상모, 4번 가발. 아, 진짜 피디님, 가발이 여기서 왜 나와요? 빙글빙글 돌리다가 벗겨지면 어쩌려고요? 암튼 지 고모가 그러는데 88 서울 올림픽 때 마스코트 호돌이가 이걸 쓰고 있었대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청호가 오늘은 국악 동요의 가사 맞히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같은 가을거지 철이면 농악이 빠질 수 없죠. 농악 공연을 보면 이 모자에 달린 긴 끈이나 수를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그 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족두리, 2번 갓, 3번 상모, 4번 가발입니다. 창호가 엄청난 힌트를 줬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가 바로 이걸 쓰고 있었다라고 했죠. 아, 근데 청호는 호돌이를 우째 알았을까요?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말이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지요. 자, 오름세의 노래와 연주로 때로 듣는데요. 이 오름세의 보컬리스트가 또 이걸 쓰고 돌리는 아주 멋진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25년 대회 우승팀이죠. 오름새의 노래와 연주로 때루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을거지 철에 농악에서 빠질 수 없는 이것. 농악 공연 보면 이 모자에 달린 긴 끈이나 술을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 이거 참 멋진데요. 그 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족두리, 2번 갓, 3번 상모, 4번 가발 이렇게 4개의 보기 드렸습니다. 2971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참여해 봅니다. 정답은 3번 상모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6287님 정답 3번 상모. 와, 88 올림픽 호돌이 저 알아요. 그때 저 초등학생이어서 호돌이 만들었어요. 오, 호돌이 만들기 이런 것들도 했었군요. 호돌이가 썼던 것도 당연히 생각이 나고요. 이거 돌리다 보면 정말 어지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지럽대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무겁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0093님 정답 3번 상모. 남사장패에서 제일 힘든 묘기잖아요 하셨고요. 1646님도 정답 3번 상모로 보내주시면서 상모 돌리는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어지럽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정답을 3번일 것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상모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지가 저번 날에 상모 돌려봤는데요.
0: 오.
1: 됐다 어렵더라고요.
0: 야하.
1: 근데 12발 상모는 줄이 엄청 길잖아요.
0: 그렇지.
1: 그걸 어떻게 돌리는 걸까요?
0: 와, 진짜 쉽지 않은 걸 것 같아. 게다가 상모 돌리면서 악기까지 연주하잖아. 그만큼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한 걸 거야. 창호도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을 텐데.
1: 네. 그러면 지 목이 엄청 튼튼해지겠네요.
0: 오.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6287님 범장기지 떡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7116님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리고요. 2971님 근데요 2971님이 지금 두 분이시네요. 그래서 가운데 숫자 3으로 시작하는 2971님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2971님께는 유산균 선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287 범장기지 떡, 7116 어쩌다 못난 이 김치, 가운데 숫자 3으로 시작하는 2971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박승희의 상모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우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댕기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5초 째깍째깍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뭐 작은 거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뭐 가방에 다는 키링 하나만 새로 달아도 아 뭐 새로운 기분이 든다 이런 거. 예전에는 그 싸이월드 미니 홈피 배경음악을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기분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표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스커라는 일렉트로닉 라운지 음악하는 팀이고요. 두 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듀서 이준호, 또 보컬리스트 융진,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든 음악들을 오늘 들려드릴 텐데, 모든 토요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2006년에 발표된 3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보사노바 리듬이긴 한데 어쿠스틱하지는 않고 일렉트로닉한 악기들로 표현된 보사노바 음악입니다. 요때 요런 음악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하나 걸어놓으면 굉장히 근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한 말로 부티나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MBC 시트콤 소울메이트 OST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모든 토요일 캐스커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봅니다.
1: 안녕.

0: 캐스커의 노래 모든 토요일 듣고 왔습니다. 음악으로 함께하는 근사한 경험, 청호이들인 햇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코너 생선 작가 지금 와 계시는데요. 와, 요즘 이분은 작가인가 혹은 개그맨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웃겨요.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지 기대 잔뜩 갖고, 아, 너무 부담되나? 괜찮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 나가보네요.
1: 네, 그동안 2주 동안 연천과 임진각을 주로 다녔잖아요.
0: 네.
1: 사람들이 이제 국내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0: 사람이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네,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너의 여행 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아, 그래 내가 다녀온 데가 많은데 여태까지 너무 소개를 좀 소홀히 했다.

0: 너무 제국주의적인 사고로 영미권 나라나 좀 특이한 나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왜냐면
0: 이제는
1: 지난번에 울산에서 해돋이 볼수 있는 그런 막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뭐 한나절만 마음 먹으면 갈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착착착 짚어주시니까 현실감도 느껴지고 좋았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해외는 해외인데.
0: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1: 라오스.
0: 예,
1: 우와.
0: 라오스 중에서도 우리는 루앙프로방, 뭐, 방비엥, 이런 곳들만
1: 네.
0: 유명하잖아요.
1: BNTN.
0: BNTN, 여행 작가는 또 그런 데안 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
1: 와, 남들 다 가는 곳은 안
0: 아니,
1: 간다.
0: 물론 저 진짜, 뭐지? 루앙프로방이랑 이런 곳 좋아하거든요. 방비엥.
1: 방비엥 한번 뿌리 내리면 2주씩, 3주씩 막 있잖아요, 여행자들.
0: 그게 가까워서 그래요. 멀지 않아서.
1: 가기 좋아서?
0: 가기 좋아서. 그러니까
1: 아,
0: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1: 네.
0: 뭐 방비엥이나 이런 데서 좀 가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그것까지 가면 여행자가 아니야.
1: 더 들어가야 돼.
0: 더 들어가야
1: 더
0: 돼.
1: 들어가야 돼.
0: 가려면 적어도 차 타고,
1: 현지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작가들은 좀더 사람들이 모르고 외진 곳으로 가잖아요.
1: 예.
0: 사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라오스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치앙마이에 있을 때,
1: 태국의 북쪽
0: 네,
1: 도시.
0: 치앙마이에 있을 때 같은 숙소에 있던 사람이, 야, 너 라오스 가봤냐? 그래서 내가, 아니, 안 가봤는데, 야, 라오스에 진짜 최고인 도시가
1: 곳이
0: 있어.
1: 있다. 그 사람도 외국 사람인가요?
0: 외국 사람이에요.
1: 외국 사람.
0: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시판돈.
1: 욕하시지
0: 아니야,
1: 마시고요.
0: 시판돈.
1: 아니네. 지판돈, 논판돈, 차판돈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시판돈?
0: 네, 시판돈.
1: 예.
0: 시를 판 돈이라고 해야 되나?
1: 그건 아니고.
0: 네,
1: 네.
0: 그 시판.
1: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판돈입니다.
0: 네, 그 도시에 가면
1: 네.
0: 섬이 하나 있어.
1: 오, 섬이에요, 여기.
0: 네.
1: 아니 근데 라오스는
0: 육지에
1: 바다가 없잖아요. 육지잖아요, 다.
0: 아, 근데
1: 다 다른 나라 땅으로 이렇게 면해 있는 남쪽으로 가면 태국, 옆 오른쪽으로 가면 베트남,
0: 근데
1: 뭐 캄보디아 다 이런 식인데?
0: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의도는 섬입니까? 섬 아닙니까?
1: 섬이네요?
0: 예, 밤섬은 섬입니까? 섬이 아닙니까?
1: 섬인데요?
0: 예, 시판돈 역시 메콩강 줄기에서
1: 강에
0: 흘러나와.
1: 있는 섬이군요.
0: 예. 거기에 가면
1: 아.
0: 4000 아일랜드가 있대요.
1: 4000 아일랜드. 4000개의 섬이 있다고요?
0: 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치앙마이에서 떠났습니다.
1: 능성 3C. 1, 2, 3, 4. C, 2, C가 이게 4군요.
0: 태국어잖아요.
1: 근데 태국어랑 뭐 라오스어랑 캄보디아어랑 비슷하더라고요.
0: 비슷하더라고. 예,
1: 능성
0: 맞아요.
1: 3C.
0: 그래서 가게 된게 시판돈이었습니다.
1: 와, 4000개의 섬이 있는 지역이라는. 와, 이뭐 지명도 되게 로맨틱하네요.
0: 네. 근데 진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1: 만만치 않아요.
0: 만약에 치앙마이에서 방비행으로 들어갔으면 비행기 타고 들어갔으면 편했을 텐데, 전 치앙마이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1: 예.
0: 치앙라이가 강 국경 지역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 예전에 뭐 마약이나 그런 것들
1: 맞아요,
0: 많이
1: 맞아요.
0: 했었잖아요.
1: 예.
0: 거기가 바로 그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타요.
1: 우와.
0: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루 안에 못 가요.
1: 이야.
0: 배가 유람선이
1: 배가 큰
0: 아닙니다.
1: 배가 아니죠?
0: 네.
1: 예.
0: 그냥 큰 배이긴 해요. 근데 한 50명 탈수 있는 배인가? 근데 좌석이 없어요.
1: 우와.
0: 그럼 다
1: 그러면 그냥
0: 땅바닥에 앉아요.
1: 우와.
0: 그렇게
1: 방석 같은 건 있나요?
0: 없죠.
1: 그냥 바닥에? 나뭇바닥에?
0: 예.
1: 혹시 막물 들어오면 막물 바가지로 막 퍼내야 되고
0: 아니,
1: 막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그
0: 그
1: 정도는
0: 정도는
1: 아니에요.
0: 아니고,
1: 예.
0: 그래서 그걸로 8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올라가요.
1: 그럼 우리 뭐 쉽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통통배라고 합시다.
0: 아,
1: 그
0: 통통배.
1: 정도. 그 정도.
0: 화장실도 없어.
1: 볼일 어떻게 봐요?
0: 아시잖아요.
1: 아니
0: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고 강은 우리를 향해
1: 하늘은 우리를 향해. 아 근데 남성들은 가능하다고 쳐도 여성들은
0: 근데 여성들은 배려를 해줘요.
1: 아.
0: 그쪽은.

0: 부분에서 이렇게 화장실 아니어도 그, 그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그 여자들 그 치마 같은 건데 펼치면 그런 네. 보자기 같은 거 되는 거 있죠.
1: 예.
0: 그걸로 이렇게 쳐놓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1: 아.
0: 그 남자들이 아, 불문율이 있어서 거기 간 거.
2: 맙소사.
0: 근데 제가 간 건 진짜 하드코어하게 간 거예요.
1: 예.
0: 그렇게 해서 8시간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이 완전히 죽습니다.
2: 와 진짜 멀미하고 멀미하면 진짜 난리 나겠다.
0: 파도가 없어서 멀미는 안 해요.
2: 멀미는 안 해요.
0: 근데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8시간 간 다음에
2: 그 진동이 있잖아요.
0: 네.
2: 그 통통배에 그 엔진 딱 하는 그 진동이 끊임없이 잔잔하게 몸으로 네. 느껴질 거 아니에요.
0: 사람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1: 8시간 동안
0: 그리고 8시간을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배가 못 가요.
2: 네.
0: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2: 어어.
0: 운전을 못 하니까.
2: 네.
0: 그래서 어떤 마을, 강가 마을에 들어가서
2: 네. 접안을 해요.
0: 네. 네 거기서 밥을 먹고 자요.
2: 자요, 자요.
0: 네. 네 그 마을은 그거의 용도예요.
2: 그 숙소는 우리 옛날에 치앙마이 그 북쪽에 우리 고산정 마을 갔었잖아요.
0: 네.
2: 그런 숙소예요?
0: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요.
2: 아, 그거보다 좋아. 아, 그거는 네. 진짜 너무 바나나 잎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바나나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네, 임시 가옥이었는데.
0: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8시부터 또 배를 타고 반나절을 가요. 그러면 도착한 곳이 루앙프로방이에요.
2: 잠깐만. 8시간 처음 배를 탔잖아요.
0: 네.
2: 그럼 다음 날도 한 8시간 타요.
0: 네, 8시간 타요.
2: 와, 이 8+8은 거의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는 시간이에요.
0: 그 16시간이잖아요.
2: 예.
0: 8, 26. 근데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국경 지역까지 가잖아요.
2: 예.
0: 그게 6시간입니다.
2: 와. 그러면 2, 8, 26에다가 6 더하면
0: 24.
2: 딱 하루 걸리네요. 24시간. 네.
0: 근데 자는 와. 시간도 있잖아요.
2: 아, 근데 예. 네. 이렇게 안 가고 그럼 다르게 가는 방법 뭐가 있어요?
0: 비행기 타면 되죠.
2: 시판돈 여기 비행기 공항
0: 빡세까지 있어요? 시판돈 이전에 빡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2: 아 거점 도시가 있군요.
0: 네.
2: 남부 여행할 수 있는. 네.
0: 뭐 힘들다 할 때 그게 빡세가 아니고요.
2: 네.
0: 빡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거 제 이거 비속어 아닙니다, 피디님.
2: 라오스 좋게 봤는데 네. 뭐 빡세 시판돈 막 네. 나오네요.
0: 그래서 빡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루앙프로방에서 한 시간이면 가요.
2: 아 일단 빡세로 가고 빡세에서 그리고 시판돈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0: 8시간이요.
2: 와, 와, 체력 없으면 못 가는 곳이군요.
0: 예, 8시간을 가는데 어떤 차인 줄 알아요? 버스도 아니에요.
2: 예.
0: 트럭이에요.
2: 트럭 타요?
0: 트럭을 타는데 뒤에 좌석 군인 트럭 같은 거 알죠?
2: 썽테어 같은 건가?
0: 예. 그러니까 트럭인데
2: 군인들 이렇게 예. 이동할 때 병정들이 이렇게 예.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처럼.
0: 근데 이제
2: 병정이래. 병정 진짜 오랜만에 쓰는 표현이다.
0: 장난감 병정.
2: 그러니까 장난감 병정에 나오는 그 병정.
0: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빡세에서 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 네. 빡세가 사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2: 없겠죠.
0: 네, 여기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여기가 라오스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약간 그런 공동 그런 농장들이 많아요.
2: 러시아.
0: 아 예, 러시아.
2: 소련 나오고.
0: 야 여행자까지도 너무했다 진짜.
2: 정정의 소련의 진짜.
0: 그래서. 막 거기 중간중간 그런 막 별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막 불구긋이 써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렵게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도 아니지. 그 트럭을 타고 가잖아요.
2: 네.
0: 그러면 트럭을 현지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2: 염소가
0: 탑니다.
2: 우와.
0: 예. 그 트럭이 높잖아요. 그
2: 네.
0: 아래서 올리면 다 받고
2: 받아주고 막. 위에서 염소를.
0: 안전벨트 같은 거 없던데 거기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2: 비포장도로, 돌풍도로
0: 돌풍도로 가면 먼지 막 흙먼지 막 터져 하잖아요.
2: 근데 여행 작가들은 그럴 때 쾌감을 느껴.
0: 근데 제가 갈 때는
2: 네.
0: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2: 와, 그거 찍었어야지 이렇게.
0: 그거 했으면
2: 고 땡땡 그거 가지고.
0: 네, 그래서 딱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나중에 쓰러졌어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 트럭 안에서. 너무 흔들리고 잡을 데는 없으니까 사람들 끼어가지고 사람들 꽉 찼거든요. 쓰러졌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네. 물 얼굴에다가 적셔주고 해가지고 해서 갔어요.
2: 정말 일단 시판돈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 자체가 완전 고행이네요. 고행.
0: 그래서 진짜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은 여행을 했지만
2: 네.
0: 이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2: 지난번에 미국 횡단할 때도 네. 막 차 고장

0: 나고 막 내가 여기서 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를 느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1: 그거는 약간 멘탈이 약해졌을 텐데, 이거는 육체가 약해져 버리니까. 와,
0: 와,
1: 진짜
0: 장난
1: 힘들더라고.
0: 아니네요.
1: 근데 기억이 엄청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요.
0: 야, 그렇군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이 시판도는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슈가레이의 Spinning Away?
1: 네, 맞습니다.
0: 오, 이 Every Morning 그 노래 유명한데.
1: 아,
0: 슈가레이.
1: 그쵸. 그 슈가레이는 약간 캘리포니아풍의 펑크 밴드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슈가레이가 이 노래 스피닝 어웨이라는 곡을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그 비치라는 노래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0: 그 삽입곡이군요,
1: 네.
0: 영화에.
1: 근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트럭에 타서 현기증을 느꼈을 때 현기증이 느껴져 있는 노래예요.
0: 오, 여러분, 안전벨트 매고 들으셔야 됩니다. 슈가레이의 Spinning Away 듣고 오겠습니다.

0: 영화 비치 삽입곡이죠. 슈거레이 밴드가 연주하고 부른 스피닝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진짜 생선 작가 설명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 현기증 날것 같은
1: 좀 울렁울렁 거리는
0: 네.
1: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었습니다.
0: 이야 기가 찬 선곡이었습니다. 자,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오늘은 진짜 힘들게 여행 갈 수밖에 없는 과정에 바로 그곳 라오스 최남단에 있는 시판돈이라는 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선 작가
1: 네.
0: 어떤 여행지길래 여기를 그렇게 힘들게 가셨나요?
1: 여기가 이제 시판돈에서 내려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0: 아 진짜요?
1: 예,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트를 탈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요.
0: 예.
1: 여기서 보트를 타고 멀지 않습니다. 20분만 가면 됩니다.
0: 아 다행이다.
1: 근데
0: 8시간 6시간 아니어서.
1: 그 보트는 물을 퍼내야 됩니다.
0: 뭐그 동남아 여행 가면 많이들 타는 그 바나나 보트 그런 건가요?
1: 아니, 그런 거보다 더 길고 좁아요.
0: 아, 뭔지 알겠다.
1: 예.
0: 그리고 그 보트에
1: 네.
0: 모터가 있고
1: 예. 네.
0: 모터의 긴 장대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그거요.
0: 서서 이렇게 막
1: 예. 네.
0: 운전하는.
1: 그러면 이제 운전자들은 가방 안 젖게 딱 무릎에 낮추고
0: 네.
1: 승객들은 물을 막 퍼요.
0: 오, 맞아요,
1: 타가지고.
0: 맞아요. 근데 진짜 빠르잖아요, 걔는.
1: 아주 별로 안 빨라던데요. 엔진 소리는 무슨 400km로 날리는데 속력은 동동동동동 이렇게 가요.
0: 그런 거구나.
1: 네.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딱 드디어 돈데시라고 해요.
0: 돈댓?
1: 예. 네. 그 4,000개의 섬 중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암초같이 돌로 나와 있는 곳을 그냥 4,000개의 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0: 아, 삐죽하게 강 위에 튀어나와 있지만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은 아니다.
1: 네. 큰 섬은 2개, 그리고 살고 있는 섬이 하나예요.
0: 예.
1: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섬을 제일 유명한 섬이 돈데시라는 섬이거든요.
0: 돈댓.
1: 돈데스로 갑니다.
0: 네.
1: 그러면 딱 내려요.
0: 내려요.
1: 그러면 섬에 딱 선착장 내리면
0: 내리면?
1: 물소들이 물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보고 있어요.
0: 그래요?
1: 여기까지 올 사람들이 아니신데 막 이러면서.
0: 그 지역의 주민들이 키우는
1: 네, 물소.
0: 물소인가요?
1: 그리고선 반갑게 영어가 나타납니다.
0: 영어가 나타나요. 네.
1: 표지판이 나타나요. 오른쪽 왼쪽. 선센로드, 선라이즈로드.
0: 아, 섬의 서쪽으로 가면 선셋을 볼수 있고 동쪽으로 가면 선라이즈를 볼수 있다.
1: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습니다. 선라이즈로 가는 사람들은 나이대가 좀 있어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분들.
0: 일리가 있다.
1: 그리고 선셋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단 듯이 노는 사람들. 저랑 갔던 일행이, 그러니까 저 혼자 갔고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버스 그 시판돈
0: 네.
1: 거기 선착장에서 만난 게 6명이었거든요.
0: 예.
1: 6명 중에 한 분은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선라이즈 로드로 가시고
0: 가셨고.
1: 저희 5명은 이제 선셋으로 갔거든요.
0: 우와. 돈댓이란 섬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1: 크기가
0: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도는데.
1: 아 그래도
0: 섬에 가장
1: 걸어서
0: 거리.
1: 걸는 데는 그래도 1시간 걸려요.
0: 아, 그 넓은 거구나.
1: 네. 그래서 섬이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0: 아몬드 모양으로?
1: 네.
0: 아.
1: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보여요, 이제.
0: 왜, 우리, TV, 이러실 거면 국악방송 TV로 가시던지요. 라디오잖아요, 여기는.
1: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손으로도
0: 나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혹은 제작진에게 사과를 할줄 알았는데,
1: 네.
0: 국악방송 TV
1: 여러분.
0: 제작자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1: 네,
0: 네.
1: 국악도 많이 듣습니다.
0: 얼씨구.
1: 예,
0: 네.
1: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근데 가운데는 가축을 키워요.
0: 아몬드 모양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뾰족한 거예요? 섬의 위쪽? 아래쪽?
1: 위쪽이요.
0: 위가 뾰족한 그런
1: 네.
0: 아몬드 모양이고, 가운데는 가축을 키운다.
1: 근데 거기 길이 없어요.
0: 길이
1: 그러니까
0: 없으면
1: 도로가
0: 어떻게?
1: 없어요.
0: 아,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자전거 길 정도는 되나요?
1: 자전거 길이라기보다는

0: 한 우리나라로 치면 자전거 전용 도로 되는 크기고
1: 예.
0: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 진흙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1: 캐리어 끌고는 못 다니겠다.
0: 캐리어 키고 못 다니죠.
1: 무조건 배낭 메야
0: 배낭
1: 되고.
0: 메고 캐리어 짊어지고 가서
1: 예.
0: 이제 맨발로 다니는 거거든요.
1: 맨발로 다녀요?
0: 네.
1: 아, 신발이 진흙이니까 다
0: 필요가 없어요.
1: 오.
0: 그리고 딱 이제 그쪽으로 방갈로가 있거든요.
1: 네.
0: 와, 진짜 내가 살면서 이 그런 숙소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1: 네. 강가에 있는 방갈로.
0: 강에 튀어나와서,
1: 네.
0: 그러니까 축이 강에 박혀 있어요.
1: 아, 무리의 집이구나.
0: 그러니까 물과 육지하고 걸쳐져 있어. 한쪽 네 개잖아요,
1: 예.
0: 기둥이.
1: 네.
0: 두 개는 육지에 붙어 있고 하나는 강에 붙어 있거든요.
1: 가끔씩 태국 같은데
0: 네.
1: 여행해서 강가 이렇게 뭐배 타고 지나다 보면 그런 가옥들이
0: 네,
1: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런
1: 네.
0: 가옥들이고, 그래서 거기가 하루에 5천 원이었거든요.
1: 아, 숙소
0: 예. 네.
1: 묵는데
0: 네,
1: 5천 원?
0: 원래는 한
1: 진짜 싸다.
0: 2,800원, 3,000원짜리에서 숙소를 해야 되는데,
1: 2,800원.
0: 근데 샤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1: 예.
0: 데가 있거든요.
1: 근데 그 샤워할 때 물이
0: 예. 네. 아니 뭐 당연히 여기 옆이
1: 수돗물 아니죠?
0: 강이죠.
1: 그냥 거기 밑에 있는 물을 그냥 끌어올려서 그냥 샤워하는 거죠?
0: 예. 네.
1: 예. 네.
0: 그래서 저는 좀 샤워를 또 중요시 여기는 그 여행자거든요.
1: 네.
0: 남자 그 서울 남자 도시 남자라서
1: 샤워 하루에 몇번 하세요?
0: 저한세번 합니다.
1: 진짜?
0: 예. 네. 저는 근데 그 대신 그거 있죠. 샴푸나 그런 걸안 해요.
1: 아, 그냥 물 샤워.
0: 물 샤워만 해요.
1: 와. 세번 하는 남자
0: 왜냐면 저는
1: 처음 봐요.
0: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고 잠을 깨려고. 그러니까 저는 졸려서 그 정신을 깨우려고 찬물로 샤워를 많이 해요.
1: 이야.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0: 아, 고등학교 때는 안 했죠, 샤워를.
1: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가셨을 텐데.
0: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 갔죠.
1: 아, 언제부터 하루에 세번 샤워가 이렇게 일상이 됐나요?
0: 제가 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샤워를 차라리 좀 하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정신을 깨우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1: 예.
0: 냉수 샤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오, 그게 이제 습관이 된
0: 저
1: 거네.
0: 오늘 아침에도 올때 냉수 샤워했거든요.
1: 우와, 추웠을 텐데요, 요즘은
0: 요즘
1: 서울. 예.
0: 서늘하잖아요. 춥잖아요. 아, 진짜 샤워를 냉수 샤워를 하면 영혼이 육체에 갇혔다는 거를 확실히 느껴요.
1: 우와, 영혼이 육체에 갇혔다는 것을 찬물 샤워를 통해서 느끼는
0: 이게
1: 괜찮다.
0: 육체가 찬물이 닿으면 껍데기처럼 느껴져요.
1: 오, 느낌 감이 옵니다.
0: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 예.
0: 그걸로 메콩강에서 물어온 걸로 샤워하잖아요. 그걸로 음식을 합니다.
1: 샤워했던 물로?
0: 아니? 그 강물로.
1: 역시나 같은 물로.
0: 근데 그나마
1: 근데 동남아의 그 강물들은 다 흙탕물 그런 색깔이잖아요.
0: 그래서 샤워할 때는 흙탕물이 나오고요.
1: 예.
0: 그래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럼 말리잖아요?
1: 예. 그
0: 그럼,
1: 냄새가 머리에 나죠.
0: 아니, 냄새는 잘 모르겠고요. 뭔가 머리에서 부은 가루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세한 가루가 있는 것처럼,
1: 그게 이제 분말이겠네요.
0: 까끌까끌거려요. 얼굴에서도 까끌까끌거리고.
1: 네.
0: 근데 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떠다놔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불순물들이 가라앉잖아요.
1: 예. 그럼
0: 그리고
1: 맑은 물이 위에 떠
0: 맑은
1: 있냐?
0: 물이 그걸로 이렇게 해요.
1: 와. 배탈 같은 거안 났어요?
0: 배탈 안 났어요. 아, 저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너무
1: 그러니까.
0: 웃긴 게또 그렇게 갔잖아요. 되게 한 하루 걸려서 거의 결국 갔잖아요.
1: 하루가 뭐야? 한 이틀
0: 네,
1: 걸렸겠네요.
0: 갔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카드 결제나 이런 게될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 예. 아니
0: 현금
1: 안
0: 결제.
1: 될것 같은데요, 제가 느껴도.
0: 그래서 저한테 아, 이거 지금 현금 밖에 안 돼. 그러면 저기 인출기에 있다고 시판 돈에.
1: 네.
0: 그럼 다시
1: 다시
0: 시판
1: 가야
0: 돈에.
1: 돼. 물 퍼내면서 배 안에서.
0: 근데 그저 한 3일까지는 그냥 너희 계속 있을 거니까 우선 머물고 나중에 근데 거기선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1: 예.
0: 거기 아주머니한테 주문을 해요. 그 메뉴가 두 개밖에 없어요.
1: 예.
0: 치킨, 고기.
1: 치킨도 고기잖아요.
0: 아, 치킨 그다음에 뭐 소나 그런 거 그런 고기들.
1: 네.
0: 빡빡하시네. 아, 누가
1: 아, 저
0: 보면 아,
1: 예리합니다.
0: 백분 토론을 하겠어요. 그죠? 어?
1: 백분 토.

0: 100분 토론 하셔야 되겠네요. 아, 예, 국악공동에서.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갔을 때 우기 때였거든요.
1: 예.
0: 7월이나 8월쯤이었는데 딱 갔는데 하루 이틀 머물고 있을 때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번개치고. 근데 천장이 물이 떨어지잖아요.
1: 비가 새겠네요.
0: 새겠죠. 근데 다행히 모두 새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새는 거예요.
1: 다행이다.
0: 그럼 방에 뭐가 있냐면요.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1: 방에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0: 네. 가구도 아무것도 없고
1: 딱 매트리스 하나.
0: 매트리스랑
1: 덮는 이불.
0: 이불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모기 향 피우는 거.
1: 모기장은 없고.
0: 모기장은 그건 적어도 한 7천 원 줘야 될 거예요. 그런 집은. 그런 방은 한 7천 원 줘야 될 거예요.
1: 네네네. 냉장고.
0: 냉장 그런 건 한 만 원 줘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9시가 되면 전기가 끊겨요.
1: 예.
0: 섬이니까.
1: 필요가 없네요.
0: 뭐. 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 아, 근데 저 의문이 생겼어요. 그 최소한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카메라라든지 네.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이라든지 그 걔네 충전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건 돼요?
0: 안 되죠.
1: 충전 어떻게 해요?
0: 그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1: 네.
0: 제가 2G폰을 써서 폴더폰을 썼어요.
1: 근데
0: 그게 이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갔다 온 지 한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1: 2016년이라고 봤을 때.
0: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글 썼거든요.
1: 예.
0: 노트에다 썼어요.
1: 와, 노트북 펼 수가 없으니까.
0: 네. 노트에다 써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오히려 사진 찍는다고 뷰파인더를 거쳐서 보잖아요. 그 내 눈으로 직접 기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여행지 진짜 가야지 가야지 몇 년을 벼려서 여행을 갔는데 결국은 나는 뷰파인더만 계속 들여다봤네? 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행 가면 음악도 안 들어요.
1: 와, 맞아.
0: 예전에는 아, 이 도시에선 이 음악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낭만도 있었거든요.
1: 네.
0: 낭만.
1: 아, 근데 지난번에 미국 횡단하실 때 네. 거기 그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나 그런 네. 거 꼭 들어야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0: 아, 미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냥 미국은 그냥 우리가 좀 먼 아 그냥 미국은 미국이고 시판돈인데
1: 네.
0: 이름부터 시판돈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1: 네. 꼭 음악이 필요한 여행지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네. 그 현장의 소리,
0: 네.
1: 현장의 숨결,
0: 네.
1: 그런 거를 느끼는 것이 제대로 된 여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네요.
1: 아, 그럼
0: 이런 생에
1: 뉴스 공도 됩니다.
0: 뉴스 공장 하겠어요?
1: 뉴스 공장 그분은
0: 네.
1: 발음도 안 좋고 사실
0: 네.
1: 제가 낫죠.
0: 아, 낫죠. 히트곡도 있잖아요.
1: 얼씨구.
0: 좋다.
1: 그래서 자, 그래서
0: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라오스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1: 왜요?
0: 여기는 알려지고 싶지 않아.
1: 아, 라오스의 시판돈 특별히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0: 네, 100분 토론이었으면 얘기 안 했어요.
1: 와,
0: 그냥 태국 얘기했을 거예요.
1: 진짜 아끼고 아낀 나만의 여행지 이런 네, 느낌인 건가요?
0: 그렇죠.
1: 와.
0: 그리고 이거 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여기서 하루를 보내는 일과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전자제품도 없고 핸드폰도 확인할 일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1: 네.
0: 책도 없어요.
1: 그냥 매트리스하고 모기향만 있는.
0: 네.
1: 네.
0: 그런데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500원 주면 애 꼬마들이나 어른들이
1: 네.
0: 타이어 튜브 있죠.
1: 어.
0: 엄청 큰 거 타이어 튜브.
1: 네. 그러니까 트럭에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로 네. 만든 튜브.
0: 그걸 가지고 섬의 제일 꼭대기로 가요.
1: 예.
0: 그리고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바구니를 하나 주거든요. 바켓스를.
1: 예. 예.
0: 거기에 콜라 뭐 이런 것도 음료수를 줘요. 술 마시는 분은 술.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딱 타고 내려와요.
1: 아.
0: 떠내려와요. 강의 하류로.
1: 네.
0: 그러면 시판돈이 있어요.
1: 그게 하루 일과인가요?
0: 그걸 이제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선셋이니까 선라이즈로 내려가 볼까? 막 이런 식으로.
1: 섬의 동쪽, 섬의 서쪽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물길을 통해서.
0: 예, 그러니까 물길을 강이 흘러가는데 빨리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고 내려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튜브를 탈 때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엉덩이만 걸쳐 가지고
1: 엉덩이는 물속으로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튜브의 가운데 쪽에 엉덩이를 네. 두는

0: 거네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서 이 그런 거몇발 하면 끝나요.
0: 와,
1: 그리고선
0: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들을 떠올리고 이런 건가요?
1: 생
0: 혹은 무념무상이 되나요?
1: 저는 무념무상을 그때 거기서 느꼈어요.
0: 아,
1: 아, 내가 생각이 없다.
0: 어.
1: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버지가 너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0: 아버지가 너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나는 어, 너 생각이 있는데.
1: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판돈에서 딱 하면 진짜 아, 나 진짜 생각 없는 놈이야.
0: 생각 없는 사람이야.
1: 예. 네.
0: 네. 아,
1: 아, 너무
0: 그렇군요.
1: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꼭
0: 가고 싶어요?
1: 한철 DJ도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0: 어.
1: 좋아할 거예요.
0: 아, 진짜요?
1: 예. 네. 별이
0: 좋아할까요, 제가?
1: 미친 듯이 막 떨어져요.
0: 아, 정말?
1: 예. 네. 왜냐면 관공회가 없으니까.
0: 보고 싶다, 진짜.
1: 네.
0: 궁금하네요.
1: 네.
0: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0: 다음 주이 시간에도 시판돈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1: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와, 나 당연히 다음 주에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1: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여행 이야기, 생선 작가로부터 듣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 두 번째 곡, 추천곡 들려주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골라온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곡이에요. 바다에 던져버린 이름들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게 델리 스파이스 붐붐이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는
0: 이
1: 곡이거든요.
0: 앨범 만들 때 이분들 캄보디아에
1: 예. 네.
0: 막 여행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영감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에 던져버린 이름들은 제가 제목을 바꿔서 메콩강에 던져버린
0: 이름들,
1: 생각들.
0: 생각들. 아, 나는 무념무상이었다.
1: 나는
0: 이거네요.
1: 물은 물이요, 산은 산입니다.
0: 야,
1: 네.
0: 좋네요. 자, 델리 스파이스의 메콩강에 던져버린 생각들 함께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안비취 선생은 경기민요의 놀이가 끼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판소리에는 고수와의 대화가 있고 구세는 리듬, 의상, 소리, 재담까지 포함된 바라지가 신바람을 내주는데 12잡가는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지산 선생이 귀국하면 제자 김혜란에게 바라지 가락을 배우게 해 경기민요와 굿장단의 만남도 시도해볼 계획이다. 안비취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한 생에 예인의 길을 걷느라 잃은 것도 많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서울 근교 저를 자주 찾으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경기민요에 담긴 내용들도 부의 허망함과 헛된 욕심을 나무라는 내용이 많지요. 1995년에 출판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안비취 명인의 인도 덕분에 제자 김혜란은 서울국과 대감놀이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2023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된 김혜란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는 원래가 이창표 선생님하고 정동관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한 5, 6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선생님께서 직접 그쪽으로 가라고 인도를 해주셨죠. 그때가 안비치 선생님 보유자가 안 됐을 때야. 들락말락하고 막 입에 오르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추 세대가 올 거다. 경기민요를 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발전시킨 건 안비치 선생님이에요. 그때 시절에는 그 춤이라는 거를 발림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냥 소리만 잘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또 안목도 깊고 본인이 또 춤 같은 것도 많이 배우셨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를 했는데 고생은 참 많았죠. 무지의 세계에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따라가질 못하니까 싫다고 다 그러죠. 본인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대화가 된 거예요. 안목도 깊으셨고 그런 면으로는 참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경기소리하는 사람이 굿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공연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재미로 하니까 안비치 선생님 동료분이, 여자분이 아주 굿을 이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집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품새를 보니까 너는 잘 가꾸면은 좋은 게 되겠다.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워낙에 분만 저기 못하시지 좋아하세요. 본인이 말로 다 지도를 다 해요. 지도를 너무 잘하셔서 조금 연습하다가도 뭐 좀 이러고 저러고 하면 다시 해라 그러고. 우리 경기민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때 판소리 같은 거는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소리도 짧고 웬만해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일을 잡아서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항상 단정해야 된다. 깨끗하게 보이게 해라. 또 인사성 밝게 해라. 뭐 이런 거는 참 뭐 어느 선생 못지않게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느껴져요. 그걸 이해가 가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 김혜란 명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펼쳐 보이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선 소리꾼 김수인의 현을 타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병창을 중심으로 김수인의 또 다른 음악적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단가와 판소리, 남도잡가와 민요연곡까지 다양한 전통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또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의 멤버로 활동해온 김수인이 가야금과 소리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익혀온 전통음악의 깊이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18일 일요일 오후 6시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앙상블 신하위의 2016 신악학괴범 날다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괴범에서 출발했는데요. 연주자들이 직접 옛 기록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음악과 철학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좋은 음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악학괴범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두 7곡을 선보이는데요. 전통음악의 전자음향과 영상을 더해 옛 음악 기록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쟁의 신현식, 가야금 박수나, 바이올린 허희정, 피아노와 양금 정송이 등이 함께하고 특별 출연으로 김덕수 명인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 이 두 공연을 통해 전통이 오늘의 무대에서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판소리를 중심으로 만나볼 공연 세 편을 소개합니다. 먼저 17일엔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에서 소리판 완창 무대가 열립니다. 올해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소리꾼이 6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10월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승교육사인 조희정이 조용한 고수와 함께 3시간에 걸쳐 동초째 수군가 한바탕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소리꾼 김혜진의 경심수예가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는 김혜진이 어린 시절 배웠던 동초째 심청가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공연인데요. 그만큼 한층 깊어진 이해와 성숙해진 소리를 이번 무대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고수론 고정훈이 함께합니다. 이어 24일엔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월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무대에선 소리꾼 이광복이 미산째 흥보가를 들려주고요. 같은 완창판소리라도 어떤 소리꾼이 어떤 바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대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판소리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 공연의 자세한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운 움직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20일과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강윤주의 전통춤 2016 화무화시가 펼쳐집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일무와 태평무 이수자인 강윤주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꽃으로 피어나 춤이 되고 춤은 그림이 되어 마침내 한 편의 시로 남는다는 콘셉트로

0: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무대에 담아냅니다. 자, 먼저 20일엔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를 비롯해 승무와 살풀이춤, 항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일엔 종묘제례악에서 추는 일무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례의식과 함께 펼쳐지는 장엄하고 정교한 춤으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대열을 이루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우리 전통춤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10월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 피어있는 노란 국화를 여러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국화로 전을 지지는 국화전에 국화떡을 해먹기도 했고요. 국화주를 담은 술잔에 예쁜 국화꽃을 띄워놓고 낭만적으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중난시사 모임의 만남 규약 중에 국화꽃이 필 때 한 번 모인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이런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다산 선생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던 건데요. 국화 핀 풍경은 시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요. 벗들과 모임을 하고 나면 주옥 같은 시들이 여러 편 완성됐습니다. 시 쓰기 좋은 계절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감상하시겠습니다. 곽태천의 피리 연주로 보내드립니다.